그런데 정해진 궤도를 이탈했을 때 찾아오는 뜻밖의 선물 같은 일도 있어요. 어쩌면 삶의 최적이라는 건 완벽한 세팅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조금 삐걱거리고 어설퍼도 이만하면 괜찮네 하고 웃어넘기는 유연함이 필요하죠. 계획대로 하루가 흘러가지 않는다고 속상해하지 마세요. 나에게 가장 알맞은 온도를 찾아가는 중일 테니까요.

0: 나요? 선물 받은 하루의 시작. 안녕하세요. 아름다운 당신에게 피아니스트 김정원입니다. 5월 18일 월요일 아침의 첫 곡은 바흐의 컴피 칸타타 바흐 작품으로 211 가운데 아이비 슈맥디의 카페 주스의 커피 맛은 얼마나 좋은지 소프라노 엘리 아멜링의 노래와 콜레기움 아우레움의 연주로 보내드렸습니다. 뭐 완벽까진 아니더라도 누구나 자기 삶의 최적을 바라면서 살죠. 계획도 세우고 최대한 효율적으로 움직여보려 하고요. 저도 뭐 굉장히 계획형 인간이어서 항상 미리 준비하고 정리하는 걸 좋아하는 편인데요. 대신 계획이 틀어졌을 때는 생각보다 크게 당황하고 혼자 속으로 무너질 때도 많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느끼는 건 인생은 결국 계획대로만 흘러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상 밖의 변수도 생기고 갑자기 다른 길로 돌아가야 될 때도 많죠. 근데 생각보다 내 계획이 틀어졌을 때 큰 문제 없이 지나갈 때도 많고요. 어떨 땐 전화위복이 되어서 내 계획보다 더 나은 결과가 나올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계획대로 되지 않았을 때 뭐 괜찮다 하고 한번 웃어넘기는 유연함도 필요한 것 같아요. 이번 계획이 안 되면 다음 방법을 찾아보고 조금 어설퍼도 계속 자기 리듬을 만들어가는 것. 어쩌면 그 과정 자체가 나만의 최적을 찾아가는 그 과정 자체가 인생 아닐까 싶네요. CBS 음악 FM 피아니스트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는 애플리케이션 레인보우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1: 당신의 아파트는 어느 곳을 향하고 있나요? 휴먼빌은 생각합니다. 살수록 더 나은 삶이 당신 곁에 머물 수 있도록. 그래서 휴먼빌은 오늘도 사람을 향한 집을 짓습니다. 사람과 함께 사는 아파트 휴먼빌 일신건영.
2: 답답한 일상? 시원하게 터뜨리자! 제38회 고향 행주문화제. 치열한 박터트리기 대회부터 환호성이 터지는 불꽃 드론쇼까지 박터지게 즐기자. 고향 행주문화제 6월 13일부터 14일까지 행주산성 1원에서.

0: 5월 23일부터 5월 31일까지 우산시 고인돌공원에서 오오해피 장밋빛 축제가 열립니다. 아름다운 조명으로 밤까지 빛나는 꽃내음 가득한 축제 속에서 소중한 사람들과 특별한 추억을 남겨보세요.
1: 여기가 뉴욕입니까?
2: 이곳이 파리입니까?
1: 여기는 인천 송도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아파트 새로운 브랜드 호밍루츠. 호밍루츠가 인천 송도에서 1700세대 분양을 시작합니다.
3: 기대하세요. 호밍루츠. 인천이 대한민국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4: 4월 금호건설 아타라가 고덕신도시 3.0 시대를 엽니다. 분양가 상한제로 부담은 더 낮게, 높은 비전으로 가치는 드높게, 내 집 마련 고민 끝 아테라 덕분에. 고덕신도시 아테라 견본주택기관주 1833-6301 금호건설.
5: AI도 생각지 못한 완전 새로운 치킨을 저 조정석이 소개합니다. 자담 부슐랭 치킨. 라면을 부셔 만든 바삭한 튀김옷과 촉촉한 닭다리 순살의 소울풀한 만남. 치킨이 라면을 부셨다. 자담 부슐랭 치킨.
6: 요리 냄새와 씨름하는 셰프 에드워드리도 집에선 완벽히 해방되죠.
7: 왜?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6: 제습 환기청정기 매직 플러스로 주방 음식 냄새부터 집안 전체 습도까지 쾌적하게.
7: 오,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8: 경동 나비엔
9: 카티 프로 시

볼프강 아마데우스 모차르트의 플루트과 하프를 위한 협주곡 C장조 쾌일번호 299 가운데 2악장 안단티노 케이티의 플루트과 루시 웨이크포드의 하프 그리고 니콜라스 클레어베리가 주의하는 브리튼 심포니아의 연주로 보내드렸습니다. 자 청취자 참여 안내 드릴게요. 휴대폰 문자 메시지는 샵 9390 우물전 9390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짧은 사연은 50원 긴 사연은 100원이 부과됩니다. 그리고 모바일과 PC에서 CBS 레인보우를 다운로드 받으시면 방송도 쉽게 들으시고 문자 참여도 무료로 하실 수 있습니다.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인스타그램 계정 주소는 아당 CBS 영문으로 ADANG CBS 쭉 풀어서 쓰시면 되고요. 저희 프로그램 공식 홈페이지로 들어오시거나 아니면 포털 사이트에서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검색하셔도 인스타그램으로 연결됩니다. 또 매일 만나는 클래식 전곡 감상 오늘부터 새로운 작품과 새 출발하는데요. 드볼작의 슬라브 무곡 전곡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랑병아리라는 닉네임 쓰시는 분 사연 주셨는데요. 정원님 오늘 오프닝에서 해주신 말씀 늘 제가 생각하는 건데요. 조금 부족해도 괜찮다라는 것을 천재 영재 박사 소리만 듣던 아들이 어느 날 갑자기 아프게 되어서 뇌 손상으로 장애를 갖게 되었어요. 처음에는 인정할 수 없어서 방황. 아니 정말 정말 힘들었지만 30년이 흐르고 언제부터는 감사한 마음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야만 살 수 있어서 그랬을 수도 있고요. 지금은 곁에 살아 있어줘서 감사한 마음뿐입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당신에게가 있어서 음악이 있어서 또한 감사하고요. 아들이 좋아하는 아들인을 위한 발라드 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회사에서 지게차 운전하면서 이어폰 꼽고 듣고 있을 거예요. 이렇게 보내오셨습니다. 그 힘든 세월 어떻게 지나오셨을지 또 이렇게 감사한 마음으로 힘내서 살고 계신 모습이 너무너무나 멋집니다. 지금 지게차에서 꼭 이어폰 꼽고 듣고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어머니가 신청하신 곡 아드레날린을 위한 발라드 리차드 클라이더만의 연주로 보내드립니다.

리차드 클레이더만의 연주로 아드린을 위한 발라드 보내드렸습니다. 노랑병아리님의 신청곡이었습니다. 어릴 때 아마 피아노 치시던 분들 노란 낮장 악보 사서 요거 한 번씩 쳐보신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아요. 저도 그랬었고요. 지난 토요일에 제가 공연이 있었는데 수원에서 많은 분들이 또 다녀가셨다고 후기 올려주세요. 아유, 감사합니다. 제가 그날은 끝나고 뭐 사인회나 로비 인사가 따로 없었어서 연주 끝나고 그냥 돌아와서 우리 오신 아당님들 못 뵙고 왔어요. 그렇지만 그 뒤에 또 인스타로도 DM 보내주시고 여러분들이 관심 가져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우리 강소영님도 수원 공연 좋았다고 말씀해 주셨고 비올라님도 토요일 공연 잘 다녀왔다고 앵콜곡 트로이메라에도 좋았다고 말씀해 주셨네요. 유진님, 1850번님 등 많은 분들이 왔다 가셨는데 정말 감사드리고요. 저한테도 참 특별한 공연이었거든요. 제가 후기를 써서 나의 찬란한 그대에게 코너에 한번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CBS 음악 FM 피아니스트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답을 했습니다. 사람들은 스트레스를 받으면 여행을 한다거나 운동을 한다거나 술을 마신다거나 각자 스트레스를 푸는 방법이 있습니다만 나의 가장 간단하고 적절한 처방은 밥과 잠입니다. 포슬포슬한 밥을 해서 김치찌개인지 부대찌개인지 모를 찌개를 하나 끓여서 맛있게 먹고 잡니다. 자고 일어나면 다시 스트레스를 받을 준비가 됩니다. 그럼 또 스트레스 받으면 됩니다. 스트레스는 인생의 부가세 같아서 늘 10% 정도는 붙어 다닙니다. 성실신고 잦은 납세가 답입니다. 일찍이 비틀즈도 택스맨을 노래했잖아요. 스트레스는 인생의 세금처럼 우리가 죽을 때까지 당연하게 쫓아옵니다. 오면 오는 대로 받고 나름대로 풀면 됩니다. 밥과 잠 그리고 산책이 나의 스트레스 처방전입니다.

우리는 원만하고 둥글게 사는 게 미덕이고 좋은 성격의 표본이라고 배우며 살았습니다. 원만하다는 것은 또래 집단이든 사회 구성원이든 경쟁력이 있고 우월한 존재로 인정받기도 했었죠. 나는 민감한 성향의 사람이라서 원만한 성격과는 거리가 있지만 애써 원만해지려는 생각은 해보지 않았어.

민감한 사람들은 예민한 만큼 피곤하기도 하지만 타인의 감정을 들여다보는 공감력이 원만한 사람보다 낫다는 생각이 많았고, 예민한 사람들은 예민한 사람만이 가지는 아가미가 있어서 멀리서 시작된 빗소리를 듣는다거나 밤새 편한 꽃의 향기를 맡는다거나 현미경 같은 관찰력이 있다거나 무엇 하나 원만하게 지나치지 않는 집요함이 있죠. 세상도 이제 더는 둥글게 살아라, 원만하게 살아라 라고 강요하지 않아요. 둥글게 살든 모나게 살든 정을 맡든 정을 붙이든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거죠. 인생은 짧으니까요.

캐세라세라 절대로 되라. 아, 이 버전 참 좋네요. 니키 페롯의 노래였고요. 도리스데이 원곡인데 오늘 노래한 니키 페롯은 호주 출신의 재즈 보컬리스트이자 또 더블 베이스 연주자입니다. 노래하면서 또 더블 베이스까지 함께 퉁퉁 퉁기면서 이 가벼운 재즈 버전 참 좋네요. 자, 제가 음악 앞에 소개한 이야기는요. 작가 김진태의 책 하염없이 무엇을 에서 일부분 발췌한 내용이었습니다. 아, 오늘은 오프닝도 그렇고 제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오프닝에서는 그런 지나친 계획형인 저를 되돌아보며 반성했는데 또 역시 스트레스에 취약하고 예민하고 민감한 성격인 저를 돌아보면서 또 반성하는 글을 오늘 읽었습니다. 근데 뭐 스트레스 없이 사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없겠죠. 다만 사람마다

그걸 견디고 풀어내는 방식이 조금씩 다른 것 같습니다. 뭐 누군가는 운동을 하고 누군가는 여행을 하고 또 누군가는 오늘 글처럼 이렇게 따뜻한 밥 한 끼와 푹 자는 잠으로 다시 버팀을 얻기도 하겠죠. 저는 이 스트레스는 인생의 부가세 같다는 표현이 참 재밌으면서도 현실적으로 들렸습니다. 피할 수 없다면 너무 완벽하게 없애려 하기보다 나만의 방식으로 잘 해소하며 살아가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뭐 반성도 하긴 했지만 꼭 원만하고 둥글기만 한 사람이 무조건 좋은 사람인 것도 아니지 않나 하면서 자기 위로를 좀 해봤습니다. 이렇게 좀 예민한 사람들은 또 그만큼 더 깊이 느끼고 더 섬세하게 바라볼 수 있고 타인에 대한 공감 능력도 크단 말이죠. 제가 그래요. 예, 다른 사람의 불편함, 아픔 이런 게 아, 얼마나 아플까, 얼마나 불편할까 이렇게 좀 더 크게 느껴지는 그런 편이거든요. 결국 중요한 건 뭐가 옳고 그러다가 아니라 남의 기준을 떠나서 내 결을 너무 잃지 않고 살아가는 일 아닐까 싶습니다. 별빛나라님이 생존 신고해 주셨어요. 아유 반갑습니다. 29일 퇴원한다고 하셨는데 예정보다 좀 빨리 퇴원하시는 것 같아요. 아유 잘 되셨네요. 빨리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함께 아당 정원에 함께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진 곡은요. 시벨리우스의 바이올린과 피아노를 위한 4개의 소품 가운데 두 번째 곡 로망스 보내드릴게요. 트루스 메르케 첼로 그리고 장 이브 티보데이 피아노 연주가 함께합니다.

세벨리우스의 바이올린과 피아노를 위한 4개의 소품 가운데 두 번째 로망스였는데요. 바이올린이 아닌 첼로의 연주로 보내드렸습니다. 트롤스메어크의 첼로 그리고

쥬앙 이브 티보데이 피아노 연주였습니다. 자, 클래식 전곡 감상 시간으로 이어집니다. 오늘부터 드볼적의 슬라브 무곡 전곡을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브람스의 추천으로 세상에 알려지게 된 드볼작은 이 작품들 통해서 자신의 고향인 보헤미아와 슬라브 민족 특유의 리듬과 정서를 아주 생생하게 담아냈는데요. 민속 춤에서 출발한 음악이지만 단순한 향토색에 머무르지 않고 드볼작 특유의 따뜻함과 서정 그리고 사람 냄새 나는 활기가 가득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슬라브 곡 전곡을 듣는다는 건 단순히 짧은 춤곡들을 차례로 감상하는 일이 아니라 한 작곡가가 사랑했던 고향의 공기와 사람들 그리고 삶의 온도를 따라가 보는 경험에 가깝습니다. 또 흥미로운 건 이 곡들이 처음에는 오케스트라가 아니라 피아노 내 손을 위한 연탄, four hands를 위해 쓰였다는 점인데요. 이후에 드볼작 자신이 직접 관현악으로 편곡하면서 오늘날 가장 사랑받는 오케스트라 작품 가운데 하나가 되었죠. 자, 오늘은 첫 번째 곡, 작품 46의 1번 C장조를 만나보겠습니다. 프리안트라는 체코 춤곡 리듬을 바탕으로 하고 있는데요. 강약이 계속 엇갈리면서 밀고 나가는 특유의 리듬감 때문에 시작부터 굉장히 생동감 있고 에너지가 넘습니다. 마치 축제의 문을 활짝 열어젖히듯 드볼작 특유의 건강한 생명력과 흥겨움이 한순간에 펼쳐지는 음악. 오늘은 오케스트라 버전과 함께 이 작품의 원래는 피아노 포핸즈인데요. 제가 고민을 했거든요. 이 곡을 오케스트라로 들려드릴까, 피아노 포핸즈로 들려드릴까. 오늘은 오케스트라 버전으로 들려드리고요. 중간중간 피아노 포핸즈도 섞어서 들려드리도록 할게요. 이반 피셔가 주연하는 부다페스트 페스티벌 오케스트라 연주로 함께 하시죠.

안토닌 드볼작의 슬라브곡 오프 46 가운데 첫 번째 곡 1번 C장조였고요. 이반 피셔가 지휘하는 부다페스트 페스티벌 오케스트라 연주로 함께했습니다. 이 드볼작의 슬라브 무곡 하니까 자연스럽게 브람스의 헝가리 무곡을 떠올리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실제로 브람스의 이 헝가리 무곡 큰 성공 이후에 출판사에서 드볼작에게도 비슷한 성격의 작품을 의뢰하면서 이 슬라브 무곡이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작품의 분위기는 꽤 다르죠. 브람스의 헝가리 무곡이 집시 음악 특유의 강렬함과 즉흥성 또 불꽃 같은 에너지를 담고 있다면 드볼작의 슬라브 무곡은 조금 더 따뜻하고 사람 냄새 나는 정서에 가까운 그런 느낌입니다. 흥겹게 춤추다가도 문득 서정적인 선율이 스쳐 지나가고 화려한 리듬 안에서도 어딘가 고향을 그리워하는 마음이 느껴집니다. 오늘 1번은 굉장히 화려하고 축제같이 시작했지만 또 중간중간에는 구슬픈 그런 또 슬라브 민족 특유의 또 애환이 느껴지는 그런 선율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곡 감상은 이렇게 단순히 춤곡들을 이어듣는 게 아니라 드볼작이 정말 사랑했던 슬라브의 공기와 온도를 아마 따라가 보는 그런 여정이 될 것 같아요. 앞으로 남아있는 여러 무곡들 속에는 오늘과는 또 다른 표정과 색깔들이 다양하게 숨어 있으니까 계속해서 함께 걸어가 보시죠. 자, 이어지는 곡은 프란츠 레하르의 오페레타죠. 유쾌한 미망인 가운데 빌리아의 노래 준비했습니다. 주인공 한나 글라바리가 부르는 서정적이고 낭만적인 노래인데요. 숲의 요정 빌리아와 사냥꾼의 사랑 이야기를 담고 있으면서 이 오페레타 전체에서 가장 널리 알려진 곡 중 하나입니다. 소프라노 레슬리 가렛의 노래 그리고 제임스 홈즈가 지휘하는 로열 필하모니 오케스트라 연주로 함께 듣죠.

프란츠 레하르의 오페레타 유쾌한 미망인 가운데 빌리아의 노래, 소프라노 레슬리 가렛의 노래와 제임스 홈즈가 지휘하는 로얄 필하모니 오케스트라 연주로 보내드렸습니다. CBS 음악 FM 피아니스트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듣고 계십니다.

0: 정수기, 공기청정기, 비데, 렌탈부터 관리까지 큐큐큐큐큐밍. 역시 렌탈은 현대큐밍이야.
1: GTX-A가 곧 출발합니다. 우미린으로 탑승하시기 바랍니다.
2: 예정된 GTX-A로 서울은 빠르게, 예정된 초교는 단지 앞에.
0: 퍼스트 창릉 신도시, 패스트 GTX-A, 퍼펙트 우미린.
2: 고향 창릉 우미린 그래니티, 5월 14일 오픈, 031-632-5488, 우미건설 컨소시엄.
3: 하수구는 왜 이렇게 자주 막히는 거야? 아랫집은 물 샌다고 올라오고, 또 냄새는 왜 나는 거야?
4: 빗물 누수까지 가능한 현대환경에서 근본적인 해결을 해봐. 현대환경은 준설차와 내시경으로 건물의 모든 문제점을 해결해준대. 초장비가 없다고? 1544-4469, 1544-4469. 현대환경.
5: 서울

0: 지라.
1: 아이를 위한 엄마의 선택 셀로맥스 사이언스. 일반 식품 광고.
2: 0616번님이 사연 주셨는데요. 정원님 안녕하세요. 저는 74세 황혼 육아를 하고 있는 할머니예요.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고 나니 따사로운 햇빛이 너무 아까워 동네 산책길에 나섰습니다. 물가에 핀 노란 수선화가 참 예쁘고 늠름하게 늘어진 수양버들은 그림처럼 아름답습니다. 게다가 이어폰에서 흘러나오는 아름다운 당신에게 음악까지 함께하니 더욱 행복합니다. 계절 계절마다 온몸으로 느끼며 오늘도 걸을 수 있음에 감사한 마음이 듭니다. 제가 퇴행성 관절염으로 고생을 좀 했던 터라 이 순간이 더 소중하게 느껴집니다. 아당이여 영원하라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아유,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묘사해 주신 그 풍경들이 정말 제 눈에 쫙 펼쳐진 것 같네요. 얼마나 평화로운 풍경일지. 자, 오늘 1부 끝곡은요. 로만 홉슈테터의 현악사중 F장조 세레나데 가운데 2악장 안단테 칸타빌레 듣겠습니다. 이무지치 연주로 보내드리고요. 오늘 1부 끝곡입니다. 이 곡 듣고 우리는 잠시 후 2부에서 다시 만나겠습니다. 2부도 끝까지 함께해 주시고요. 광고도 같이 들어주세요.

0: 202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수도권 대학교 취업률 1위 취업률 82% 경복대학교 성공을 준비하는 학생들의 선택 경복대학교
1: 비대 살 땐
2: 당당하게 3년 애플 비대 전국 무료 설치는 애플 비대 온 가족 믿고 쓰는 애플 비대
1: 3년 무상 AS부터 전국 무료 설치까지 비대는 역시
2: 당당하게 3년 애플 비대 애플
3: 우리 삶 속에 가장 친숙한 단어 아파트 사람들은 그 아파트를 우리 집이라 부릅니다 우리 삶에 가장 가까운 아파트에서 우리 집이라 부르기 딱 좋은 집까지 휴먼빌이 만듭니다 사람과 함께 사는 아파트 휴먼빌 일신건영
4: 뉴바옴이 떴습니다 혈당 건강에
5: 뉴바옴
4: 운동할 때도
5: 뉴바옴
4: 장 건강에도
5: 뉴바옴 혈당도 활력도 장 건강도 종합건강기능식품 브랜드 뉴트리바이옴 뉴바옴 검색창에 뉴바옴
4: 뉴바옴
6: 쇼핑몰 오픈하셨어요? 그럼 당연히
7: 구스 팔로 셀러스
6: 주문이 늘어 관리가 어렵나요? 그럼 당연히
7: 구스 팔로 셀러스
6: 셀러라면 당연히 셀러스 하세요 주문 수집, 송장 전송, 출력까지 단돈 5,000원이니까
7: 구스 팔로 셀러스
8: 안녕하세요 헬리코박터 마이크로바이옴 연구의 심기남입니다 매년 6월 첫째 주 수요일은 위건강의 날입니다 정확한 위 건강 정보를 확인하시고 건강한 삶을 지켜가십시오 여러분의 위 건강 헬리코박터 마이크로바이옴 연구회가 함께하겠습니다
9: 지금 외로움을 느끼고 있다면 이 사연을 한번 들어봐 주세요 저는 집에서만 생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딱히 갈 곳도 없고 그러다 보니 우울증은 더 심해졌죠 그때 서울 마음 편의점에 방문해 편하게 라면을 먹으면서 저의 힘든 마음을 위로받고 상담까지 받을 수 있어 고마웠던 제 마음의 허기까지 채울 수 있었답니다. 외로울 땐 찾아주세요. 서울 마음 편의점. 관련 문의는 120. 이 캠페인은 외로움 없는 서울을 만들어가는 동행매력 특별시 서울시와 함께합니다.
10: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신질환자 대상 유유래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11: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10시를 알려드립니다.

0: 오늘 2부 첫 곡은 박태준 작곡 찔레꽃이라는 곡이었고요. 이원수의 시에 박태준이 곡을 붙인 그런 곡이었습니다. 신날세의 보컬과 해금 연주, 함춘호의 기타, 김윤의 피아노 연주로 함께한 음원이었습니다. 이 5초의 법칙님이 아 울컥 향기로운 찔레꽃 그리운 엄마 이렇게 또 감상평 보내오셨습니다. 이 해금 연주자 신날세 씨가 노래까지 같이 했는데 참 목소리도 예쁘네요. 이 아쟁과 해금이 종종 좀 헷갈리곤 하는데요. 두 악기 모두 우리 전통을 대표하는 현악기죠. 이렇게 검은고나 가야금처럼 현을 퉁기는 악기가 아니라 활을 가지고 현을 켜는 그런 찰현악기인데요. 아쟁은 크고 묵직한 울림으로 장중한 분위기를 더해주는 악기. 그리고 해금은 두 줄의 가는 현에서 아주 맑고 애절한 소리를 내면서 사람 목소리처럼 이렇게 감정을 섬세하게 표현하는 악기죠. 참 우리 악기들의 소리 아름답습니다. CBS 마이 FM 피아니스트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1: 송실 사이버대에서
2: 숨실력자
1: 나의 꿈을 숨실력 발휘 쏴
2: 숨실력자
1: 내 실력이 숨실전으로 쏴
2: 쏴 쏴 숨쏴
1: 실전형 커리큘럼 숨실력자 숨쏴 여기는 숨실 사이버대.
3: 자 따라해보세요.
4: 이카운트 ERP
5: 4만원
3: 회계관리
4: 이카운트 ERP
6: 4만원
3: 재고관리
4: 이카운트 ERP
3: 4만원 생산관리
4: 사업 성공
6: 함께해요.
3: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4: 이카운트
3: 가입비 부가세 별도.
7: 답답한 일상? 시원하게 터뜨리자! 제38회 고향 행주문화제! 치열한 박터뜨리기 대회부터 환호성이 터지는 불꽃 드론쇼까지! 박터지게 즐기자! 고향 행주문화제! 6월 13일부터 14일까지 행주산성 1원에서
8: 고향 특례시.
9: 암이란 가족력으로부터 불안한 시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 준비는 지금부터. NK세포보건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10: 말도 안 돼. 건물 리모델링으로 이렇게 새로워졌다고? 도대체 어떻게?
11: 리메이드 서울. 감각적인 디자인, 리모델링, 설계, 시공, 원스톱. 유명인도 선택한 리메이드 서울.
12: 건물 리모델링부터 중소형 신축까지.

0: 국민의 세금 지킴이 만나요. 세무사 한국세무사회.
1: 여기가 뉴욕입니까?
2: 이곳이 파리입니까?
1: 여기는 인천 송도입니다.

0: 인천 글로벌 시티 아파트 새로운 브랜드 호밍루츠. 호밍루츠가 인천 송도에서 1700세대 분양을 시작합니다.
1: 기대하세요. 호밍루츠. 인천이 대한민국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2: 나르지오 새 모델 김용민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편한 신발 뭘까요? 2025 올해 브랜드 대상 기능성 신발.

이번 주 아름다운 당신에게서 드리는 공연 선물입니다. 서울시 국악관현악단 프로젝트 형식의 재발견 공연이 열립니다. 국악관현악의 새로운 음악적 틀을 제시하는 창작 프로젝트죠. 최수열의 지휘로 함께합니다. 5월 29일 금요일 저녁 7시 30분 세종문화회관 M시어터입니다. 음악감독 김선아가 이끄는 콜레기움 무지쿰 서울 공연에 여러분들 초대합니다. 조재혁의 합시코드, 김다미의 바이올린, 이석준의 호른 연주와 함께 바흐의 브란덴부르크 협주곡 전곡을 연주합니다. 5월 30일 토요일 저녁 8시 예술의 전당 챔버홀입니다. 서희태 지휘의 KG 필하모니 오케스트라 공연이 열립니다. 바이올리니스트 핑커스 주커만의 협연으로 베이토벤의 바이올린 협주곡을 들려주죠. 5월 31일 일요일 오후 5시 예술의 전당 콘서트홀입니다. 음악감독 김민희 이끄는 코리안 챔버 오케스트라 공연이 열립니다. 초청지휘 최재혁과 함께 뿔랑의 피아노와 목관을 위한 육중주, 바흐의 바이올린 협주곡 등을 연주합니다. 6월 2일 화요일 저녁 7시 30분 예술의 전당 챔버홀입니다. 끝으로 최영선 지휘의 밀레니엄 심포니 오케스트라 공연에 여러분들 초대합니다. 피아니스트 일리아 라시콥스키, 첼리스트 문태국의 협연으로 드볼작의 첼로 협주곡과 쇼팽의 피아노 협주곡 1번을 들려줍니다. 6월 3일 수요일 오후 5시 예술의 전당 콘서트홀입니다. 공연 선물 원하시는 분들은요, 공연 제목과 함께 반드시 본인 성함을 적으셔서 유료 문자 샵 9390으로 보내주십시오. CBS 마그 FM 피아니스트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쇼팽의 화려한 대왈츠 E플랫 장조 스타니슬라프 부니의 연주로 보내드렸습니다. 라이브 모니였습니다. 사실 스타니슬라프 부니는 쇼팽 콩쿠르 탄생시킨 정말 최고의 스타고 당시에 그 신드롬은 역대 쇼팽 콩쿠르 중에서 가장 크지 않았었나 싶습니다. 많이 잊혀져서 조금 아쉬운데 정말 오랜만에 들으니까 그 젊은 부니의 연주는 살아 숨쉬네요. 그리고 이 뭐랄까요. 당시에는 조금 너무 이단아처럼 쳐서 저는 약간은 거부감도 가졌었는데 지금 보니까 와, 이 생명력이 대단합니다. 그리고 독창적인 어떤 그런 해석도 이렇게 맛있을 수가 없어요. 아주 맛있게 들었습니다. 부니의 연주. 폴라리스님이 아까 전에 찔레꽃 들으시면서 찔레꽃이 우리 엄마의 기억 속에 있었으면 좋겠어요. 치매로 기억을 잃어가시지만 꽃을 엄청 사랑했던 우리 엄마 이렇게 보내오셨어요. 아유, 그러시군요. 얼마나 안타까우실까요. 기억을 잃는다는 건 정말 슬픈 일인 것 같아요. 이제 찔레꽃 한참 피잖아요. 6월까지 계속 꽃을 어머니께 보여드리고 꽃 향기도 맡게 하시면서 절대 찔레꽃 잊어버리지 않게 해주세요. 아까 전에 또 5초의 법칙님이 이야기 하나 코너를 좋아하신다면서 덕분에 좋은 작가님과 책들 접하고 있어서 감사하다고 하셨어요. 그러면서 이 배경으로 들려주시는 그 음악, BGM, 기타 음악 정보를 알 수 있을까요? 했는데 제가 지금 막 알아봤거든요. 캐롤라 비머의 칼레나 카이라는 곡이네요. 저도 조금 낯선 음악이긴 한데요. 저도 들으면서 항상 이야기와 참 잘 어울리는 배경음악이네 생각했었거든요. 캐올라 비머의 칼레나

하이였습니다. 자, 이어지는 거군요. 멘델손의 무언가 가사 없는 노래 25번 G장조 5월의 산들바람 보내드릴게요. 원곡은 피아노 솔로곡이지만 오늘은 크리스티앙 페라스의 바이올린과 장 클로드 암브로스니의 피아노 연주로 보내드립니다.

펠릭스 멘델손의 무언가 가사 없는 노래 25번 G장조 5월의 산들바람 보내드렸습니다. 크리스티앙 페라스의 바이올린, 장클로드 암브로스니의 피아노 연주였습니다. CBS 마가 FM 피아니스트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청취자와 DJ가 서로의 음악을 공유하고 소통하는 시간, 나의 찬란한 그대에게. 오늘은 윤동래님께서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저는 5남매 중에 큰딸로 여동생 둘이 있답니다. 여행을 좋아하는 제가 우리 세자매끼리 한 달에 5만 원씩 저축해 1년에 봄, 가을 국내 여행을 하면 어떨까 했더니 동생들도 참 좋은 생각이네 하며 저축을 시작했습니다. 이번 봄에 우리 자매들은 1박 2일로 KTX 기차를 타고 순천으로, 녹동항으로, 고흥 쑥섬으로 꿈에 부푼 봄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제 나이 75살, 여동생은 72살, 막내 여동생은 65살. 황혼의 나이지만 여행길은 행복했습니다. 녹동항 드론쇼는 정말로 멋지고 찬란했습니다. 동생들은 언니 덕분에 이런 멋진 쇼도 보고 우리 언니 최고 하며 엄지척을 해줬답니다. 함께 웃고 함께 먹고 함께 걷고 또 함께 자고 기차에선 이어폰을 끼고 어릴 때 좋아했던 음악을 들으면서 멋지고 행복한 추억 쌓기를 했습니다. 결혼 후 이런 시간을 가지며 멋진 인생길을 만들 수 있어 감사했습니다. 저의 찬란한 그대들은 바로 사랑하는 여동생들입니다. 동생들아, 삶의 주인공이 되자. 단풍지는 가을엔 우리 세자매 함께 아름다운 곳으로 또 떠나자.

프랑스의 기타리스트 니콜라스 당주엘리스의 연주로 슬픈 안나를 위하여 보내드렸습니다. 이 음악 듣고도 또 많은 분들이 추억에 빠지시면서 좋아하시네요. 우리 유경주님도 아드린을 위한 발라드에 이어서 이 슬픈 안나를 위하여까지 하면서 반가워해 주셨고요. 이 세 자매가 한 달에 5만 원씩 자곡자곡 여행 적금을 모았다는 이야기 참 따뜻하게 들렸어요. 거창한 계획보다도 우리 같이 한번 떠나볼까 하는 마음 하나가 또 이런 찬란한 추억을 만든 거겠죠. 75세, 72세, 또 65세 이 세 자매가 함께 기차를 타고 웃고 걷고 음악을 듣는 모습이 눈앞에 그려진데 한편에 영화나 드라마처럼 예쁜 그런 장면이 상상되더라고요. 그리고 특히 언니 덕분에 행복했다는 동생들의 한마디 참 뭉클하네요. 나이가 들수록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큰 선물인지 더 절실하게 느끼게 되니까요. 올 가을에도 이 세 자매분의 두 번째 여행 이야기가 꼭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때도 나의 찬란한 그대에게 사연 보내주십시오. 그리고 윤동래님 말씀처럼 앞으로도 세 분 모두 각자의 삶에서 오래오래 빛나는 주인공으로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아당 엿장수님이 저희도 어제 팔남매가 목포 가족여행 다녀왔는데

마침 오늘 이런 사연이 나오네요 하셨어요. 아, 이렇게 형제자매 많으신 분들 너무 부럽습니다. 저도 뭐 형 하나가 있어서 참 감사하지만 이렇게 많으면 얼마나 북적북적 즐겁겠어요. 같이 여행을 가도 그렇고. 자, 오늘 아름다운 사연으로 참여해 주신 윤동래님께는 코르테 화장품과 모바일 커피 쿠폰 선물로 보내드립니다. 나의 찬란한 그대에게 이렇게 참여해 주시면 돼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담긴 음악을 누구에게 보내는 건지 같이 적으신 뒤에 유료 문자 샵 9390 앞으로 보내시거나 홈페이지에 있는 나의 찬란한 그대에게 게시판에 남겨주십시오. 지금까지 나의 찬란한 그대에게였습니다. 아유 좋네요. 이런 사연. 정말 좋은 계절에 이렇게 그냥 보내지 않고 이런 여행을 다녀오시는 건 그 여행 비용의 몇 배의 소득인 것 같아요. 더더군다나 이렇게 소중한 자매들,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한 여행이면 말이죠. 자, 이어지는 곡은 마스카니의 오페라 카발레리아 루스티카나 가운데 감동적인 간주곡 보내드립니다. 말스 얀손스가 지휘하는 오슬로 필하모니 오케스트라 연주로 함께하죠.

마스카니 오페라 카발레리아 루스티카나 가운데 간주곡 보내드렸습니다. 마일스 얀손스가 지휘하는 오슬로 필하모니 오케스트라의 연주였습니다. 이제는 오페라 하면은 우리 아리아 초상 생각나죠. 첫 순서로 보내드렸던 오페라가 바로 이 마스카니의 카발레리아 루스티카나였죠. 9212번님이 사연 주셨습니다. 정우님, 숲의 마을은 뻐꾸기가 돌아왔어요. 요즘 합창을 해서 새벽 4시 30분에 기상해요. 딸이 결혼해서

월차 내고 와서 토요일 결혼식 두 곳 가고 주일 할머니랑 예배도 드리고 오늘 점심 먹고 다시 인천집으로 가요. 함께 당향로 듣고 있어요. 데크에서 당향로? 이게 뭐죠? 커피 한 잔, 마당에 핀 작약꽃, 아카시아 향, 강아지, 새들, 지나가는 고양이도 인사하고 좋은 음악 많이 들려주세요 하셨습니다. 오타신 것 같은데 뭔지 모르겠습니다. 아름다운 당신에게 듣고 계시다는 말씀인 것 같아요. 아유, 보내주신 사연 들으니까 이 숲의 마을, 우리 912번 수평님은 항상 이렇게 아름다운 풍경을 묘사해 주시는데 어찌나 묘사를 잘 하시는지 이 풍경이 눈앞에 착 그려지는 것 같아요. 뻐꾸기의 노랫소리, 좋습니다. 너무 아름다운데 제가 이 뻐꾸기 소리를 원래 참 좋아해서 뻐꾸기에 애정이 있었는데 이게 그 남의 둥지에 알을 낳아가지고 다른 새한테 알을 품게 하고 그리고 또 그 알에서 나온 뻐꾸기 새끼는 태어나자마자 원래의 그 본래 알들을 밖으로 밀어내버리더라고요. 그리고 저 혼자 먹이를 받아먹더라고요. 와, 그 아이들의 번식 방식을 보고는 아주 제가 충격을 받아서 정이 뚝 떨어졌거든요. 그런데 또 생각해보니까 걔네들 잘못이겠어요. 자연의 섭리 속에서 타고난 본능이겠죠. 그래서 그래, 뻐꾸기 미워하지 말자 생각이 들었습니다. 뻐꾸기 얘기한 김에 우리 이 곡 듣고 갈까요? 핸델의 오르간 협주곡 13번 F장조 뻐꾸기와 나이팅게일 가운데 2악장 알레그로 함께 듣죠. 트레버 피녹이 지휘하는 잉글리시 콘서트 그리고 사이먼 프레스톤의 오르간 연주로 함께합니다.

핸델의 오르간 협주곡 13번 F장조 뻐꾸기와 나이팅게일 가운데 2악장 알레그로 트레버 피녹이 지휘하는 잉글리시 콘서트 그리고 사이먼 프레스톤의 오르간 연주였습니다. 제가 몰랐네요. 당향노가 당신을 향한 노래 조이 포 유였군요. 우리 수평기님 왔다 갔다 하시다가 저한테 아주 딱 들켰습니다. 한 곳에 좀 머무르세요. 농담이에요. 원하시는 대로 왔다 갔다 하시면서 이 음악 저 음악 다양하게 들으십시오. 자, 이어지는 곡은요. 아, 조지 걸신의 He Loves and She Loves 보내드릴게요. 예후디 메뉴인의 바이올린 그리고 스테판 그라펠리의 바이올린 연주입니다.

아이고, 쉬인의 이 노래 참 예쁘고 기분 좋죠. He loves and she loves 이 노래를 오늘은 바이올린 연주. 예후디 메뉴의 바이올린, 또 스테판 그라펠리의 바이올린, 두 대의 바이올린 함께 연주했나 봐요. 기분 좋게 들었습니다. 제가 또 오해를 했네요. 당신을 향한 노래가 지금 동시간에 방송되고 있는 프로가 아니래요. 아유, 제가 CBS의 음악방송을 이렇게 몰라도 되는 건가요? CBS DJ가 저녁방송이시래요. 그냥 착각하신 거라고 제목을 그렇게 보내오셨습니다. 죄송해요. 자, 이어지는 곡은요. 안형수의 기타 연주로 과수원길 듣겠습니다.

0: 안양수의 기타 연주로 과수원길 보내드렸습니다. CBS 음악 FM 피아니스트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1: 아름다운 당신에게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소중한 순간을 함께하는 한스케이크에서 모바일 상품권, 메디컬 스킨케어 전문 DMS에서 코르테 화장품 세트, 라헬 화장품에서 라헬 데이케어의 나이트케어 수분 보습젤, 지니더 바틀에서 아쿠아 봉봉과 어린이 전문 스킨앤바디케어 아임나러 베이비 세트, 정식품에서 오리지널 두유 베지밀을 드립니다.

0: 가구, 업소용, 야외용, 인테리어 가구까지
1: 잘 나가는 가구 하이퍼스.
2: 멀쩡 많은 사람들의 진짜 가구 하이퍼스.
3: 와, 엄마표 골뱅이 무침 정말 맛있어. 아, 난 이 맛이었나?
4: 유동 골뱅이로 했어? 양념은?
3: 당연 양 많은 유동 골뱅이 썼지. 아, 양념 뭐 대충?
4: 그럼 맛이 안 나지. 유동 무침 전용 소스에 팍팍 무쳐봐. 진짜 맛있어.
3: 뭐야, 엄마 비법은 그냥 유동이었네?
5: 유동 골뱅이.
6: 잘 돌아갑니다.
7: 잘 돌아갑니다.
8: 잘 돌아갑니다.
2: 시스템이 일을 하면 회사가 잘 돌아갑니다. 영림원 ERP가 시스템 경영을 만듭니다. 사업이 잘 되는 시스템 경영 ERP 영림원 ERP.
9: 좋다 좋다 좋다 좋다 좋다 좋다 너무 좋다 참 좋은 여행.
10: 경험한 분들의 한결같은 추천. 전 세계 7천여 개의 여행 상품 중에서 당신도 골라보세요.
9: 여행 갈 때마다 찾을래.
3: 어? 김연아씨 어디로 모실까요?
11: 든든한 내일로요.
3: 네?
11: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3: 제대로 가시네요.
11: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12: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13: 하수구는 왜 이렇게 자주 막히는 거야? 아랫집은 물 샌다고 올라오고 또 냄새는 왜 나는 거야?
14: 빗물 누수까지 가능한 현대환경에서 근본적인 해결을 해봐. 현대환경은 준설차와 내시경으로 건물의 모든 문제점을 해결해준대. 초장비가 없다고? 1544-4469.

0: 1544-4469 현의환경.
1: 평택 고덕에 매일매일 커지는 집이 있다.
2: 단지 앞 더 가까운 배우미, 중심을 누리는 즐거움이, 더 커진 고덕의 부러움이, 첫 우미린의 놀라움이.
1: 고덕을 크게 사는 기준, 평택 고덕 우미린 프레스티지. 5월 오픈 예정. 031-666-0045 우미건설 컨소시엄.
3: 안녕하십니까, KGI 한국판촉물 제조협회장 황준수입니다. 새로운 판로가 필요한 중소기업이라면 판촉물 시장에 주목해 보십시오. 중소기업의 새로운 성장 기회와 판로 개척을 위해 협회가 함께하겠습니다. 성공적인 판촉물 시장에 진입, 지금 한국판촉물제조협회를 찾아보세요.
4: 오늘도 소화불량으로 고생하시는 분들께 다제스가 전합니다. 소화는 느낌이 아니다, 분해다. 그래서 다제스. 소화 성분도, 소화 위치도, 3단 분해로 소화를 빠르게. 3단 분해 소화제 다제스 캡슐 한림제야.
5: 최강희의 영화음악을 진행하는 최강희입니다. 아름다운 당신에게 감동을 그대로 이어서 잠시 후 11시에 만나요.

오늘 마지막 곡입니다. 요하네스 브람스의 바이올린 협주곡 D장조 오프스 77 가운데 2악장 아다지오. 길샤메 바이올린과 클라우디오 아바도가 주연하는 베를린 필하모니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함께 듣고요. 지금까지 피아니스트 김장원이었습니다. 저는 내일 아침 9시에 다시 찾아올게요. 아름다운 당신에게.

0: 모든 인쇄 가능한 서머네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서머네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서머네드피아.
1: 선거 홍보물 역시 서머네드피아.
0: 국민 인쇄 서머네드피아.
2: 어? 필립스가 멀티탭도 만드네?
3: 차원이 다른 멀티탭, 안전한 필립스 멀티탭.
2: 디자인도 예쁜데?
3: 과부하 걱정 없는 멀티탭, 화재에도 안전한 멀티탭.
4: 필립스라 다르다. 믿을 수 있는 전기 브랜드 필립스 멀티탭.

0: 영양제 나방엔 인시피오. 아주 그냥 채소 과수 나방엔 인시피오. 신젠타 코리아.
1: 비대 살 땐 당당하게 3년 애플 비대. 전국 무료 설치는 애플 비대. 온 가족 믿고 쓰는 애플 비대.
2: 3년 무상 AS부터 전국 무료 설치까지 비대는 역시
1: 당당하게 3년 애플 비대. 애플
3: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이로구나.
4: 매출이 쭉쭉 성과가 쭉쭉.

0: 예금 적금에 대출까지도 저축은행에 기대세요.
1: 기대만큼 기댄 만큼 행복이 온다. 저축은행.
2: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휴레

0: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1: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0: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오늘은 스무 살을 응원하고 축복하는 성년의 날이죠. 여러분의 청춘을 돌아보면 어떠셨어요? 어떨 땐 내가 세상 최고인 것 같다가도 어느 날은 제일 바보 같기도 하고, 좋아하는 일에는 밤을 꼬박 지새도 즐거웠지만 때론 의욕이 앞서다 사고를 치고는 잠 못 드는 날들도 많았네요. 지금도 여전히 흔들리는 청춘에게 영화 월플라워의 이 대사를 전하고 싶습니다. 출발선은 우리가 정할 수 없었지만 다음 목적지는 어디든 고를 수 있어. 그래요. 조금은 삐끗하고 헤매고 좀 부끄러워도 괜찮습니다. 스무 살, 뭐든 될 수 있는 청춘이니까요. 가자. 뭐 별거 있냐? 저 너머에, 그리고 또 저 너머에 무엇이 있건 두려운 것은 없다. 우린 미치도록 젊으니까. 영화 스물로 응원을 대신하며 최강희의 영화음악 시작할게요.

최강희의 영화음악입니다. 네, 영화 친구 중에서 로버트 팔머의 Bad Case of Loving You로 시작했습니다. 5월 셋째 주 월요일은 모든 20살을 응원하는 성년의 날로 함께하고 있죠. 그리고 오늘은 또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5.18 민주화운동 26주년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싱그러운 5월의 월요일 아침 잘 여셨나요? 전 오늘 아주 잘 잔 얼굴이라고 하던데 네, 여러분은 어떠세요? 저는 잠을 막 많이 자진 않았거든요. 진짜 조금 잤는데 엄청 잘 잔 느낌이에요. 폭 잤나 봐요.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농담곰님, 20살 부럽네요. 크 하셨습니다. 부러우세요? 그런 질문 너무 뻔해갖고 안 하려고 그랬는데 20살로 돌아갈 수 있다면 아니면 20대의 내가 어떤 원하는 시절로 돌아갈 수 있다면 네 갈 수 있다면 가고 싶으신가요? 4833님 주말에 작은 아들하고 태어나서 처음으로 페스티벌 콘서트 다녀왔어요. 너무 힘들어서 기어다니고 있지만 정말 행복하고 나 아직 젊네 청춘이네를 느꼈어요. 정말 최고였어요. 승호야 고마워. 우리 2cm 정도는 가까워졌지? 라고 하셨습니다. 너무 좋은 시간이었겠네요. 정말로. 올해 20살 맞는 분들 있으세요? 혹시 사연 보내주시면 함께 응원해 드릴게요. 여러분의 20은 또 어떤 모습이었어요? 궁금합니다. 살짝 나눠주세요. 주말 지낸 이야기, 주말 동안 본 영화.

이야기도 나눠주십시오. 신청곡은 언제든지 환영입니다. 아, 5.18 민주화운동, 5.18 민주화운동 46주년입니다. 제가 26주년이라고 했네요. 아, 죄송합니다.

0: 공식 계정 CBS 보비도 많이 놀러 오세요.
1: 우리 삶 속에 가장 친숙한 단어, 아파트. 사람들은 그 아파트를 우리 집이라 부릅니다. 우리 삶에 가장 가까운 아파트에서 우리 집이라 부르기 딱 좋은 집까지 휴먼빌이 만듭니다. 사람과 함께 사는 아파트 휴먼빌 일신건영.
2: 답답한 일상 시원하게 터트리자. 제38회 고향 행주문화제. 치열한 박터트리기 대회부터 환호성이 터지는 불꽃 드론쇼까지 박터지게 즐기자. 고향 행주문화제 6월 13일부터 14일까지 행주산성

0: 5월 23일부터 5월 31일까지 우산시 고인돌공원에서 오오 해피 장밋빛 축제가 열립니다. 아름다운 조명으로 밤까지 빛나는 꽃내음 가득한 축제 속에서 소중한 사람들과 특별한 추억을 남겨보세요.
1: 시원하게 상쾌하게 인생 칫솔 왕타
2: 타왕타 시원해 타왕타 상쾌해
1: 왕타 칫솔 한번 써보면 평생 쓰게 되는 가족 칫솔
2: 왕타 칫솔
1: 30여 개국에 수출하는 자랑스러운 왕타 칫솔
3: 시원해

최강희의 영화음악 함께하고 계십니다. 두 곡 들었습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 활동했던 천재 수학자 앨런 튜링의 실화를 바탕으로 한 전기영화죠. 이미테이션 게임 동명 테마였어요.

알렉상드르 데스플라가 음악을 담당했었죠. 긴박한 암호 해독 과정이 마치 보이는 것 같은 그런 멋진 음악이었어요. 앞서 들은 곡은 친근한 클래식 곡이었어요. 트루먼 쇼 중에서 모차르트의 피아노 소나타 11번 중 3악장 알라트루카 터킹 증곡이었습니다. 박성민님, 다시 20대로 돌아가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셨네요. 돌아가고 싶으세요? 왜요? 더 건강하고 더 아름다웠고 그쵸? 또 좋은 추억이 많으셨을까요? 성년의 날 맞는 20살 응원해드릴게요. 네, 여러분의 20은 어땠나 물었더니요. 1008님 사연 듣다가 성년의 날인 거 알고 재수하는 딸에게 급 성년 기념 용돈 보내고 힘내라고 문자 보내어요. 강디 고마워요 하셨습니다. 아, 바쁜 현대인이요. 깜빡하셨군요. 그쵸. 이런 날 또 축하 받으면 너무 좋죠. 또 안 받으면, 나만 안 받으면 좀 섭섭한 마음도 들고 할 거예요. 킬리만자로의 물범님, 20살로 돌아간다면 절대 절대 커플링 안 버릴 거예요. 내 금값 돌리도 하셨습니다. 지금 검색해보니까 5월 18일자로 한돈에 98만 원대네요. 오, 정말로 어마어마한데요. 저도 막 예전에 진짜 금 생기는 족족이 팔았는데 뭐 아깝진 않죠. 뭐 그때 당시에 뭐 잘 썼으니까 막 녹여서 생각해보면 참 엉뚱하고 재밌는 것 같아요. 요즘에는 작은 메달 하나도 참 소중한데 그때는 뭐 그렇게 특별하고 소중한 상들을 그렇게 홀딱홀딱 팔았을까요? 참네. 피라님, 아니요. 절대 절대 돌아가고 싶지 않아요. 20살 마음 둘 곳 없어서 너무 방황했었어요. 하셨네요. 맞아요. 20살이 찬란한 나이지만 실수도 많고 고민도 참 많던 나이죠.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Call Me By Your Name 중에서 F.R. David Watts.

네. 강디 나와라. 너 누구냐 하신 분들. 네, 방송사고 아닙니다. Call me by your name, FRE with words에 이어서 써니 중에서 신디 로퍼, Girls just wanna have fun 들으셨죠? 거기에 이어서 한 곡 더 들려드렸는데요. 영화 택시운전사에서 다뤘습니다. 5.18 광주의 참상을 담은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죠. 맞아요. 먹먹한 감동을 전했었어요. 영화 초반에 택시운전사 만섭이 따라 부르던 곡이었어요. 조용필의 단발머리. 네, 너무 좋네요. 목소리가 좋으시고 또 79년도에 발표돼서 그 시절 감성을 대변하는 곡이기도 하고 평화롭게 시작한 일상이 무너지고 그 가운데 평범한 사람들이 연대하면서 진실을 알리려는 노력이 뭉클했던 영화

택시운전사에서 네 들어드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말 동안 본 영화 얘기도 많이 나눠주셨네요. 킬리만자로의 물범님, 어제 교생실습을 보셨다고. 교생실습 해서 검색해봤는데 5월 13일날 개봉했네요. 한선아님 너무 웃겨요 하셨네요. 네, 신청곡도 신청해주셨는데 적절할 때 띄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크림님, 주말에 지역 작은 영화관에서 일천의 행복으로 마이클 보고 왔습니다. 일천의 행복? 가족, 부부, 친구, 모녀 등 극작이 만석이어서 기분 좋았어요. 아, 그러셨구나. 저는 혼영했어요 하셨습니다. 아, 그러셨어요? 혼자 본 마이클 어떠셨을까? 궁금한데요. 6178님, 저는 지난 토요일에 마이클 봤어요. 영화 너무 좋았는데 중간에 뭔가 뚝 끊기는 느낌도 들었어요. 맞아요. 전 엔딩에 끝인가? 이랬던 기억이 있네요. 참 저는 세 번째 스무살을 맞이했답니다. 맞아요. 한때 최영음 유행어였던 것 같아요. 세 번째 스무살. 그러면? 아, 그러시구나. 네. 첫 번째 스무살보다 무게감이 크지만 잘 누려보려고요. 세 번째 스무살 생신 축하드립니다. 주은지영님, 재수하는 우리 딸 주은이가 벌써 20살 성인이네요. 남자친구 있냐고 물어보니까 없다고 해서 그럼 아빠가 향수하고 장미 선물하고 키스는 남자친구 생기면 받으라고 했네요. 새벽 일찍 학원 가서 공부하고 있는 우리 딸 성인을 축하해 주세요 하셨네요. 네, 어쩐지 짠하기도 하고 너무 아름답고 예쁘기도 하고 이제 막 필 꽃 봉우리 같아요. 주은 양 또 1008님 딸에게도 응원의 마음 담아 커피 쿠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래 듣겠습니다. 모든 20살, 두 번째, 세 번째 20살까지 네, 20을 맞으신 분들을 축하하는 의미에서 드라마 25, 21 중에서 햇살 바람 나무향기님 신청곡 네, 이 곡 신청이옴 성년의 날이랑 잘 어울릴 듯요 하셨네요. 자우림 목소리 25, 21 듣겠습니다. 바람에 날

아니, 이 목소리는 명품 보이스 김필님? 아가다님. 맞습니다. 장수상회 중에서 김필, 막 핀 꽃처럼 들으셨어요. 네, 페로몬님. 이곳 노르웨이 베르겐은 새벽 4시입니다. 밤 늦도록 환하더니 벌써 동이 트네요. 한국은 날씨가 더울까요? 아직 많이 덥지는 않고요. 여기는 히터 틀고 이불 속에서 잘 듣고 있습니다 하셨네요. 반갑습니다. 9573님, 성년의 날이 오니 작년에 졸업한 저희 반 학생들 생각나요. 얘들아, 누구보다 많이 웃고 하고 싶은 일 하다가 힘들면 학교로 와서 잠시 쉬어가라 하고 말해주고 싶어요. 모든 20살 응원합니다 하셨습니다. 5340님, 저는 폴리텍 대학에서 중장년 도배기증사 기능사 과정 교육받고 있는 72세 할아버지입니다. 손주가 5입니다. 오늘 도배기능사 시험 보는데 응원해주세요 하셨네요. 화이팅입니다. 행운아이님, 20살로 다시 돌아간다면 불확실함에 대한 엄청난 두려움과 걱정보다는 모든 순간을 즐기는 인생을 살아볼 겁니다. 술은 좀 작작 마시고 튀김은 무진장 먹고 할 수 있는 운동은 다 해보고 노력만 한다고 할 일이 다 잘 되는 건 아니니 느긋하고 만족하며 살아야겠다 다짐도 해봅니다 하셨습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저도 다짐. 아까 소개된 킬리만저로의 물범님 신청곡, 20살의 첫사랑이 생각나는 영화 유열의 음악 앨범 중 유열의 처음 사랑 신청료 하셨는데요. 오늘 너무 잘 어울려서 띄워드립니다.

0: 입학 지원에서 스마트한 강의까지 모바일로 언제 어디서나 서울사이버대학교.
1: 샤브올데이 모델 김우빈입니다. 오늘 샤브 먹으러 올래요? 프리미엄 소고기와 샐러드바를 풀코스로 즐기는 호텔식 샤브 뷔페 샤브올데이로 초대합니다. 올데이 사랑을 담아 샤브올데이.

0: 콜레스타.
1: 제조원 우리바이오, 판매원 COK컴퍼니, 건강기능식품 광고.
2: 오늘도 슈가버블과 달콤한 하루 되세요.
3: 설거지엔 슈가버블, 빨래에도 슈가버블, 가족까지 생각하는 착한 세제 슈가버블, 슈가버블, 슈가버블, 깨끗하게 슈가버블.
2: 우리 집 착한 세제 슈가버블,
3: 우리 집은 슈가버블.
4: 폐암환자나 그 유가족은 직업병 산재보상 대상이라는 거 알고 계신가요? 과거 건설 현장이나 공장과 같은 환경에서 일했던 분이라면 가능합니다. 일용직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해결해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보상 전문
5: 노무법인 폐
4: 1544-7575.
6: 두꺼봐 두꺼봐 한 집 줄게 세 집 더.
7: 원앙아 원앙아, 헌싱크볼을 새 싱크볼로 바꿔다오.
8: 오래된 주방을 새 것처럼 바꿔주는 원앙 싱크볼. 포스코 스테인리스로 만듭니다. 싱크볼 바꿀 땐 원앙 싱크볼.
9: 전해품 프리미엄 싱크 한스.
10: 자기, 그 김치 알아? 김치 품평의 두 부문 대상 받은 김치. 허, 무슨 김치인데?
11: 참매실 새벽반 김치, 2023년 배추김치, 2025년 무김치. 김치 품평의 최초 두 부문 대상. 대상답네.
12: 새벽반 김치,
11: 새벽반 제조, 새벽판매.
13: 절세의 왕 절정.
14: 백성들은 들으라. 절세계좌 ISA를 아무 증권사에서나 만들라.
15: 아니되옵니다. 절세 계산기 등 편리한 기능이 많은 증권사로 콕 찍어주심이 가한 줄 아뢰옵니다.
14: 그 말이 옳구나. ISA는 삼성증권에서 만들라.
16: ISA는 삼성증권이다.
17: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별도, 원금 손실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귀속.
18: 하수구는 왜 이렇게 자주 막히는 거야? 아랫집은 물 샌다고 올라오고 또 냄새는 왜 나는 거야?
19: 빗물 누수까지 가능한 현대환경에서 근본적인 해결을 해봐. 현대환경은 준설차와 내시경으로 건물의 모든 문제점을 해결해준대. 초장비가 없다고? 1544-4469, 1544-4469. 현대환경.
20: 우리 회사에 꼭 맞는 솔루션 뭐 없을까?
21: 아이캐스트에서 찾아보세요.
20: 1인 사장님이라면
21: 얼마?
20: 경리 회계는
21: 얼마? 경리
20: 재고, 유통, 생산, 건설 관리는
21: 얼마예요?
20: 인사, 근태, 급여 관리는
21: HR365.
22: 우리 회사 맞춤 솔루션은 아이캐스트.
21: 얼마나 좋은데요?
23: GTX-A가 곧 출발합니다. 우미 린으로 탑승하시길 바랍니다.
24: 예정된 GTX-A로 서울은 빠르게, 예정된 초교는 단지 앞에.
23: 퍼스트 창릉 신도시, 패스트 GTX-A, 퍼펙트 우미린.
24: 고향 창릉 우미린 그래니티, 5월 14일 오픈. 031-632-5488 우미건설 컨소시엄.
25: 여러분 오늘도 너무 감사했습니다. 오늘의 끝곡은 영화 업 중에서 칼 굿즈 업 띄우면서 인사드릴게요. 내일에서 만나요.

0: 202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수도권 대학교 취업률 1위. 취업률 82% 경복대학교. 성공을 준비하는 학생들의 선택 경복대학교.
1: 비대 살 땐
2: 당당하게 3년 애플 비대. 전국 무료 설치는 애플 비대. 온 가족 믿고 쓰는 애플 비대.
1: 3년 무상 AS부터 전국 무료 설치까지. 비대는 역시
2: 당당하게 3년 애플 비대. 애플.
3: 당신의 아파트는 어느 곳을 향하고 있나요? 휴먼빌은 생각합니다. 살수록 더 나은 삶이 당신 곁에 머물 수 있도록.

0: 그래서 휴먼빌은 오늘도 사람을 향한 집을 짓습니다. 사람과 함께 사는 아파트 휴먼빌 일신건영
1: 뉴바옴이 떴습니다. 혈당 건강에
2: 뉴바옴,
1: 운동할 때도
2: 뉴바옴,
1: 장 건강에도
2: 뉴바옴. 혈당도 활력도 장 건강도 종합 건강기능식품 브랜드 뉴트리바이옴 뉴바옴. 검색창에 뉴바옴.
1: 뉴바옴
3: 쇼핑몰 오픈하셨어요? 그럼 당연히
4: 구스팔로셀러스.
3: 주문이 늘어 관리가 어렵나요? 그럼 당연히
4: 구스팔로셀러스.
3: 셀러라면 당연히 셀러스 하세요. 주문 수집, 송장 전송, 출력까지 단돈 5,000원이니까
4: 구스팔로셀러스.
5: 안녕하세요. 헬리코박터 마이크로바이옴 연구의 심기남입니다. 매년 6월 첫째 주 수요일은 위건강의 날입니다. 정확한 위건강 정보를 확인하시고 건강한 삶을 지켜가십시오. 여러분의 위건강, 헬리코박터 마이크로바이옴 연구회가 함께하겠습니다.
6: 지금 외로움을 느끼고 있다면 이 사연을 한번 들어봐 주세요. 저는 집에서만 생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딱히 갈 곳도 없고 그러다 보니 우울증은 더 심해졌죠. 그때 서울 마음 편의점에 방문해 편하게 라면을 먹으면서 저의 힘든 마음을 위로받고 상담까지 받을 수 있어 공허했던 제 마음의 허기까지 채울 수 있었답니다. 외로울 땐 찾아주세요. 서울 마음 편의점. 관련 문의는 120. 이 캠페인은 외로움 없는 서울을 만들어가는 동행매력 특별시 서울시와 함께합니다.
7: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일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8: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12시를 알려드립니다.

살다 보면 아 나는 여기까지구나 싶은 순간이 있죠. 다이어트 3일차에 떡볶이 냄새 맡고 달려갈 때, 이력서 내고 면접 보고 시험 보고 애를 썼는데도 영 기회라는 게 오지 않을 때, 머릿속에 둥둥 떠다니는 마지막 자막 한 줄, The end. 마음은 여기서 끝인 것처럼 실망스럽지만 사실 여기서 끝 이렇게 해버리는 것도 쉽진 않아요.

여기서 끝 하느냐 이어서 계속 가느냐 이 고민도 아마 평생 숙제가 아닐까 싶네요. 스스로 그런 고민을 통해서 알게 모르게 우린 한 단계씩 끌어올리며 살고 있는 거겠죠. 그러니 오늘의 고민, 오늘의 선택을 충분히 대견하게 받아들여도 된다는 거. 고개에 손 한번 번쩍 들고 우리 시작해볼까요?

0: 가호의 시작으로 월요일 뜨겁게 시작해 봅니다. 요즘에 날씨가 어마어마하게 더워가지고 아 됐어 다 끝내고 나는 그냥 떠나고 싶어 하는 마음이 굴뚝 같겠지만 아직 여름 휴가는 벌었어요. 그래서 계속 가야 되는 거예요. 뭔가 이 열심히 한다는 것이 어디까지인가 내가 여기까지 했으면 되지 않았나. 우리 소맹님도 그런 마음이 먹어질 때 또 지금까지 해온 게 아까워서 그냥 한다. 그냥 하면 돼요. 열심도 너무 열심 당원이 되면은 그거는 몰락을 하게 돼 있어요. 그냥 열심히 하는 거를 습관으로 그냥 습관을 따라서 차곡차곡 쌓였을 때 그게 기적을 만들더라고요. 저도 열흘만을 처음에는 열심히 하려다가 여기는 열심히 하는 게 안 어울리는 곳이더라고요. 처음에 막 뭔가 제가 열만 처음 진행할 때는 다른 것보다 음악도 많이 틀고 말은 조금 해야 돼가지고 아우 이거 일도 안 하고 그냥 가는 것 같은데 이거 뭔가 미안한데 그런 마음을 이렇게 하다가 아 욕을 바가지로 많이 먹고서는 그러고서는 그냥 아 조금 빼볼까 하다가 뭔가 아 이런 거구나 감을 잡으려고 했더니 거의 이제 10년이 다 됐어요. 이제 감 잡았어요. 시작입니다. 이수영의 12시에 만납시다.
1: 숭실사이버대에서 숭실력자 나의 꿈을 숭실력 발휘 쏴

0: 여기는 숭실 사이버대.
1: 자, 따라해보세요.
2: 이카운트 ERP
3: 4만원
1: 회계관리.
2: 이카운트 ERP
4: 4만원
1: 재고관리.
2: 이카운트 ERP
1: 4만원 생산관리.
2: 사업 성공
4: 함께해요.
1: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2: 이카운트
1: 가입비 부가세 별도.
5: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6: 싱크볼 백조 싱크볼 백조 싱크볼 싱크대를 바꾸는 싱크볼 백조 싱크볼.
5: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 싱크볼.

0: 배추싱크. 배추싱크.
1: 자기 그 김치 알아? 김치 품평의 두 부문 대상 받은 김치. 헉, 무슨 김치인데? 참매실 새벽밤 김치, 2023년 배추김치, 2025년 무김치. 김치 품평의 최초 두 부문 대상. 대상답네.
2: 새벽밤 김치.
1: 새벽밤 제조.

0: 제조원 우리바이오, 판매원 COK 컴퍼니, 건강기능식품 광고.
1: 올바른 품질하면?
2: 올품.
1: 올품하면?
2: 올바른 품질.
1: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2: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1: 올품 자연이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2: 올바른 품질. 올품.
3: 여기가 뉴욕입니까?
4: 이곳이 파리입니까?
3: 여기는 인천 송도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아파트 새로운 브랜드 호밍루츠. 호밍루츠가 인천 송도에서 1700세대 분양을 시작합니다.
4: 기대하세요. 호밍루츠. 인천이 대한민국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5: 좋다 너무 좋다 참 좋은 여행.
6: 경험한 분들의 한결같은 추천. 전 세계 7천여 개의 여행 상품 중에서 당신도 골라보세요.
7: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8: 네.
7: 오, 안 터지는 맥스부탄이네요. 우와,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8: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7: 맥스 안 터져요.
9: 부탄가스 하면 맥스. 휴대용 렌즈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7: 맥스 안 터져요.
10: 잘 돌아갑니다.
11: 잘 돌아갑니다.
12: 잘 돌아갑니다.
13: 시스템이 일을 하면 회사가 잘 돌아갑니다. 영림원 ERP가 시스템 경영을 만듭니다. 사업이 잘 되는 시스템 경영 ERP, 영림원 ERP.
14: 와, 엄마표 골뱅이 무침 정말 맛있어. 아, 난 이 맛이었나?
15: 유동 골뱅이로 했어? 양념은?
14: 당연 양 많은 유동 골뱅이 썼지. 아, 양념 뭐 대충?
15: 그럼 맛이 안 나지. 유동 무침 전용 소스에 팍팍 무쳐봐. 진짜 맛있어.
14: 뭐야, 엄마 비법은 그냥 유동이었네?
16: 유동 골뱅이.
17: 아미란 가정력으로부터 불안한 시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 준비는 지금부터. NK세포보건.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18: 글레오?
19: 네, 현대자동차의 AI 글레오입니다.
18: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19: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오스 커넥트와 6분 알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18: 또 한 번 새로워진 더 뉴 그랜저.
20: 나르지오 새 모델 김용민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편한 신발 뭘까요? 2025 올해 브랜드 대상 기능성 신발 1위. 미국 메디케어가 선택한 독보적 기술력. 세상에서 가장 편한 신발 아시겠죠?
21: 역시 맞다 나르지오 맞다.
22: 한국 소비자 브랜드 위원회 주최 한국 소비자 포럼 한국 경제신문 주관.

에이핑크 레멤버 여자친구 여름 여름해 오마이걸 번지 시원하다 그죠? 노래들이 참 주는 이 시원한 느낌도 있고 따사로운 느낌도 있고 또 저는 좀 차가운 겨울의 느낌이 나죠. 맞아요. 제 목소리 약간 서늘함이 느껴진다고. 물론 다른 곡들에서는 또 다른 표현을 하지만 그 가수의 어떤 시그니처 같은 그런 소리들이 있잖아요. 그 서늘한 소리 내는 게 제일 어려워요. 난 원래 따스운 사람인데 작지만 또 너무 매몰찬 건 아니야. 그거 있어. 말로 표현이 안 돼. 알죠? 아우, 정말 훌륭한 가수다. 자, 너무 열심히 하지 않으려고요. 그럼 금방 지친다는 걸 알게 된 나이가 되었어요. 그냥 하루를 잘 보내는 걸 알게 되었죠. 봄이네님, 우리는 이제 좀 그래야 될 때죠. 제가 그 차가운 목소리 내려고 저의 20대 전체를 갈아 넣어서 했는데 그 시기가 있는 것 같아요. 왜 어르신들 말씀이 정말 저도 이 얘기를 제 입에서 한다는 게 참

돼지감인데 왜 다 맞아? 뭐 공부할 때는 할 때 공부해야 된다. 다 때가 있다. 이게 대부분 체력이 안 되기 때문에 체력이 될 때 이게 몸이 허락할 때 해라. 이게 수명이 아무리 늘어나고 뭐 해도 우리는 알잖아요. 저는 만으로 45세를 딱 넘는 순간 확 달라짐을 느꼈어요. 여러분은 안 그러세요? 그러니까 40대 초반만 해도 그냥 뭐 이랬던 것 같은데 만 45세가 딱 지나니까 아, 늙어가는 게 느껴지는. 이소수님, 수영씨, 수영씨, 저 왔어요. 맞아요, 맞아요. 여기 끝이 아니라 늘 시작으로 도전하는 1인이요. 그래도 좋은 소식 가지고 오신 것 같은데. 4월 말경 얼마 안 남은 건축기사 시험 준비한다고 당분간 열만 못 온다고 사연 보냈던. 근데 어제 필기시험 합격하고 당당히 얼마 나왔어요. 수영씨가 떨어지면 올 생각도 하지 말라 그래서. 정말 이 약물고 주경야독으로 진짜 열공했어요. 앞으로 2차, 3차 남았지만 진짜 끝까지 해보려고요. 다들 나이 먹어서 뭘 도전하는데 그냥 열심히 해요. 오늘은 수영씨 방송 들으면서 점심시간 책 보고 진짜 여유의 사치를 부려봅니다. 수영님 열만 가족 덕분에 합격해서 기뻐요. 제 잘했죠. 아, 이소수님. 커피 드리도록 할게요. 아직 1차니까. 벌써 샴페인을 터트리시면 안 되고 커피 정도로 끝내시고 2차도 합격, 3차도 합격해가지고 건축기사가 되어서 건축사가 되어서 그건 뭐가 되는 거야? 뭐든 아무튼 건축에 뭐가 되셔가지고 이소수님만의 어떤 건축물 1조를 하는 그런 멋진 분으로 다시 돌아오셔서 CBS 건축 더더 내게 다시 0707님이 신청해 주셨고요. 김종서 아름다운 구속.

별, 나윤권, 안부, 박선주, 김범수, 남과여 5565님이 신청해 주셨어요. 수영씨, 난 지금 50세만 돼도 너무 좋겠어요. 수영씨 정말 젊어요. 네 그냥 확확 달라진다고 하지 말아요. 알겠습니다. 3698. 아니, 제 말은 매우 젊은 날에 아주 그 혈기가 왕성했던 그것에서 겪어보셨잖아요. 그리고 또 여성들에게는 가장 무서운 갱년기를 제가 이제 앞두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신호가 온다는 거죠. 사실 고백합니다. 노안이 오고 있는 것 같아요. 글씨를 너무 가까이서 보면은 흔들려요. 그거 노안 온 거 맞죠? 원래 제가 눈이 나빠가지고 사실은 뭐 글씨는 원래 잘 뭐 멀리는 건 아예 안 보이고 뭐 이래서 잘 못 느끼다가 가까운 거를 볼 때 이제 흔들리면

그 노안이 있잖아요. 근데 어? 이상하다? 조금 더 뛸까? 이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 어쩔 수 없는 거구나. 이렇게 뭐 느낀 거죠. 근데 아직 뭐50 돼봐야 이제 알 수 있는 거니까, 예. 그만 얘기할게요. 까불고 있어. 너 손자 봐봤냐? 손자 봐 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손자를 안 보고 내가 봐야 돼. 이 아이 손자 봐줘요. 1302님의 신청곡.

0: 심지 공사 전문 비싸난 건설.
1: 도심지 공사 알아서 척척 잘하는 곳 어디 없나?
2: 도심지 공사는 달라야 하니까 빌사남 건설에 맡기세요. 빌딩, 신축, 리모델링까지 복잡한 도심지 공사는 도심지 공사.

0: 정수기, 공기청정기, 비데, 렌탈부터 관리까지 큐큐큐큐큐밍. 역시 렌탈은 현대큐밍이야. 신축도
1: 리모델링도
2: 경동하우징.
3: 경동하우징 40여년 노하우가 담긴 빌딩 투자 솔루션
1: 빌딩앤 리치.
3: 매입, 밸류업, 임차, 매각까지 컨설팅을 받아보세요.
1: 빌딩앤 리치.
2: 신축도
1: 리모델링도
2: 경동하우징.
4: 콜레스테롤이 걱정일 때
5: 콜레

0: 부모님을 위한 일상 도우미 연결 서비스 검색창에
1: 정연케어. 허리, 어깨, 무릎발, 무릎발? 내 얘긴가? 아우, 요즘 이리저리 쑤시고 결리고 뭐 좋은 거 없을까? 아! 콘드로이친으로 관절통을 줄여준다는 콘티육배? 비타민도 챙기고 관절도 편안해지니 일석이조겠네. 좋다 좋아, 역시 콘티육배.
2: 네, LG전자 유지보수 자회사 하이엠솔루텍입니다.
3: 시스템에 어컨 고정 걱정 없이 세척할 수 있나요?
2: 특허받은 LG정품 세척 하이엠솔루텍입니다.
3: 환경까지 생각하는 세척제도 있나요?
2: 1등에게 물어보세요.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1544-8777.
4: 하수구는 왜 이렇게 자주 막히는 거야? 아랫집은 물 샌다고 올라오고 또 냄새는 왜 나는 거야?
0: 빗물 누수까지 가능한 현대환경에서 근본적인 해결을 해봐. 현대환경은 준설차와 내시경으로 건물의 모든 문제점을 해결해준대. 초장비가 없다고? 1544-4469 1544-4469 현대환경.
5: 글레오?
6: 네, 현대자동차의 AI 글레오입니다.
5: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6: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오스 커넥트와 6분 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5: 또 한 번 새로워진 더 뉴 그랜저.
7: 오늘도 소화불량으로 고생하시는 분들께 다제스가 전합니다. 소화는 느낌이 아니다, 분해다. 그래서 다제스. 소화 성분도, 소화 위치도, 3단 분해로 소화를 빠르게. 3단 분해 소화제 다제스 캡슐 한림제약.
8: 5784님의 신청곡 리베란테 나라 듣고요. 2부에 올게요.

0: 비타민 그 이상의 가치 비타민하면
1: 비욘드 비타 실사 출력 가능한 에드피아몰 판촉물 주문 간편한 에드피아몰 아크릴 제작도 쉽고 빠르게 광고의 유토피아 에드피아몰 쉽고 빠른 홍보가 현실이 되는 곳 광고 만족 에드피아몰
2: 어? 필립스가 멀티탭도 만드네?
3: 차원이 다른 멀티탭 안전한 필립스 멀티탭
2: 디자인도 예쁜데?
3: 과부하 걱정 없는 멀티탭 화재에도 안전한 멀티탭
0: 필립스라 다르다 믿을 수 있는 전기 브랜드 필립스 멀티탭

0: 비데
1: 애플
2: 3년 무상 AS부터 전국 무료 설치까지 비데는 역시
0: 당당하게 3년 애플 비데 애플
3: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이로구나
4: 매출이 쭉쭉 성과가 쭉쭉
5: 판촉물을 고려하라 고려기프트
6: 판촉물

0: 당신의 기대, 당신의 미래, 저축은행에 기대세요.
1: 내게 기대, 당신의 저축은행.
2: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휴레.

0: 이쪽이 들리는 랄랄라 라디오 광고.
1: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2: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1: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한 시를 알려드립니다.

0: 김주희님이 신청하신 데이식스 웰컴 투 더 쇼. 이수영의 12시에 만납시다. 이렇게 참여해 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전송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문자 메시지 샵 9390, 우물정 9390, 인터넷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CBS 레인보우로 참여해 주시면 됩니다. 이수영의 12시에 만납시다. 선물 시간이죠. 정말 두근두근한데요. 정말 많은 분들께 선물을 너무너무 많이 드리고 싶지만 선물이 없어요. 그래도 이렇게 저희에게 끝까지 선물을 협찬해 주시는 고마우신 한우가 이 정도는 돼야지 강주영 팜스에서 드리는 한우 한돈 세트, 마임 화장품에서 라헬 데이케어 앤 나이트 케어 수분 보습 젤, 아름다운 비주얼 아비주 뷰티에서 뷰티 상품권 드립니다.
1: 당신의 아파트는 어느 곳을 향하고 있나요? 휴먼빌은 생각합니다. 살수록 더 나은 삶이 당신 곁에 머물 수 있도록. 그래서 휴먼빌은 오늘도 사람을 향한 집을 짓습니다. 사람과 함께 사는 아파트 휴먼빌 일신건영.
2: 답답한 일상 시원하게 터뜨리자. 제38회 고향행주문화제, 치열한 박터뜨리기 대회부터 환호성이 터지는 불꽃 드론쇼까지 박터지게 즐기자. 고향행주문화제 6월 13일부터 14일까지 행주산성 1원에서.

5월 23일부터 5월 31일까지 우산시 고인돌공원에서 오오 해피 장밋빛 축제가 열립니다. 아름다운 조명으로 밤까지 빛나는 꽃내음 가득한 축제 속에서 소중한 사람들과 특별한 추억을 남겨보세요.

0: 당신의 기대, 당신의 미래 저축은행에 기대세요.
1: 내게 기대 당신의 저축은행.
2: 콜레스테롤이 걱정일 때
3: 콜레스테롤!

0: 플레스타.
1: 제조원 우리바이오, 판매원 COK 컴퍼니, 건강기능식품 광고.
0: GTX-A가 곧 출발합니다. 우미린으로 탑승하시기 바랍니다.
2: 예정된 GTX-A로 서울은 빠르게, 예정된 초교는 단지 앞에.
0: 퍼스트 창릉 신도시, 테스트 GTX-A, 퍼펙트 우미린.
2: 고향 창릉 우미린 그래니티, 5월 14일 오픈, 031-632-5488, 우미건설 컨소시엄.
3: 안녕하십니까. KGI 한국판촉물 제조협회장 황준수입니다. 새로운 판로가 필요한 중소기업이라면 판촉물 시장에 주목해 보십시오.

0: 중소기업의 새로운 성장 기회와 판로 개척을 위해 협회가 함께하겠습니다. 성공적인 판촉물 시장에 진입, 지금 한국 판촉물 제조협회를 찾아보세요.
1: AI도 생각지 못한 완전 새로운 치킨을 저 조정석이 소개합니다. 자담 푸슐랭 치킨. 라면을 부셔 만든 바삭한 튀김.

0: 어, 김현아 씨, 어디로 모실까요?
1: 든든한 내일로요.
0: 네?
1: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0: 제대로 가시네.
1: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2: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발로 차. Let's go together. 사실 유진의 차차를 1405님이 신청해 주셨는데 그 차? 차? 그럼 발로 차? 하다가 이제 월드컵으로 넘어갔는데요. 올해 피파 북중미 월드컵 6월 11일부터 7월 19일까지. 자, 우리나라의 첫 경기 언제냐? 6월 12일 대한민국 대 체코. 우리 방송하는 시간. 최강희 씨 시간에 11시에 시작해서 우리는 이제 저기 뭐야 후반전 들어 갈랑말랑 이렇게 할 때 해서 저희 방송 들을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이제 시작이 된다고 합니다. 대한민국! 2002 월드컵에 또 라디오를 써요 제가. 그래서 몇 번 얘기 드렸는데, 그때는 또 이제 그 전화 연결이 있어서 저는 밤 12시 프로그램을 했잖아요. 친구들이 전화 와서 누나 지금 버스를 부셨어요. 그렇지만 버스 아저씨가 괜찮다고 하셨어요. 안 된다, 다친다, 내려와라. 뭐 그래서 그 아저씨 바꿔줘. 아저씨가 괜찮습니다. 뭐가 괜찮? 그때. 우린 미쳤어 정말 미쳤었어 진짜. 근데 그때도 되게 참 와 이런 일이 있을까 싶을 썼는데 이제 지나가는 시간이잖아요. 그리고 저는 그때 뭐 한창 바쁠 때라서 사실은 막 그런 응원이나 뭐 이런 데에 할 시간은 없었고 경기장 앞에서 그 경기 시작 전에 항상 이제 행사 같은 게 있었어요. 방송이랑 이렇게 엮어가지고. 그러면 거기 가서 노래 불러요. 그런데 저는 또 다른 데에 또 이제 방송이나 뭐가 있을 때라서 그래도 이렇게 다른 가수분들은 그 응원 그런 거 끝나고 바로 이제 경기장 안에 들어가서 보고 이런 거 하셨대요. 근데 저는 경기장 앞은 다 갔어요. 왜냐면 그때마다 다 방송이 있었거든. 다 갔지만 생각해보니까 한 번도 직관을 못 해본 거야. 나 진짜 지금 20년 지났죠? 지금 너무 열받는 거지. 아, 나 직관을 할 수 있는 그거를 한 번을 직관을 못하고 경기장 앞은 늘 갔었는데 아, 나 정말 세상에 나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래서 만약 그런 분들도 계시잖아요. 일부러 표 끊어서 그 나라 가서 직관하시는 분들 있으시잖아요. 저는 정말 잘하시는 거라고 생각해요. 일생에 한 번 있을지 모르는 그런 일인데 아, 난 진짜 지금 생각하면 바보야. 아, 근데 뭐 내가 할 수도 없었어. 뭐 못 가게 하니까. 어쨌든 올해 월드컵 있으니까 북중미 쪽으로 북중미 많이 멀다. 어떻게 가서 응원하실 분들 있다면은 가서 응원하시고 하면 좋겠네요. 그리고 저희한테 연락도 좀 주시고 알겠죠?

이분은 꼭 제가 소개해드리고 싶었어요. 우리 엄규환님께서 수영씨 자랑거리가 있어 이렇게 글 올립니다. 저는 운정에 사는 학원차 할아버지입니다. 지난주 낚시해서 70평생 처음으로다가 35에서 42cm 토종붕어를 20여 수 했읍니다. 축하해 주세요. 축하드립니다. 나이스 샷. 우리 엄규환님에게 네, 커피 드리고 이렇게 또 우리 학원 차량 운행도 해주셨는데 쉬실 때는 낚시를 통해서 본인의 또 취미 생활을 영위하시는 이런 멋있는 모습 소리쳐서 응원해드리고 정말 순간을 영혼처럼 이렇게 즐기실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이승철 소리쳐 5868님이 신청해 주셨고요. 임영웅 순간을 영혼처럼 2210님이 신청해 주셨어요.

0: 우유선님이 수영씨 하이르
1: 반가 반가.
0: 아, 정말 우리 방송이니까 하이로 알아듣고 제가 또 반가 반가로 하는데, 물론 저도 이 말을 아 문자에는 썼겠다. 근데 이거 채팅 용어죠 원래가. 근데 제가 채팅 일을 안 했어요. 채팅 시절에 너무 바빠갖고 뭐 채팅하고 막 놀았다 하는데 채팅 일을 안 했는데 하이로 반가 반가 뭐 많이 있었을 거예요. 2주 전 어이없는 이유로 알바를 그만두게 되어 낙담, 자책하며 난 안 되나? 끝인 건가? 했는데 저번 주에 거짓말처럼 가족 같은 분위기의 새로운 곳에서의 알바 시작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야. 아자아자 화이팅! 아자아자 화이팅! 와우! 자, 우유선님.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이미 이제 기성세대가 된 지 꽤 되었고 어느 집단이건 여러 세대들이 이렇게 뭉쳐져 있는데 잘 안 뭉쳐지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면 이제 우리가 너무 많이 어른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좀 더 마음을 넓혀보면은 조금 이제 시각도 달리해보고

0: 우리도 그렇게 굳어버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거기서 하이루 이런 거 하지 마요. 우리끼리만 해요. 그래서 말을 또 많이 안 하는 게 좋아. 우리는 그냥 적당히 하고 이렇게 웃기려고도 하지 말아요. 우리끼리만 해요. 우리끼리만. 너무너무 축하드리고 새로운 곳에서의 알바 예, 재밌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언니 주말에 아이가 한국어 능력 시험도 치고 바둑대회도 나가서 준우승 얻었어요. 와우. 3123님. 이제 9살인데 대견스럽고 그저 고마운 거 있죠. 축하해 주세요. 너무 축하해요. 난 참 바둑 두는 애들 진짜. 아, 우리 아들은 진짜 절대 안 가가지고. 바둑 이런 거 좀 둘 줄 알고 그러면은 사람이가 이렇게 바둑 이런 거 두면서 이렇게 작은 세상이잖아요. 그죠? 바둑판 뭐 내지는 장기판 이런 거 보면서 전략도 이렇게 세우고 이러면 참 좋을 텐데 안 하네. 안 했어요. 아, 맞아. 요즘 게임들이 전략 게임인가요? 게임하는 것들이? 근데 그것도 안 하더라. 그러니까 얜 전략이랑 상관이가 없는 것 같아. 전략을 못 짜. 그런 DNA가 없는 거지. 근데 그걸 꼭 다 잘해야 된다 뭐 이런 건 아니에요. 못할 수도 있고 또 그 전략을 짜는 사람과 같이 이렇게 잘 협업해서 하면 되죠. 근데 이제 이런 거는 전략이고 말고 간에 완전히 시간으로 밀어붙여야 되는데 8016님 안녕하세요. 고3 입시생이에요. 하루 종일 바이올린 연습만 하는데 연습하기 너무 싫어요. 안 돼. 우리 같은 사람들은 연습만 해야 돼. 그렇게 1만 시간을 연습을 한 후에 무대에 올라도 이 나의 심장이가 또 나의 이 멘탈이가 이게 받쳐주지 않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어느 경지에 이르기까지는 그냥 연습량으로 밀어붙여야 돼. 그리고 경지에 오르면 그때는 이제 또 다른 게 필요해요. 그거는 이제 오른 다음에 다시 얘기합시다.
1: 네, 지금 엄마랑 밥 먹고 있는데 기분 전환하고 싶어요.
0: 커피 두 잔 드릴 테니까 뭐 고3이면 이제 커피 뭐 더한 것도 먹는데 카페인 그런 것도 먹는데 하고 또 열심히 켜봐요. 손가락이 부르트도록
2: 란 어쩌다가 0306님 헤이즐 해픈 우연 조정희님이 신청해 주셨어요.

0: 요즘 유산균?
1: 바이크룸 간유산균
0: 세종 총근당 바이오 판매 MVP 헬스케어 건강기능식품 광고.
2: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1: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2: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회계 프로그램
1: 경리나라.
3: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4: 세수하고 한 장 쓱닦고차 간편하게 한 장 쓱닦고차 하루 5분 쉽게
5: 쓱닦고차 붙이는 메디힐 톤업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올리브영 어워즈 1등 톤업 패드 쓱닦고차
4: 메디

0: 대한민국 부탄가스의 힘.
1: 오늘도 슈가버블과 달콤한 하루 되세요.
2: 설거지엔 슈가버블, 빨래에도 슈가버블, 가족까지 생각하는 착한 세제 슈가버블, 슈가버블, 슈가버블, 깨끗하게 슈가버블.
1: 우리 집 착한 세제 슈가버블, 슈가버블.
2: 우리 집은 슈가버블.
3: 두꺼봐 두꺼봐 한 집 줄게 세 집 다.
4: 원앙아 원앙아, 헌 싱크볼을 새 싱크볼로 바꿔다오. 오래된 주방을 새것처럼 바꿔주는 원앙 싱크볼. 포스코 스테인리스로 만듭니다. 싱크볼 바꿀 땐 원앙 싱크볼.
3: 전일품 프리미엄 싱크 한스.
5: 우리 회사에 꼭 맞는 솔루션 뭐 없을까?
6: 아이캐스트에서 찾아보세요.
5: 1인 사장님이라면
6: 얼마?
5: 경리 회계는
6: 얼마? 경리
5: 재고, 유통, 생산, 건설 관리는
6: 얼마예요?
5: 인사, 근태, 급여 관리는
6: HR365.
7: 우리 회사 맞춤 솔루션은 아이캐스트.
6: 얼마나 좋은데요?
8: 폐암환자나 그 유가족은 직업병 산재보상 대상이라는 거 알고 계신가요? 과거 건설 현장이나 공장과 같은 환경에서 일했던 분이라면 가능합니다. 일용직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해결해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보상 전문
9: 노무법인 폐
8: 1544-7575.
10: 시원하게 상쾌하게 인생 칫솔 왕타.
11: 타왕타 왕타 시원해. 타왕타 왕타 상쾌해.
10: 왕타 칫솔 한 번 써보면 평생 쓰게 되는 가족 칫솔
11: 왕타 칫솔.
10: 30여 개국에 수출하는 자랑스러운 왕타 칫솔.
12: 시원해.
13: 사랑하는 사람에게 뭐라고 하세요?
12: I love you.
13: 그럼 사랑하는 사람에게 주고 싶은 약은 누가 만들죠?
12: I love you. 유유 제약이죠.
13: 당신을 두 번 생각하는 제약회사 I love you.
12: 사랑하는 사람에겐 잊지 마세요. I love you.
14: 유유 제약.
15: 세금

0: 국민의 세금 지킴이 만나요. 세무사 한국세무사회.
1: 하수구는 왜 이렇게 자주 막히는 거야? 아랫집은 물 샌다고 올라오고 또 냄새는 왜 나는 거야?
2: 빗물 누수까지 가능한 현대환경에서 근본적인 해결을 해봐. 현대환경은 준설차와 내시경으로 건물의 모든 문제점을 해결해준대. 초장비가 없다고? 1544-4469 1544-4469 현대환경.
3: 여기가 뉴욕입니까?
4: 이곳이 파리입니까?
3: 여기는 인천 송도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아파트 새로운 브랜드 호밍루츠. 호밍루츠가 인천 송도에서 1700세대 분양을 시작합니다.
4: 기대하세요. 호밍루츠. 인천이 대한민국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5: 이수영의 12시에 만납시다의 이은 한동준의 팬팝스.

0: 잠시 후 2시에 출발합니다.
1: 광고 전에는 최신곡 코르티스의 레드레드 위드커피님이 신청해 주셨고요. 뭐니뭐니 해도 끝곡은 50대의 가장 아이돌 이문세 길을 걷다 보면 9006번님이 신청하신 곡으로 전 내일 올게요. 우리 내일도 12시에 만납시다.

0: 202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수도권 대학교 취업률 1위, 취업률 82%, 경복대학교. 성공을 준비하는 학생들의 선택, 경복대학교.
1: 비대 살 땐 당당하게 3년 애플 비대. 전국 무료 설치는 애플 비대. 온 가족 믿고 쓰는 애플 비대.
2: 3년 무상 AS부터 전국 무료 설치까지. 비대는 역시
1: 당당하게 3년 애플 비대. 애플.
3: 우리 삶 속에 가장 친숙한 단어, 아파트. 사람들은 그 아파트를 우리 집이라 부릅니다. 우리 삶에 가장 가까운 아파트에서 우리 집이라 부르기 딱 좋은 집까지 휴먼빌이 만듭니다. 사람과 함께 사는 아파트 휴먼빌. 일신건영
4: 뉴바옴이 떴습니다. 혈당 건강에
5: 뉴바옴,
4: 운동할 때도
5: 뉴바옴,
4: 장 건강에도
5: 뉴바옴. 혈당도 활력도 장 건강도 종합 건강기능식품 브랜드 뉴트리바이옴 뉴바옴. 검색창에 뉴바옴.
4: 뉴바옴.
6: 쇼핑몰 오픈하셨어요? 그럼 당연히
7: 구스 플러스 셀러스.
6: 주문이 늘어 관리가 어렵나요? 그럼 당연히
7: 구스 플러스 셀러스.
6: 셀러라면 당연히 셀러스 하세요. 주문 수집, 송장 전송, 출력까지 단돈 5,000원이니까
7: 구스 플러스 셀러스.
8: 안녕하세요. 헬리코박터 마이크로바이옴 연구의 심기남입니다. 매년 6월 첫째 주 수요일은 위건강의 날입니다. 정확한 위 건강 정보를 확인하시고 건강한 삶을 지켜가십시오. 여러분의 위 건강, 헬리코박터 마이크로바이옴 연구회가 함께하겠습니다.
9: 지금 외로움을

0: 느끼고 있다면
1: 이 사연을 한번 들어봐 주세요. 저는 혼자 사는 사람입니다. 만나는 사람도 없어 하루하루를 외롭고 쓸쓸하게 보냈죠. 그때 외로움 안녕 120을 통해 제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는데 내 말을 들어주는 누군가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저는 외로움을 이겨내는 큰 힘을 얻었답니다. 외로울 땐 전화주세요. 365일 24시간 운영되는 외로움 안녕 120. 이 캠페인은 외로움 없는 서울을 만들어가는 동행매력 특별시 서울시와 함께합니다.
2: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유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3: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두 시를 알려드립니다.

형용사는 사람이나 사물의 성질과 상태를 묘사하고 표현하는 품사고, 부사는 형용사, 동사, 부사, 그리고 다른 말이나 문장을 꾸며주는 품사입니다. 이 형용사와 부사는 반드시 필요한 건 아니지만 없으면 글과 말이 건조하고 재미가 없죠. 갈매기떼 여러분도 한동준은 DJ다 보다는 우유빛깔에 잘생긴 한동준은 섬세하고 점잖고 사랑스러운 DJ다 라는 말이 훨씬 더 듣기 좋으시죠?

0: 2026년 5월 18일 월요일 한동준의 FM 팝스 첫 곡은 Baby Baby 에이미 그랜트의 노래로 FM 팝스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조앤 님이 부드러운 우유 빛깔일지는 아직 실물 영접을 못해서 우유 빛깔은 농담이고요. 시커매요. 제니 천사님은 제니 천사는 저녁 출근을 위해서 멋진 노래들 들으면서 스르륵 꿈나라로 가볼게요. 그러셨습니다. 저녁 출근하시는구나. 네. 뭐 FM 팝스 들으시면서 주무시기는 사실 쉽지는 않을 겁니다. 제 목소리도 좀 시끄러운 편이고 예, 노래들도 좀 신나는 노래들이 많이 나가서 1182번으로 한동준 DJ는 알잘딱깔센 DJ 예. 이게 무슨 말인가 했더니 거기 설명이 나와 있어요. 알아서 잘 딱 깔끔하고 센스 있게 진행을 한다고. 아, 극찬이네요. 고맙습니다. 켈리님도 남편과 비타민 D 충전하면서 듣고 있어요. 비타민 D는 저 햇빛에서 저희들이 이제 얻을 수 있죠. 스티븐 싱갈님이 잘생겼다 한동준. 박승호 형님보다 훨씬 미남입니다. 그렇죠.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 박승화 잘생겼죠. 박승화 씨는. 알잘 딱깔센. 아, 아주 임팩트가 있는 그 형용사네요. 깨굴님이 팝 역사상 가장 위대한 밤이라는 다큐를 봤어요. 내노라는 팝 가수들이 모여서 부르는 노래를 이야기를 보고 노래 들으니까 더더욱 좋더군요. 네. 네, We Are The World 그 녹음하는 그 장면이 나와 있죠. 저도 봤어요. 0522번으로 차 안 온도 실화? 사진을 보내주셨는데 39도예요. 차 안에. 야, 39도면 너무 더. 창문 좀 여시고요. 에어컨 좀 쓰세요. 자, 한동준의 팬팝스 오늘도 변함없이 여러분의 신청곡들과 사연들을 실시간으로 배달해 드립니다. 실시간으로 여러분과 대화 나누면서 좋은 음악 함께 즐기는 방송. 한동준의 FM팝스입니다. 헤이 미스터 DJ 투게스판 활짝 열려있고요. 문자 메시지 받습니다. 샵 9390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입니다. 우물정 9390번 눌러주시면 됩니다. 애플리케이션 레인보우 방송 들으시면서 선곡표 확인하시면서 참여하실 수도 있는 레인보우 전파가 닿지 않는 곳에서 깨끗한 음질로 CBS FM을 즐기실 수 있습니다.
1: 안녕하십니까.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중현입니다. 응급 상황에서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짧은 시간을 골든타임이라고 합니다. 대한민국의 인구 소멸을 막을 수 있는 골든타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아이를 낳고 기르는 것이 우리들의 밝은 미래를 준비하는 일입니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 가득한 사회 모두 함께 만들어 갑시다.
2: 기독교 대학의 글로벌 리더 백석대학교가 함께합니다.
3: 숭실사이버대에서 숭실력자 나의 꿈을 숭실력 발휘 쏴 숭실력자 내 실력이 숭실전으로 쏴 숭쏴 실전형 커리큘럼 숭실력자 숭쏴 여기는 숭실사이버대 유리려.

0: 판매실 새벽반 김치, 2023년 배추김치, 2025년 무김치, 김치 품평의 최초 두 부문 대상, 대상답네.
1: 새벽밤 김치,
0: 새벽밤 제조, 새벽 판매.
2: 잘 돌아갑니다.
0: 잘 돌아갑니다.
3: 잘 돌아갑니다.
4: 시스템이 일을 하면 회사가 잘 돌아갑니다. 영림원 ERP가 시스템 경영을 만듭니다. 사업이 잘 되는 시스템 경영 ERP, 영림원 ERP. 관절 연구.

빌리지 피플의 In the Navy, 패트릭 헤르난데스의 노래 Born to be Alive, 그리고 클라우디아 베리의 Boogie Woogie Dancing Shoes까지 세 곡을

이어서 들으셨습니다. 디스코가 참 유행했던 그 시절. 아, 참 인기 좋았죠. 7686번으로 더위가 뭔가요? 100도 불가마 사우나 다녀오니까 밖이 너무너무 시원하고 좋습니다. 그러셨어요. 아, 그렇죠. 불가마에서 나오면은 당연히 시원하죠. 자, 노래 또 계속해서 듣겠습니다. 프랑스와 자르디의 Comment te dire adieu 그리고 제인 버킨의 X-Fan The 60s. 이 노래는 FM 팝스에서 많이 보내드리진 못했는데 이게 참 재밌는 노래입니다. 이게 제인 버킨의 남편이었죠. 그 세르주 갱스부르가 만든 노래인데 60년대의 옛 팬이었던 그 기억을 되살려서 아 그렇게 사랑했던 그렇게 좋아했던 그 우상들 다 어디 갔을까 하면서 이제 이름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뭐 버즈, 도어즈, 짐 모리슨, 애니멀스, 무디 블루스, 뭐 폴 매카트니 하여튼 뭐 60년대의 최고의 스타들이 짐 모리슨도 있죠. 에디 코크런, 그다음에 버디 홀리도 있고 짐 핸드릭스, 오티스 레딩, 제니 조플린, 티렉스, 엘비스까지 그런 그 60년대를 주름잡던 팬 그 우상들, 스타들의 이름이 쫙 나열됩니다. 재밌어요, 그래서. 자, 프랑스와 자르디의 노래 먼저 듣겠습니다. Comment te dire adieu.

Over here, over there, what? FM Pops.내 마음의 보석성.

제 아들은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집 근처의 작은 오피스텔에서 자취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취업 준비생 생활 6개월 만에 취업할 수 있었던 아들은 직장이 있는 서울로 이사를 했는데요. 제 염려와 달리 직장 생활에 잘 적응한 아들은 그 다음 해에 여자친구를 소개한다면서 저희 집으로 초대했죠. 아들보다 3살 어린 그녀는 당차고 씩씩하고 솔직해서 제 마음에 들었고 저는 내심 둘이 좋은 결실을 맺길 기대했습니다. 시간은 흘러서 아들도 직장에서 완전히 자리를 잡았고 그 사이에 아들의 여자친구도 대학교를 졸업했습니다. 아들은 여자친구의 부모님과 함께 저녁을 먹을 정도로 그 집안과도 가까워졌고 그 자리에서 아들의 여자친구는 저희 아들과 미래를 꿈꾼다는 얘기를 꺼냈다고 했습니다. 저는 이 모든 것이 기특하고 예쁘게만 보였죠. 아들도 가끔 집에 오면 저희한테 미래의 꿈을 조금씩 얘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도 저는 결혼은 현실이니까 조금 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말만 했죠. 그렇게 2년이 흘렀습니다. 그 사이에 아들도 좀 더 성장한 느낌이었죠. 얼마 전에 아내와 함께 아들이 사는 집에 갔었는데요. 간만에 본 아들은 살이 좀 빠진 것 같았지만 건강에는 문제가 없어 보였습니다. 점심 식사를 마치고 저희가 집으로 가려고 하자 아들이 할 얘기가 있다면서 커피를 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속으로 여자친구 얘기인가 싶었지만 흔들리는 아들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지 못했죠. 아들의 여자친구가 외국으로 유학을 떠난 지 두어 달 정도 됐는데 여자친구는 유학 생활이 길어질 것 같고 또 학업에도 집중해야 하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이별을 통보했다고 했습니다. 저는 아들한테 괜찮냐고 물어봤고 아들은 많이 좋아졌다고 했습니다. 저는 조용히 밖으로 나왔고 집안에서 엄마와 아들은 대화를 했지만 저는 그 내용이 궁금하지 않았습니다. 그 아픔은 시간만이 해결해 줄 수 있으니까요. 저는 아들한테 무심한 듯 미련을 버리라고 말하고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그랬더니 아들은 웃으면서 괜찮으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했지만 아내는 많이 걱정되나 봅니다. 저는 제가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없어서 아들한테 해줄 말이 없었죠. 아내와 저는 서로를 쳐다보면서 그저 씁쓸한 미소를 지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내 마음의 보석송 조지 마이클의 키싱 어 풀 함께 들었습니다. 자, 오늘의 주인공은 인천시 계양구 순강길에서 김상일 씨가 보내주신 사연이었어요. 아, 참 이별이란 참 너무 힘든 겁니다. 저는 뭐 방송에서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세상에서 제일 힘든 게 뭐냐고 물어본다면 그건 이별이라고 저는 자신 있게 얘기할 것 같아요. 이별이 너무 힘들었거든요. 아니, 비단 그 남녀 간의 이별뿐만이 아니고 예. 뭐 아버지가 돌아가신다든가 어머니가 돌아가신다든가 뭐 그것도 이제 이별이잖아요. 결국은 그게 그렇게 힘들더라고요. 부자 부동산님이 이별의 아픔이 크겠지만 상처가 크지 않길 바랍니다. 그래도 부모님께 말씀드릴 정도면 이겨낼 의지가 있다는 거죠. 좋은 인연 만나길 기원합니다. 하셨어요. 2380번으로 저희 아들 이야기인 것 같아서 어째 마음이 짠하고 아프네요. 지금 아이 낳고 잘 살고 있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잘 살 겁니다. 그래요. 네. 아픈 기억을 가지고 있는 만큼 또 좋은 인연이 나타나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김상일 측께는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내 마음의 보석송 계속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희 홈페이지에 내 마음의 보석송 게시판을 이용해 주시면 됩니다. 마음이 담긴 여러분만의 보석 같은 이야기 많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부탁드리고요. Fancy의 노래 Flames of Love, David Suarez의 Do It For Me 두 곡입니다.

0: 입학 지원에서 달라져라. 스마트한 강의까지 모바일로 언제 어디서나 서울사이버대학교.
1: 암이란 가족력으로부터 불안한 시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 준비는 지금부터. NK세포보건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2: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3: 네.
2: 오, 안 터지는 맥스부탄이네요. 우와,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3: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2: 맥스 안 터져요.
4: 부탄가스 하면 맥스. 휴대용 렌즈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2: 맥스 안 터져요.
5: 도심지 공사 전문 비싼 안건설.
6: 도심지 공사 알아서 척척 잘하는 곳 어디 없나?
7: 도심지 공사는 달라야 하니까 빌산암 건설에 맡기세요. 빌딩, 신축, 리모델링까지 복잡한 도심지 공사는
5: 도심지 공사 전문 빌산암 건설.
8: 어머, 세련됐다. 만져봐. 가구 느낌 정말 좋지?
9: 당신의 품격에 어울리는 명품 가구가 있는 곳. 평생 간직하고 싶은 가구가 있는 곳. 여기는 삼익가구입니다.
8: 삼익가구 더 좋아졌네요.

0: 부모님을 위한 일상 도우미 연결 서비스 검색창에 청년케어
1: 위제로 소화 불량 제로제로 위제로 과식계도 제로제로 위제로 체했을 때도 제로제로 위제로 불편하거나 답답한 속엔 제로제로 위제로
2: 소화 불량 체함 과식의 위제로 일양약품
3: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4: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3: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회계 프로그램 경리나라
5: 평택 고덕에 매일매일 커지는 집이 있다
6: 단지 앞 더 가까운 배움이 중심을 누리는 즐거움이 더 커진 고덕의 부러움이 첫 우미린의 놀라움이
5: 고덕을 크게 사는 기준 평택 고덕 우미린 프레스티지 5월 오픈 예정 031-666-0045 우미건설 컨소시엄
7: 오늘도 슈가버블과 달콤한 하루 되세요
8: 설거지엔 슈가버블 빨래에도 슈가버블 가족까지 생각하는 착한 세제 슈가버블 슈가버블 슈가버블 깨끗하게 슈가버블
7: 우리 집 착한 세제 슈가버블
8: 우리 집은 슈가버블
9: 하수구는 왜 이렇게 자주 막히는 거야? 아랫집은 물 샌다고 올라오고 또 냄새는 왜 나는 거야?
10: 빗물 누수까지 가능한 현대환경에서 근본적인 해결을 해봐 현대환경은 준설차와 내시경으로 건물의 모든 문제점을 해결해준대 초장비가 없다고? 1544-4469 1544-4469 현대환경
11: 높아지는 AI 반도체 비자 완성된 고덕 1단계 인프라와 학교 공원 기대되는 행정타운까지 앞선 차이를 누리는 압도적 고덕 라이프 고덕 국제신도시 수자인 풍경채 1, 2단지 견본주택해관정 문의 1544-8802 BS안양 제일건설
12: 나르지오 새 모델 김용민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편한 신발 뭘까요? 2025 올해 브랜드 대상 기능성 신발 1위 미국 메디케어가 선택한 독보적 기술력 세상에서 가장 편한 신발 아시겠죠?
13: 역시 맞다 나르지오 맞다
14: 한국소비자브랜드위원회 주최 한국소비자포럼 한국경제신문 주관

한동준의 FM 팝스에서는 참여해주시는 분들께 선물 준비하고 있습니다. 녹색의 싱그러움이 가득한 바다의 노래 안면도시 송펜션에서 2인 조중 숙박권을 드리고요. 마임 화장품에서 제공하는 라헬 데이앤나이트 케어 수분 젤 세트를 드립니다. 피부 속 마음까지 치유하는 정진호 이펙트에서 ABH 플러스 스누아토 크림을 드리고요. 맛깔난 순두부와 솥밥, 오늘 저녁은 건강 밥상 북창동 순두부에서 외식 상품권을 드립니다. 부산 바다 노을의 명소 펜스타에서 그레이스호 승선권을 드리고요. 아름다운 비주얼 아비주 뷰티에서 뷰티 상품권을 드립니다. 그리고 한동준의 팬팝스는 삼성전자와 함께합니다. 자, 1부 끝곡 패트 페이지의 노래 테네시 워리스 들으시고요. 저는 잠시 후 2부에 돌아옵니다.

0: 비타민하면
1: 비욘드 비타. 모든 인쇄 가능한 서머네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서머네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서머네드피아.
2: 성공 홍보물 역시 서머네드피아.
1: 국민 인쇄 서머네드피아.
3: 어? 필립스가 멀티탭도 만드네?
4: 차원이 다른 멀티탭, 안전한 필립스 멀티탭.
3: 디자인도 예쁜데?
4: 과부하 걱정 없는 멀티탭, 화재에도 안전한 멀티탭.
0: 필립스라 다르다. 믿을 수 있는 전기 브랜드 필립스 멀티탭.
4: 필립스 멀티탭.
5: 하루가 다르게 자라는 감귤 새순. 숨어있는 진딧물, 깍지벌레 누가 잡을 수 있을까요?
6: 정답은 엘레스탈. 깍지벌레 탈탈. 진딧물도 탈탈. 빠르고 오래가는 엘레스탈.
5: 봄순 나오면 탈탈 엘레스탈. 신젠타 코리아.
7: 비대 살 땐 당당하게 3년 애플 비대. 전국 무료 설치는 애플 비대. 온 가족 믿고 쓰는 애플 비대.
8: 3년 무상 AS부터 전국 무료 설치까지. 비대는 역시
7: 당당하게 3년 애플 비대. 애플
9: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이로구나.
10: 매출이 쭉쭉 성과가 쭉쭉.

0: 예금 적금에 대출까지도 저축은행에 기대세요.
1: 기대만큼 기댄 만큼 행복이 온다. 저축은행.
2: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휴대기.

0: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1: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0: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세 시를 알려드립니다.

0: 한동준의 FM 팝스 2부가 시작됐습니다. 2부 첫 곡은 이글스의 노래 Lying Eyes였습니다. 9565번으로 2년 동안 했던 고민이 동준님 덕분에 해결됐습니다. 입에서 맴맴 돌기만 하고 가수도 제목도 아무리 검색해도 못 찾았는데 가사에 김민기, 산울림, 윤복희 나오는 건 아는데 도저히 못 찾겠고 포기한 상태였거든요. 근데 아까 들려주신 X-Fans 60s 이거 듣는데 이거다 싶어서 검색했더니 바로 제가 찾던 노래가 권진원 가수의 나의 노래였네요. 진심으로 감사드려요. 그러셨습니다. 그렇죠. 권진원 씨가 저 이 노래를 개사해서 그러니까 이제 거기 60년대 스타들이 쫙 나오잖아요. 이제 그걸 이제 김민기, 산울림, 윤복희 바꿔가지고 이렇게 부르신 거죠. 근데 권진원 씨가 원래 또 창송을 굉장히 잘 부릅니다. 전공했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창송을 굉장히 잘 부릅니다. 발음이 어우 유려해요 아주 그냥. 권진원 씨의 My Song, 예, 나의 노래였습니다. 자, 한동준 FM 팝스 2부에도 계속해서 여러분의 신청곡들과 사연들로 함께합니다. 여러분의 신청곡, 여러분의 이야기가 필요합니다. 헤이 미스터 DJ 투에스판 활짝 열려 있고요. 문자 메시지 받습니다. 샵 9390,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입니다. 우물정 9390번 눌러주시면 됩니다. 애플리케이션 레인보우, PC용으로도 있고요. 스마트폰용으로도 있습니다. 여러분 계신 곳 상황에 따라서 다운받으셔서 생활의 배경음악으로 레인보우를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우리 삶 속에 가장 친숙한 단어 아파트. 사람들은 그 아파트를 우리 집이라 부릅니다. 우리 삶에 가장 가까운 아파트에서 우리 집이라 부르기 딱 좋은 집까지 휴먼빌이 만듭니다. 사람과 함께 사는 아파트 휴먼빌 일신건영.
2: 답답한 일상 시원하게 터뜨리자. 제38회 고향 행주문화제. 치열한 박터트리기 대회부터 환호성이 터지는 불꽃 드론쇼까지 박터지게 즐기자. 고향 행주문화제 6월 13일부터 14일까지 행주산성 1원에서 고향.

5월 23일부터 5월 31일까지 우산시 고인돌공원에서 오해피 장밋빛 축제가 열립니다. 아름다운 조명으로 밤까지 빛나는 꽃내음 가득한 축제 속에서 소중한 사람들과 특별한 추억을 남겨

0: 경기도민을 위한 대중교통 무제한 환급카드 더 경기패스. 자세한 내용은 더 경기패스를 검색하세요.
1: 이 소리는 더 경기패스 가입자들의 환급금 쌓이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이번 달에도
2: 와, 29,000원이나 꽂혔어.
3: 우리 네 식구 환급금 합치면 80,000원이 넘는데?
2: 이거네, 벌써 100만명이나 쓰는이요.
4: 환급이 무제한 더 경기패스.
5: 폐암 환자나 그 유가족은 직업병 산재보상 대상이라는 거 알고 계신가요? 과거 건설 현장이나 공장과 같은 환경에서 일했던 분이라면 가능합니다. 일용직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해결해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보상 전문
6: 노무법인 폐
5: 1544-7575.

Silent Circle의 Touch in the Night, CC Catch의 Backseat of Your Cadillac, 그리고 Hazel Dean의 Searching까지 세 곡을 이어서 들으셨습니다. 0657번으로 지인 언니와 친구들 차 안에서 음악 듣고 있는데 옛날 클럽 생각나신다고 좋아하네요. 벌써 50대 후반입니다. 그러셨어요. 와, 50대 후반. 60년대생이시겠네요. 네. 클럽 많이 가셨어요? 젊었을 때? 8592번으로 저는 5월 5일 프랑스 칼레를 출발해 60일간 도보로 이탈리아 국경까지 걸어갑니다. 이 길은 비아 프렌치나 루트이며 현재 아침 7시를 지나고 있네요. 지금 8시가 지났겠네요. 예. 저는 73살인데 매일 CBS FM을 들으면서 외로움을 달래며 걷습니다. 그러셨어요. 73인데 지금 그 거리를 그 길을 그렇게 60일간 도보. 와우. 저도 희망을 가져야 되겠는데요. 아니도 운동을 많이 평소에 많이 준비를 하셨던 것 같아요. 73인데 이거 진짜 강행군이죠. 쉽지 않은 일인데. 야, 저도 그 버킷리스트로 산티아고 순례길 걸어보려고 지금 생각만 하고 있는데 뭐 될지 안 될지는 몰라요. 뭐. 근데 야, 73 대단하십니다. 준비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그 이제 그 지금 비아 프렌치나 루트를 가시기 위해서. 예. 멋지십니다. 하여튼 완주하셔가지고요. 저희 CBS FM 한동준의 FM 팝스에 꼭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자, 노래 또 두.

글로리아 스테판의 Rhythm is gonna get you에 이어서 리키 마틴의 Living La Vida Loca까지 두 곡을 이어서 들으셨습니다. 공항 달리기님이 역시 형님 방송은 졸릴 수 없는 그야말로 나른한 오후를 꽉 잡아주는 우리들의 행복 무기 그러셨어요. 너무 좋습니다. 네. 행복합니다. 네. 무기까지. 네. 자, 한동준 FM 밥스 듣고 계십니다. 노래 두 곡이었었죠. 캡틴 앤 태연의 Do That To Me One More Time, 시카고의 If You Leave Me Now.

0: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1: 세수하고 한 장 쓰다꽂혀 간편하게 한 장 쓰다꽂혀 하루 5분 쉽게
2: 쓰다꽂혀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올리브영 어워즈 1등 토너 패드 쓰다꽂혀
1: 메디힐 토너 패드
3: AI도 생각지 못한 완전 새로운 치킨을 저 조정석이 소개합니다 자담 부슐랭 치킨 라면을 부셔 만든 바삭한 튀김옷과 촉촉한 닭다리 순살의 소울풀한 만남 치킨이 라면을 부셨다 자담 부슐랭 치킨
4: 카티프로

0: 프로. 본 제품은 의료기기입니다. 의료기기 광고시 미필 다림티센.
1: 안녕하십니까. KGI 한국 판촉물 제조협회장 황선수입니다. 새로운 판로가 필요한 중소기업이라면 판촉물 시장에 주목해보십시오. 중소기업의 새로운 성장 기회와 판로 개척을 위해 협회가 함께하겠습니다. 성공적인 판촉물 시장에 진입, 지금 한국판촉물제조협회를 찾아보세요.
2: 하수구는 왜 이렇게 자주 막히는 거야? 아랫집은 물 샌다고 올라오고 또 냄새는 왜 나는 거야?
3: 빗물 누수까지 가능한 현해환경에서 근본적인 해결을 해봐. 현해환경은 준설차와 내시경으로 건물의 모든 문제점을 해결해준대. 초장비가 없다고? 1544-4469 1544-4469 현해환경.
4: 이거 프리미엄 방탄 꼭지야.
5: 방탄 꼭지, 방탄 꼭지, 방탄 꼭지, 방탄 꼭지.
6: 가렵지 않아, 아프지 않아. 프리미엄 방탄 꼭지.
5: 방탄 꼭지, 방탄 꼭지.
7: 아직 한 번 남았다.

0: 이모 뉴먼
1: 잡초만 지우는 착한 제초제
0: 잡초지우개 모 뉴먼즈.
2: 우리 회사에 꼭 맞는 솔루션 뭐 없을까?
1: 아이퀘스트에서 찾아보세요.
2: 1인 사장님이라면
1: 얼마?
2: 경리회계는
1: 얼마? 경리
2: 재고, 유통, 생산, 건설 관리는
1: 얼마예요?
2: 인사, 근태, 급여 관리는
1: HR365
3: 우리 회사 맞춤 솔루션은 아이퀘스트.
1: 얼마나 좋은데요.

0: 아이를 위한 엄마의 선택 셀로맥스 사이언스 일반 식품 광고.
1: 와, 엄마표 골뱅이 무침 정말 맛있어. 아, 난 이 맛이었나?
2: 유동 골뱅이로 했어? 양념은?
1: 당연 양 많은 유동 골뱅이 썼지. 아, 양념 뭐 대충?
2: 그럼 맛이 안 나지. 유동 무침 전용 소스에 팍팍 묻혀봐. 진짜 맛있어.
1: 뭐야, 엄마 비법은 그냥 유동이었네?
3: 유동 골뱅이.
4: 오늘도 소화불량으로 고생하시는 분들께 다제스가 전합니다. 소화는 느낌이 아니다, 분해다. 그래서 다제스. 소화 성분도, 소화 위치도, 3단 분해로 소화를 빠르게. 3단 분해 소화제 다제스 캡슐 한림제야.
5: 한동준의 FM 팝스와 쌍벽을 이루는 가요 속으로 잠시 후 4시에 시작합니다.
6: 한동준의 FM 팝스 이제 마칠 시간이 다 됐습니다. 오늘도 2시간 동안 음악들 속으로 푹 빠지셔서 행복하셨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끝곡은요, 잉글버트 함프딩크와 일디보가 함께 노래한 곡입니다. Spanish Eyes 보내드리면서 FM 팝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0: 202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수도권 대학교 취업률 1위 취업률 82% 경복대학교 성공을 준비하는 학생들의 선택 경복대학교
1: 비대 살 땐
2: 당당하게 3년 애플 비대 전국 무료 설치는 애플 비대 온 가족 믿고 쓰는 애플 비대
1: 3년 무상 AS부터 전국 무료 설치까지 비대는 역시
2: 당당하게 3년 애플 비대 애플
3: 당신의 아파트는 어느 곳을 향하고 있나요? 휴먼빌은 생각합니다. 살수록 더 나은 삶이 당신 곁에 머물 수 있도록 그래서 휴먼빌은 오늘도 사람을 향한 집을 짓습니다. 사람과 함께 사는 아파트 휴먼빌 일신건영
4: 뉴바옴이 떴습니다. 혈당 건강에
5: 뉴바옴
4: 운동할 때도
5: 뉴바옴
4: 장 건강에도
5: 뉴바옴 혈당도 활력도 장 건강도 종합건강기능식품 브랜드 뉴트리바이옴 뉴바옴 검색창에 뉴바옴
4: 뉴바옴
6: 쇼핑몰 오픈하셨어요? 그럼 당연히
7: 구스 팔로 셀러스
6: 쇼핑몰은 처음이라 어렵다고요? 그럼 당연히
7: 구스 팔로 셀러스
6: 셀러라면 당연히 셀러스 하세요 주문 수집, 송장 전송, 출력까지 단돈 5,000원이니까
7: 구스 팔로 셀러스
8: 안녕하세요. 헬리코박터 마이크로바이옴 연구의 심기남입니다. 매년 6월 첫째 주 수요일은 위건강의 날입니다. 정확한 위건강 정보를 확인하시고 건강한 삶을 지켜가십시오. 여러분의 위건강, 헬리코박터 마이크로바이옴 연구회가 함께하겠습니다.
9: 지금 외로움을 느끼고 있다면 이 사연을 한번 들어봐주세요. 저는 혼자 사는 사람입니다. 만나는 사람도 없어 하루하루를 외롭고 쓸쓸하게 보냈죠. 그때 외로움 안녕 120을 통해 제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는데 내 말을 들어주는 누군가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저는 외로움을 이겨내는 큰 힘을 얻었답니다. 외로울 땐 전화주세요. 365일 24시간 운영되는 외로움 안녕 120. 이 캠페인은 외로움 없는 서울을 만들어가는 동행매력 특별시 서울시와 함께합니다.
10: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유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11: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내실을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가요 속으로 박승화입니다. 하루는 열어보기 전까진 정말 알 수 없는 상자입니다. 갑자기 웃음 터지는 말 한마디, 생각보다 다정한 사람, 퇴근길에 마주친 예쁜 노을까지, 이런 기분 좋은 일들이 오늘 안에 하나쯤 숨어 있을지 모르기 때문이죠. 아직 오늘이라는 상자는 다 열리지 않았습니다. 월요일 오후,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달콤하고 괜찮은 맛의 행복이 숨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기대하는 마음으로 오후 4시를 활기차게 열어보겠습니다.

0: 박승화의 가요 속으로 문이 활짝 열려 있습니다. 구창모 씨의 노래 문을 열어 오늘 첫 곡이었어요. 괜찮은 월요일 남편과 드라이브 하면서 2시간 함께 할게요. 3858번으로 주셨습니다. 예, 드라이브 뭐 맛있는 저녁 식사도 하셔야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아직 하루의 상자 이게 다 열리지 않았습니다. 이런 기대를 할 때가 더 행복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마음으로 오늘 가요 속으로 여러분과 함께 할게요. 짧은 글 50원, 긴 글과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문자 샵 9390으로 보내주시고요.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레인보우로 참여하시면 됩니다.
1: 숭실사이버대에서
2: 숭실력자
1: 나의 꿈을 숭실력 발휘 쏴

0: 네이버데.
1: 자 따라해보세요.
2: 이카운트 ERP
3: 4만원
1: 회계관리
2: 이카운트 ERP
4: 4만원
1: 재고관리
2: 이카운트 ERP
1: 4만원 생산관리
2: 사업성공
4: 함께해요.
1: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2: 이카운트
1: 가입비 부가세 별도.

0: 부모님을 위한 일상 도우미 연결 서비스 검색창에
1: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2: 네.
1: 오, 안 터지는 맥스부탄이네요. 우와,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2: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1: 맥스 안 터져요.
0: 부탄가스 하면 맥스. 휴대용 렌즈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1: 맥스 안 터져요.
3: 자기, 그 김치 알아? 김치 품평의 두 부문 대상 받은 김치. 허, 무슨 김치인데? 참매실 새벽간 김치, 2023년 배추김치, 2025년 무김치. 김치 품평의 최초 두 부문 대상. 대상 답네.
4: 새벽밤 김치,
3: 새벽밤 제조, 새벽 판매.
5: 알로에는 많습니다. 하지만 23년 연속 세계 인류 상품은 오직 하나입니다. 50년을 알로에와 함께 걸어온 유니베라. 정직한 원료, 과학적 효능, 그리고 시간이 만든 신뢰. 대한민국 알로에, 유니베라.
3: 여기가 뉴욕입니까?
6: 이곳이 파리입니까?
3: 여기는 인천 송도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아파트 새로운 브랜드 호밍루츠. 호밍루츠가 인천 송도에서 1700세대 분양을 시작합니다.
6: 기대하세요. 호밍루츠. 인천이 대한민국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7: 콜레스테롤이 걱정일 때

0: 콜레스타.
1: 제조원 우리바이오, 판매원 COK 컴퍼니, 건강기능식품 광고.
2: 안녕하세요, 배우 이준호입니다. 세상엔 여전히 많은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언제까지 도와야 할까요? 월드비전은 답합니다. 진짜 후원은 후원이 필요 없는 세상을 만드는 일이라고. 함께 꿈꾸면 현실이 됩니다. 후원을 멈추는 후원, 월드비전.

4665번으로 주신 사연이에요. 우리 둘째 나현이의 20살 되는 날이에요. 성년이 된 걸 진심으로 축하하고 싶다고 보내주셨습니다. 오늘이 성년의 날이죠. 야, 모든 성년 되신 우리 친구들 축하드립니다. 축하의 노래 해바라기 사랑이에요 들려드렸습니다. 그 전에 들어왔던 노래는 유열 씨의 하늘을 닮은 그대에게였죠. 김미라 씨 4359-5821번 외에 많은 분들이 신청하셨네요. 최근에 유퀴즈라는 프로그램에 유열 씨가 나왔잖아요. 그거 보신 후에 감동받은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유열 씨라고 얘기해야겠죠. 저에게는 뭐 선배님인데 아무튼 기운내시기 바랍니다. 4278번 기분도 자기가 만들 수 있죠. 저는요 모래사장에 누워 가요 속으로 들으러 나가려고요. 지금쯤 나가고 계시겠네요. 모래사장에 이렇게 누워, 이야 정말 그러고 싶네요. 저는 그 모래에 한번 묻혀보고 싶습니다. 얼굴만 빼꼼이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좋은 시간 보내십시오. 자, 가요 속으로의 여러분들이 신청해 주시는 노래들 베스트 신청곡 이벤트 함께 할게요. 방송 마칠 때쯤 제작진 투표로 결정해서요. 선정되신 한 분께 디저트 쿠폰 보내드립니다. 듣고 싶은 노래들 많이 신청해 주십시오. 이병철 씨가 퇴직 기념으로 프라하에 와서 듣습니다. 기분이 끝내줍니다. 여긴요 오전 9시 8분입니다. 요때 보내주셨네요. 프라하에 가 계신 이병철 씨. 그곳에서도 가요 속으로를 이렇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감사드리고요. 끝내주는 기분 쭉 이어지길 바랄게요. 신청하신 노래 강호달님 기다림 설렘.

사랑하게 되면 안치환 씨의 노래였죠. 김명옥 씨가 신청하셨고요. 안치환 씨 노래는 6947 김미리 씨, 김기준 씨도 신청하셨습니다. 대한민국 어른들이 가장 사랑하는 가요 프로그램 박승화의 가요 속으로 함께하고 계세요. 2부에 만나는 코너 라디오 친구를 소개합니다. 안내해 드릴게요. 찾고 싶은 친구나 은인 소개해 주시면 되고요. 찾는 친구 이름, 나이, 만난 곳, 학교 이름, 졸업년도, 직장에서 만난 친구면 직장 이름 적어주십시오. 그분과의 잊을 수 없는 추억 한두 가지 정도 함께 보내주시면 더 좋습니다. 참여하고 싶은 분들 맨 앞에다가 친구라고 먼저 써주시고 사연 신청곡까지 함께 적어서 샵 9390 문자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긴 글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1554번으로요. 열리지 않는 상자. 제 신청곡 상자 열어주세요. 상자 하면 유리상자 아닌가요? 킥킥킥 해주시면서 제대로 신청하셨네요. 유리상자에 제가 형이니까 제가 유리를 맡고 있고요. 이 친구가 상자를 맡고 있거든요. 신청하신 상자의 노래입니다. 이세준 행복을 주는 사람.

김광석, 그녀가 처음 울던 날. 정혜신 씨의 신청곡이었어요. 0522번 오산시장 장날이라 사람이 많네요. 시원한 콩국수 먹으면서 듣고 있습니다. 사진 보내주셨어요. 콩국수에 만두도 있네요, 옆에. 만두 맞죠? 콩국수의 계절이 돌아왔네요. 맛있게 드시기 바랍니다. 오산시장 장날에서 0522님이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3579번 아내와 바닷가에 와서 글씨를 적다가 그 바닷가 모래사장에다가 글씨를 적는데 궁뎅이가 다 젖었어요. 사진도 보내주셨습니다. 가요 속으로 이렇게 예쁘게 글씨 잘 써주셨네요. 크게 하트도 있고요. 근데 궁뎅이 이렇게 표현해 주셨는데 다 젖었다는. 지금 다른 사진을 보니까 파도가 일렁거리는 모습이 보이거든요. 그거 안 보시다가 엉덩이 젖었구나. 시원하시겠습니다. 커피 한잔 하십시오. 고맙습니다. 커피 쿠폰 금방 보내드릴게요. 최중욱 씨, 오늘도 농장에서 함께해요. 모 심으려고 썰레질 해놓은 논에 오리들이 찾아와서 물놀이를 합니다. 평화로운 풍경입니다. 마늘종을 뽑아서 고추장 찍어서

애참 중입니다. 아이고. 마늘종, 고추장 찍어서 드시는 그 모습. 거기 이렇게 물을, 찬물을 말아서 같이 드시면 어휴, 군침이 확 나오네요. 7339번 감기로 병원 다녀와서 지금 누워서 듣고 있습니다 하셨는데 빨리 나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가요수로 청취자 여러분들 아프다는 사연을 들으면 제 마음이 더 아픕니다. 신청하신 노래예요. 도원경, 다시 사랑한다면. 내 사랑은.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아미란 가족력으로부터 불안한 시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 준비는 지금부터. NK 세포 보관. 내 몸 안에 NK 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 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2: 잘 돌아갑니다.
3: 잘 돌아갑니다.
4: 잘 돌아갑니다.
5: 시스템이 일을 하면 회사가 잘 돌아갑니다. 영림원 ERP가 시스템 경영을 만듭니다. 사업이 잘 되는 시스템 경영 ERP 영림원 ERP.
6: 이거 프리미엄 방탄꼭지야.
7: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8: 가렵지 않아, 아프지 않아. 프리미엄 방탄꼭지.
7: 방탄꼭지 방탄꼭지.
9: 아직 한 번 남았다.
7: 방탄꼭지 방탄꼭지.
10: 폐암 환자나 그 유가족은 직업병 산재 보상 대상이라는 거 알고 계신가요? 과거 건설 현장이나 공장과 같은 환경에서 일했던 분이라면 가능합니다. 일용직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해결해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보상 전문
11: 노무법인 폐
10: 1544-7575.
12: 사랑하는 사람에게 뭐라고 하세요?
13: I love you.
12: 그럼 사랑하는 사람에게 주고 싶은 약은 누가 만들죠?
13: I love you. 유유 제약이죠.
12: 당신을 두 번 생각하는 제약회사 I love you.
13: 사랑하는 사람에겐 잊지 마세요. I love you.
14: 유유 제약.
15: 우리 회사에 꼭 맞는 솔루션 뭐 없을까?
16: 아이퀘스트에서 찾아보세요.
15: 1인 사장님이라면
16: 얼마?
15: 경리회계는
16: 얼마? 경리
15: 재고, 유통, 생산, 건설 관리는
16: 얼마예요?
15: 인사, 근태, 급여 관리는
16: HR365.
17: 우리 회사 맞춤 솔루션은 아이퀘스트.
16: 얼마나 좋은데요?
15: 어? 김연아 씨 어디로 모실까요?
18: 든든한

0: 1로요.
1: 네?
0: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1: 제대로 가시네요.
0: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2: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3: 하수구는 왜 이렇게 자주 막히는 거야? 아랫집은 물 샌다고 올라오고 또 냄새는 왜 나는 거야?
4: 빗물 누수까지 가능한 현대안경에서 근본적인 해결을 해봐. 현대안경은 준설차와 내시경으로 건물의 모든 문제점을 해결해준대. 초장비가 없다고? 1544-4469 1544-4469 현대환경.
5: 광고 전에 들었던 노래죠. 김혜림 DDD 배상진 씨 그리고요 부활의 네버엔딩 스토리. 이 노래는 9594 홍윤정 씨의 신청곡이었습니다. 에이펙 공식 후원 화장품 리포브에서 화장품 세트, 한 번 써보면 평생 쓰게 되는 왕타 칫솔에서 가족 칫솔 선물 세트, 맛깔난 순두부와 솥밥, 오늘 저녁은 건강밥상 북창동 순두부에서 드리는 외식 상품권, 피부 속 마음까지 치유하는 정진호 이펙트에서 화장품, 홍콩식 완탕을 간편하게 주식회사 알천에서 부산 완탕 밀키트, 올바유에서 피부장벽 개선크림과 유기농 레몬즙, 커피.co.kr 1온스에서 온가족 파티를 위한 도넬리 스파클링 무알콜 샴페인 세트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쉬는 날 출장 다니느라 바쁜 딸네 집에 와서 2시간째 청소 빨래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행복입니다. 남희경 씨였습니다. 남희경 씨의 따님 방바닥이 그냥 번쩍번쩍이겠어요. 오늘 8852번 고등학생들 기말고사 준비 기간이라 선생님들과 교재 만들며 듣고 있습니다. 여기는 학원입니다. 8852번으로 주셨는데 예,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이렇게 교재를 만들고 계시네요. 수고 많으십니다. 8532번으로 신청하신 노래 1부 끝곡으로 들려드리면서 전 2부에 먼저 가 있을게요. 아낌없이 주는 나무, 나만의 회상입니다.

난 너에게 늘 좋음의 교육을 원했어. 흰 눈이 내리면 너의 생각에 웃지 않을 정보였지. 나는 추억에 지쳐가고 너는 겨우빛 하얀 추억 속으로.

0: 그 이상의 가치 비타민하면
1: 비욘드 비타 실사 출력 가능한 에드피아몰 판촉물 주문 간편한 에드피아몰 아크릴 제작도 쉽고 빠르게 광고의 유토피아 에드피아몰 쉽고 빠른 홍보가 현실이 되는 곳 광고 만족 에드피아몰
2: 어? 필립스가 멀티탭도 만드네?
3: 차원이 다른 멀티탭 안전한 필립스 멀티탭
2: 디자인도 예쁜데?
3: 과부하 걱정 없는 멀티탭 화재에도 안전한 멀티탭
0: 필립스라 다르다 믿을 수 있는 전기 브랜드 필립스 멀티탭
3: 필립스 멀티탭
4: 하루가 다르게 자라는 감귤 새순 숨어있는 진딧물 깍지벌레 누가 잡을 수 있을까요?
5: 정답은 엘레스탈 깍지벌레 탈탈 진딧물도 탈탈 빠르고 오래가는 엘레스탈
4: 봄순 나오면 탈탈 엘레스탈 신젠타 코리아
6: 비대 살 땐 당당하게 3년 애플 비대 전국 무료 설치는 애플 비대 온 가족 믿고 쓰는 애플 비대
7: 3년 무상 AS부터 전국 무료 설치까지 비대는 역시
6: 당당하게 3년 애플 비대 애플
8: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이로구나
9: 매출이 쭉쭉 성과가 쭉쭉

0: 당신의 기대, 당신의 미래, 저축은행에 기대세요.
1: 내게 기대, 당신의 저축은행.
2: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0: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1: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0: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0: 박승화의 가요 속으로 2부 첫 곡은 오태호 기억 속의 멜로디였습니다. 장금옥 씨가 신청하셨고 신현목 씨도 신청하신 노래였습니다. 자, 가요 속으로 2부가 시작됐어요. 2부에서도 여러분의 사연과 신청곡 기다리고 있을게요. 짧은 글 50원, 긴 글과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문자 샵 9390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레인보우로 함께합니다.
1: 당신의 아파트는 어느 곳을 향하고 있나요? 휴먼빌은 생각합니다. 살수록 더 나은 삶이 당신 곁에 머물 수 있도록. 그래서 휴먼빌은 오늘도 사람을 향한 집을 짓습니다. 사람과 함께 사는 아파트 휴먼빌 일신건영.

답답한 일상 시원하게 터뜨리자. 제38회 고향 행주문화제. 치열한 박터뜨리기 대회부터 환호성이 터지는 불꽃 드론쇼까지 박터지게 즐기자. 고향 행주문화제 6월 13일부터 14일까지 행주산성 1원에서 고향.

0: 5월 23일부터 5월 31일까지 우산시 고인돌공원에서 오해피 장밋빛 축제가 열립니다. 아름다운 조명으로 밤까지 빛나는 꽃내음 가득한 축제 속에서 소중한 사람들과 특별한 추억을 남겨보세요.
1: 콜레스테롤이 걱정일 땐

0: 대한민국 부탄가스의 힘?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1: 싱크볼 백조 싱크볼 백조 싱크볼 싱크대로 바꾸는 싱크볼 백조 싱크볼
0: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 싱크
1: 백조 싱크
2: 시원하게 상쾌하게 인생 칫솔 왕타
3: 타왕타 왕타 시원해 타왕타 왕타 상쾌해
2: 왕타 칫솔 한 번 써보면 평생 쓰게 되는 가족 칫솔
3: 왕타 칫솔
2: 30여 개국에 수출하는 자랑스러운 왕타 칫솔
4: 시원해 올바른 품질하면
5: 올품
4: 올품하면
5: 올바른 품질
4: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5: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4: 올품 자연이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5: 올바른 품질
6: 올품 하이 하이 하이퍼스 반가워요 하이퍼스 하이 하이 하이퍼스 진짜 가구 하이퍼스
7: 사무용 가구 업소용 야외용 인테리어 가구까지
6: 잘나가는 가구 하이퍼스
8: 멀죠 많은 사람들의 진짜 가구

라디오 친구를 소개합니다. 오늘 주인공은 윤미라 씨. 찾고 싶은 라디오 친구는 장영실 씨예요. 제가 찾고 싶은 친구는 1970년생 서울 성동구 송정동에 있는 장안국민학교 동창생 장영실입니다. 저희 부모님은 가게를 하셔서 저를 잘 챙겨주지 못하셨어요. 준비물도 밥도 다 제 손으로 챙겼어야 했죠. 그때 영실이와 영실이 부모님이 많이 도와주셨답니다. 항상 단발을 찰랑거리며 얼굴도 마음도 예뻤던 영실이. 저와 영실이는 자매처럼 딱 붙어서 즐거운 학교 생활을 했는데요. 제가 6학년 때 전학을 가면서 헤어지고 말았어요. 그 후에 I Love School이 유행했을 때 찾으려고 했지만 쉽지 않더라고요. 지금까지 영실이를 만나지 못하고 50대 중반이 되어버렸어요.

사연에 이어서 들려드린 노래 조용필 단발머리였습니다. 그 당시 단발머리 소녀 장영실 씨를 그리워하며 이런 노래 함께 듣지 않았을까 생각도 해보고요. 아, DJ는 이 단발머리 들으면 야, 벌써 몇 년 됐네요. 영화 택시운전사 그 첫 장면 생각납니다. 택시운전사 송강호 씨가 배우 송강호 씨가 택시를 몰고 막 달리는 그 장면 생각나네요. 1970년생이시고요. 서울 성동구 송정동에 있는 장안국민학교 동창생 장영실 씨. 가요 속으로 혹시 듣고 계시면 샵9390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사연 소개되신 윤미라 씨께 베이커리 쿠폰 선물로 보내드립니다. 130번째 만남 기대하고 있어요. 찾고 싶은 친구 소개하고 싶은 분들은 샵9390으로 사연, 신청곡 함께 보내주십시오. 긴 글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최경희 씨가요. 5월 24일은요. 딸의 결혼식 날이에요. 날이 가까워오니까 긴장이 많이 됩니다. 아유, 안 될 수가 없죠. 아주 지극히 당연한 현상 아니겠습니까? 우리 따님도 사위 되실 분도 지금 준비 많이 하고 계실 텐데

사연 주신 최경희님도 준비 잘 하셔야죠. 신청하신 노래 띄워드릴게요. 긴장될 때는 이렇게 듣고 싶은 음악 듣는 게 최고예요. 크러쉬, 뷰티풀.

클론 그리고 김태영 씨가 함께한 사랑과 영혼이었어요. 신청하신 분은 김태수 씨, 문서영 씨였습니다. 대한민국 어른들이 가장 사랑하는 가요 프로그램 박승화의 가요 속으로 함께하고 계세요. 7197번으로요. 늘 다니는 운동길인데 아가씨 꽃이 우수수 떨어져서 꽃길이 되었습니다. 시고 달고 씁쓸한 인생길이었는데 꽃길을 매일 걷고 있네요. 아, 시고 달고 씁쓸한 인생길. 이 표현이 참 와닿습니다. 그래요. 7197님 이제는 꽃비 맞으면서 꽃길 매일 이렇게 걸으시기 바랍니다. 7080번 요즘 캠핑 재미에 푹 빠졌습니다. 오늘 남편과 캠핑 왔습니다. 날이 너무 더워서 텐트 치고 나니까 얼굴이 빨갛게 익었어요. 잠시 쉬어야겠어요. 캠핑 뭐 이런 것 아주 낭만 있고 감성 있고 너무 좋아요. 근데 하나 조금 귀찮은 게 이 텐트 이런 거 만들어야 되고

그리고 더 귀찮은 건 철수할 때가 그렇게 귀찮더라고요. 철수하는 거. 예. 네. 그래도 또 그 맛에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캠핑하기 좋은 계절에 함께하고 계시네요. 정성원 씨가요. 38년 전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난 김인순 씨를 추억하며 김인순 씨 노래 듣고 싶다고 하셨어요. 아, 생각나실 거예요. 모두들 이 김인순 씨의 얼굴, 목소리. 여고 졸업반 들려드립니다.

양경화 씨가 신청하신 이무송 사는 게 뭔지, 그리고 남궁옥분 씨의 사랑사랑 누가 말했나는 김미영 씨의 신청곡이었습니다. DJ 라이브 들려드릴 시간이에요. 보이는 라디오 준비되어 있습니다. 레인보우 어플리케이션 제 얼굴 옆에 보라색 누르시면 됩니다. 자, 오늘은요 6313번으로 신청하신 노래 준비했는데요. 선풍기 두 대 가동하면서 일하면서 잘 듣고 있습니다. 이런 건 처음이야. 가을 속으로 듣고 있으니까 시간 잘 가고 있네요. 가을 속으로, 봄, 여름, 가을 속으로. 이 제목도 참 괜찮은데요. 근데 지금 가요 속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가을이 떠오르셨나 봐요. 아직 여름이 이제 오고 있는데 말이죠. 그러게요, 가을이 막 그립습니다. 김현숙 씨의 노래 그날 듣고 싶다고 하셨죠? 자, 이 노래 오늘 DJ 목소리로 들려드릴게요.

0: 살찌대도 아닌 알콩을 통째로 간장에 풍미를 살렸다.
1: AI도 생각지 못한 완전 새로운 치킨을 저 조정석이 소개합니다. 자담 부슐랭 치킨. 라면을 부셔 만든 바삭한 튀김옷과 촉촉한 닭다리 순살의 소울풀한 만남. 치킨이 라면을 부셨다. 자담 부슐랭 치킨.
2: 하이 하이 하이퍼스 반가워요. 하이퍼스 하이 하이 하이퍼스 진짜 가구 하이퍼스.
3: 사무용 가구, 업소용, 야외용, 인테리어 가구까지
2: 잘나가는 가구 하이퍼스.
4: 멀죠 많은 사람들의 진짜 가구
2: 하이퍼스.
5: 오늘도 슈가버블과 달콤한 하루 되세요.
6: 설거지엔 슈가버블, 빨래에도 슈가버블, 가족까지 생각하는 착한 세제 슈가버블, 슈가버블, 슈가버블, 깨끗하게 슈가버블.
5: 우리 집 착한 세제 슈가버블.
6: 우리 집은 슈가버블.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다녀오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패키지 여행이 얼마나 좋은지. 좋은 것은 더 좋아져야 하기에 참 좋은 여행이 패키지 여행을 나르고 합니다. 머무르고 싶은 곳에 길게 머물며 여행을 여유롭게 나르고를 만나보세요. 참 좋은

0: 연구도 기술도 모두 진심에서 시작됩니다. 엄마처럼 한결같은 마더스 제약.
1: 엄마 손은 약손 마더스 제약.
2: 하수구는 왜 이렇게 자주 막히는 거야? 아랫집은 물 샌다고 올라오고 또 냄새는 왜 나는 거야?
3: 빗물 누수까지 가능한 현대환경에서 근본적인 해결을 해봐. 현대환경은 준설차와 내시경으로 건물의 모든 문제점을 해결해준대. 초장비가 없다고? 1544-4469 1544-4469 현대환경
4: 현대 큐밍
5: 큐큐큐큐큐밍 렌탈은 큐밍 큐큐큐큐큐밍 청소기는 큐밍 큐큐큐큐큐밍 렌탈은 큐밍 큐큐큐
6: 청소기, 공기청정기, 비데 렌탈부터 관리까지
5: 큐큐큐큐큐밍
6: 역시 렌탈은 현대 큐밍이야.
7: 박승화의

0: 에어 속으로 듣고 계신데요. 잠시 후에 배미양의 저녁 스케치도 함께 해주세요.
1: 광고 전에 들었던 노래, 이선희, 5월의 햇살, 허우환 씨, 이석강 씨, 정은희 씨, 임진규 씨, 1182번 외에 많은 분들이 오늘 신청하신 노래였습니다. 오늘 베스트 신청곡에 당첨되신 분은 최경희 씨, 따님의 결혼을 앞두고 긴장되고 있다고 하셨죠? 크러쉬의 뷰티풀을 신청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정식품 오리지널 두유 배지밀에서 나온 고단백 두유. 젊은 감각 예술의 혼. 대한민국 대표 악기 브랜드. 데임에서 통기타. 짜지 않고 비리지 않은 한춘상 일미간장 게장에서 간장게장 세트. 바다 위 테마파크 펜스타 미라클 크루즈에서 크루즈 승선권. 독일에서 먹던 빵맛 그대로. 브로트아트에서 빵과 쿠키 교환권. 전국 꽃배달 서비스. 한국 플라워넷에서 예쁜 꽃바구니 또는 공기청화 식물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안진희 씨, 공군 입대하는 아들 데려다주고 서울 올라가는 길입니다. 건강하게 훈련 잘 마치길 바랍니다. 예, 그러셔야죠. 그리고 우리 아드님 잘 해낼 겁니다. 조심해서 올라가세요. 0824번 미용실에 왔는데요. 많이 듣던 목소리가 가요 속으로가 나오고 있어요. 어찌나 반가운지. 고맙습니다. 이렇게 반가워해 주셔서, 예뻐해 주셔서 가요 속으로를. 머리 예쁘게 만지세요. 임주빈 씨가 신청하신 노래 YB 너를 보내고 들려드리면서 가요 속으로 오늘 인사드립니다. 좋은 저녁 시간 보내세요. 박승화였습니다.

0: 202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수도권 대학교 취업률 1위. 취업률 82% 경복대학교. 성공을 준비하는 학생들의 선택 경복대학교.
1: 비대 살 땐 당당하게 3년 애플 비대. 애플. 전국 무료 설치는 애플 비대. 애플. 온 가족 믿고 쓰는 애플 비대. 애플. 3년 무상 AS부터 전국 무료 설치까지 비대는 역시 당당하게 3년 애플 비대. 애플.
2: 우리 삶 속에 가장 친숙한 단어 아파트. 사람들은 그 아파트를 우리 집이라 부릅니다. 우리 삶에 가장 가까운 아파트에서 우리 집이라 부르기 딱 좋은 집까지 휴먼빌이 만듭니다. 사람과 함께 사는 아파트 휴먼빌 일신건영.
3: 뉴바옴이 떴습니다. 혈당 건강에
4: 뉴바옴.
3: 운동할 때도
4: 뉴바옴.
3: 장 건강에도
4: 뉴바옴. 혈당도 활력도 장 건강도 종합건강기능식품 브랜드 뉴트리바이옴 뉴바옴. 검색창에 뉴바옴.
3: 뉴바옴.
5: 쇼핑몰 오픈하셨어요? 그럼 당연히
6: 구스팔로셀러스.
5: 쇼핑몰은 처음이라 어렵다고요? 그럼 당연히
6: 구스팔로셀러스.
5: 셀러라면 당연히 셀러스 하세요. 주문 수집, 송장 전송, 출력까지 단돈 5,000원이니까
6: 구스팔로셀러스.
7: 안녕하세요. 헬리코박터 마이크로바이옴 연구의 심기남입니다. 매년 6월 첫째 주 수요일은 미건강의 날입니다. 정확한 위 건강 정보를 확인하시고 건강한 삶을 지켜가십시오. 여러분의 위 건강, 헬리코박터 마이크로바이옴 연구회가 함께하겠습니다.
8: 지금 외로움을 느끼고 있다면 이 사연을 한번 들어봐 주세요. 저는 혼자 사는 사람입니다. 만나는 사람도 없어 하루하루를 외롭고 쓸쓸하게 보냈죠. 그때 외로움 안녕 120을 통해 제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는데 내 말을 들어주는 누군가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저는 외로움을 이겨내는 큰 힘을 얻었답니다. 외로울 땐 전화주세요. 365일 24시간 운영되는 외로움 안녕 120. 이 캠페인은 외로움 없는 서울을 만들어가는 동행매력 특별시 서울시와 함께합니다.
9: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유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10: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뱀이양의 저녁 스케치입니다. 최인호 작가는요, 매일 물을 주는데도 마당에 나무가 시들시들해지자 정원사를 불러서 이유를 물어봤다고 합니다. 하지만 정원사의 진단에 깜짝 놀랐다고 하는데, 정원사는 그 이유가 바로 물을 주지 않아서라고 했거든요. 아니, 내가 매일 한 바가지씩 물을 주는데 하면서 억울해하자 정원사는 그랬다죠. 이 나무는요, 양동이를 듬뿍 줘야 돼요. 한 바가지라면은 안 주는 것만 못하죠. 열심히 살고 있지만 제자리를 맴도는 느낌일 때는 스스로에게 물어보기로 해요. 과연 이게 최선인지, 지금 내가 향하는

곳은 어디인지 방향을 잘 잡아야 노력은 목적지로 가는 힘이 되고 우리 인생에도 기분 좋은 바람이 불어오기 시작할 테니까 말이죠.

0: 피터 폴 앤 메리의 노래 팝 더 매직 드래곤. 최인호 작가는 정원사의 말을 듣고 반성했다고 합니다. 아이들에게 원하는 만큼의 사랑을 주고 있는지, 충분히 주지도 않고 줄 만큼 줬다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은지. 근데 어쩌면 그거는 비단 사랑뿐 아니라 일이나 대인관계, 인생 전반에 모두 적용되는 삶의 진리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느 곳을 향해 배를 저어야 할지 모르는 사람에게는 어떤 바람도 순풍이 아니다라는 세네카의 말처럼 꼭 필요한 일에 충분한 에너지를 써야 순풍에 돛단 듯 인생이 술술 풀리지 않을까요? 오늘도 무척 더운 하루였습니다. 어떻게들 지내셨는지요? 배미양의 저녁 스케치입니다.
1: 안녕하십니까.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중현입니다. 응급 상황에서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짧은 시간을 골든타임이라고 합니다. 대한민국의 인구 소멸을 막을 수 있는 골든타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아이를 낳고 기르는 것이 우리들의 밝은 미래를

0: 준비하는 일입니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 가득한 사회 모두 함께 만들어 갑시다.
1: 기독교 대학의 글로벌 리더 백석대학교가 함께합니다.
2: 숭실 사이버대에서
3: 숭실 역자
2: 나의 꿈을 숭실 역발이 쏴

0: 여기는 숭실 사이버대.
1: 자기 그 김치 알아? 김치 품평의 두 부문 대상 받은 김치. 헉, 무슨 김치인데? 참매실 새벽반 김치, 2023년 배추김치, 2025년 무김치. 김치 품평의 최초 두 부문 대상. 대상답네.
2: 새벽밤 김치,
1: 새벽밤 제조, 새벽판매.
3: 여기가 뉴욕입니까?
4: 이곳이 파리입니까?
3: 여기는 인천 송도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아파트 새로운 브랜드 호밍루츠. 호밍루츠가 인천 송도에서 1700세대 분양을 시작합니다.
4: 기대하세요. 호밍루츠. 인천이 대한민국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5: 오늘도 슈가버블과 달콤한 하루 되세요.
6: 설거지엔 슈가버블, 빨래에도 슈가버블, 가족까지 생각하는 착한 세제 슈가버블, 슈가버블, 슈가버블, 깨끗하게 슈가버블.
5: 우리 집 착한 세제 슈가버블.

0: 신약 전문 제약회사 늘 우리 곁에 경방신약.
1: 경방신약. 요리 냄새와 씨름하는 셰프 에드워드리도 집에선 완벽히 해방되죠.
2: 왜?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1: 제습 환기청정기 매직 플러스로 주방 음식 냄새부터 집안 전체 습도까지 쾌적하게.
2: 오,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3: 경.

그리고 DLC 워터폴스 홍영미님 정하신 곡이었습니다. 미국 동북부 코너티켓의 손주 보러 왔습니다. 일주일 지나니까 시차 적응도 되고 지금 새벽 5시가 넘었는데 저녁 스케치 잘 듣고 있습니다. 앞으로 보름 정도 더 있다 갈 겁니다. 그러셨어요. 그래 행복한 시간 많이 보내시고 잘 계시다 오셔요. 녹보수님의 문자 보내주셨습니다. 이 시간에 듣고 싶은 곡 있으시면 보내주세요. 문자 메시지로는 샵 9390, 짧은 문장은 50원, 긴 문장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고요. 그리고 인터넷 라디오 CBS 레인보우는 스마트폰으로 다운받아 어디서라도 편하게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매주 월요일에는 다른 주제로 함께 하는데 오늘의 주제, 세상이 끝난 것 같은 날 정신이 버쩍 들게 하는 아이의 밥줘 하는 말. 내가 있잖아, 걱정하지 마, 다정한 배우자의 말. 또 하루를 견딜 수 있게 하는 이 또한 지나가리라는 말. 힘든 시기에 나를 일으켜 세운 말이 있는지요. 오늘의 주제는 나를 살린 말 한마디. 사진 올려주셨는데 에코백 잘 받았습니다. 예뻐서 자주 사용할 것 같아요. 마음에 드셔서 너무 다행입니다. 7765님, 마이클 잭슨, I'll be there.

매주 월요일에는 다른 주제로 함께합니다. 오늘의 주제는요, 나를 살린 말 한마디. 수기정님이 보내주셨나요? 결혼 전 직장 다닐 때 저는 제 얼굴에서 앞으로 튀어나오는 이가 항상 불만이었습니다. 수박 잘 먹게 생겼네, 이런 농담을 듣기도 했죠. 그래서 저는 남 앞에서 웃을 때면은 꼭 입을 가리고 웃었습니다. 왜 입을 가리고 다녀? 너는 눈이 너무 이쁜데 그걸로 커버하면 되지. 친구 남이는 그렇게 말해줬죠. 어느 날 동네 탁구장에 우연히 만난 남자, 제게 관심을 보였습니다. 정숙씨, 눈이 너무 아름다워서 다른 건 보이지 않았습니다. 지금의 남편입니다. 저는 그때부터 입을 가리지 않고 활짝 웃으며 살고 있습니다.

남준수의 노래 이사도라 그리고 프랑스칼의 봄페두스의 봄페두송 이 곡은 2884님 정말 신곡이었습니다. 이사장님이 보내주셨네요. 실수투성이라서 부끄러워 그만둬야 할지 하던 찰나 억울하기도 하고 실수였으니 그래도 누군가에 좀 하소연하고 싶었던 차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많이 힘드시죠? 여전히 정중하고 예의를 차려서 말씀하시는 그 목소리에 그만 저도 모르게 눈물이 주르륵 흘렀습니다. 사람이니까 우리 다 사람이니까 실수도 하고 그러면서 사는 거예요. 나 같으면 더 했을 건데 그러니까 이제 서서히 잊어보세요. 그 말에 용기를 내 불끈 일어섰고 창피함과 부끄러움을 서서히 내려놓았답니다. 요즘에는요 칭찬 좀 받습니다. 일 잘한다고 말이죠. 김연경 씨 그대 덕분에 내가 잘 갑니다.

0: 실수를 해서 본인도 속상해 있는데 전화를 걸어서 사람이니까 다 그렇게 실수도 하지요. 위로를 해주었던 김연경 씨께 고맙다 하시면서 이사장님이 보내셨습니다. 모세 다데스의 LS2. 지금 시각이 6시 34분을 접어들고 있습니다. 오늘 저녁과 내일 날씨 전해드립니다. 기상청 나가 있는 이수경 리포터 전해주세요.
1: 네, 전화 스케치 날씨입니다. 오늘도 낮 동안 한여름 날씨를 보인 곳이 많았는데요. 특히 경주의 낮 기온이 35.9도까지 오르면서 오늘도 경북 지역의 더위가 특히 더 심한 모습입니다. 서울은 한낮에 30도 선을 기록했고 전국적으로도 자외선 강한 날씨가 이어지며 기온이 많이 올랐는데요. 내일까지는 예년보다 높은 기온이 이어지겠습니다. 다만 중북부 지방의 경우 내일 낮 기온은 오늘보다는 다소 떨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서울의 경우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18도로 시작해 한낮에는 27도가 예상됩니다. 반면 대전과 대구 등 일부 충청 이남 지방은 내일도 30도를 웃도는 더운 날씨가 예상되면서 기온차에 대비를 하셔야겠습니다. 오늘 밤은 가끔씩 구름이 끼겠고 내일은 오늘보다 구름량이 많아지는 날씨가 예상되는데요. 이번 주는 수요일과 목요일 사이 전국에 비가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예상 강우량은 5에서 40mm 정도고 이로 인해서 그동안의 고온 현상은 한풀 꺾일 전망인데요. 참고로 연휴로 이어지는 이번 주말 제주도를 제외하고는 뚜렷한 비 소식이 없어서 야외 활동하기 좋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를 전해드렸습니다.

진초아의 노래 우연. 이 곡은 9678님 정하신 곡이었습니다. 서울 2015번 시내버스 안인데요. 기사님께서도 저녁 스케치를 틀어놔주셨나요? 감사드립니다 하고 소리님의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와 저는 호수 둘레길을 참 좋아합니다. 춘천 소양호, 충주 종댕이길, 속초 영랑호, 강릉의 경포호 등 그 중에서도 횡성 호숫길을 자주 찾습니다. 걷다 보면은 가끔 아내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는 프로포즈도 안 받고 결혼했는데 언제 해줄 거야? 결혼한 친구들과의 모임이 있던 날이었습니다. 누군가 프로포즈 이야기를 꺼냈고 뭐 깜짝 이벤트를 받은 친구, 여행지에서 프로포즈 받은 친구 저마다 한마디씩 보탭니다. 저는 아내 쪽을 힐끗 보았더니 아내는 웃고 있었지만 애써 웃는 모습이었습니다. 집에 돌아오는 길 나는 대수롭지 않게 말했죠. 나중에 제대로 해줄게. 그 나중이 벌써 20회를 훌쩍 넘겼습니다. 사실 프로포즈를 못한 게 아니라 안 한 겁니다. 어차피 결혼할 사이인데 뭘. 그러다가 타이밍을 놓친 겁니다. 우리는 주말 부부입니다. 저는 지방에서 일하고 아내는 서울에 살고 있습니다. 금요일 저녁 서울에 올라가면 아내는 따뜻한 밥을 차려놓고 그리고 일요일 저녁이면 내려갈 때 일주일치 밑반찬을 싸줍니다. 황태무침에 제가 좋아하는 멸치볶음도 빠지지 않죠. 반찬은 하지 마, 귀찮잖아. 제가 말해도 아내는 별거 아니야. 그러면서 반찬통을 가방에 넣어줍니다. 별거 아니라고. 아내가 그렇게 말할 때마다 24년 전에 제가 떠오릅니다. 프로포즈쯤이야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던 그때의 나. 얼마 전에 아내가 먼저 잠든 밤 불을 끄려다가 문득 아내 얼굴을 보았습니다. 눈가에 주름. 저도 모르게 한참을 들여다봤네요. 29에 결혼한 여자가 50이 넘었습니다. 마음이 아팠습니다. 저희 부부 이제 둘 다 50이 넘었는데 지나간 시절에 아쉬웠던 순간

순간들이 떠오르는 나이죠. 그 중에 가장 마음에 걸리는 게 프로포즈입니다. 다음에 호숫길을 걸을 때 해볼까? 아니면은 밑반찬을 받아들고 내려가는 일요일 저녁에 프로포즈를 해볼까? 어떻게 해야 할지 아직 모르겠습니다. 다만 더 늦기 전에 해야겠다는 생각은 분명합니다.

오늘 내 삶의 길목에서 조나단님이 보내주신 사연이었습니다. 지금이라도 프로포즈 하시면 마음 깊은 곳에 있는 감동의 물결이 마구마구 일어나지 않을까. 태두님의

분이 참 좋은 분이신 것 같아요. 칼튼님. 저희도 주말 부부인데 사연 듣고 있으니 생각이 나네요. 저희도 주말 부부라서 반찬까지 그렇게 챙겨주시는 거 보니까 대단하시네요. 아내분, 이번 기회에 꼭 프로포즈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9167님, 늦게라도 해주시면 좋아하실 것 같은데 꼭 하세요. 강현님도 보내주셨어요. 그래요, 꼭 하실 것 같아요. 다만 늦기 전에 말이죠. 사연 주신 조나단님께 선물 보내드리고요. 비지스의 노래 How the Bees Shall Love는 데이빈님이 정하신 곡이었습니다. 배미양의 저녁 스케치입니다.

0: 대한민국 부탄가스의 힘
1: 국민 16, 16.
0: 신축도
2: 리모델링도
3: 경동하우징.
4: 경동하우징 40여 년 노하우가 담긴 빌딩 투자 솔루션
5: 빌딩앤리치.
4: 매입, 밸류업, 임차, 매각까지 컨설팅을 받아보세요.
5: 빌딩앤리치.
0: 신축도
2: 리모델링도
3: 경동하우징.
6: 도심지공사 전문 비싸난 건설.
7: 도심지공사 알아서 척척 잘하는 곳 어디 없나?
8: 도심지공사는 달라야 하니까 빌사남 건설에 맡기세요. 빌딩, 신축, 리모델링까지 복잡한 도심지공사는
6: 도심지공사.

0: 클래스타
1: 제조원 우리바이오 판매원 COK 컴퍼니 건강기능식품 광고
0: 두꺼봐 두꺼봐 한 집 줄게 세 집 더
2: 원앙아 원앙아 헌싱크볼을 새 싱크볼로 바꿔다오 오래된 주방을 새 것처럼 바꿔주는 원앙 싱크볼 포스코 스테인리스로 만듭니다 싱크볼 바꿀 땐 원앙 싱크볼
0: 전해품 프리미엄 싱크 한스
3: 자 따라해보세요
4: 이카운트 ERP
5: 4만원
3: 회계관리
4: 이카운트 ERP
6: 4만원
3: 재고관리
4: 이카운트 ERP
3: 4만원 생산관리
4: 사업성공
6: 함께해요
3: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4: 이카운트
3: 가입비 부가세 별도
2: 시원하게 상쾌하게 인생 칫솔 왕타
0: 타왕타 왕타 시원해 타왕타 왕타 상쾌해
2: 왕타 칫솔 한 번 써보면 평생 쓰게 되는 가죽 칫솔
0: 왕타 칫솔
2: 30여 개국에 수출하는 자랑스러운 왕타 칫솔
3: 시원해
7: 다녀오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패키지 여행이 얼마나 좋은지 좋은 것은 더 좋아져야 하기에 참 좋은 여행이 패키지 여행을 라르고 합니다. 머무르고 싶은 곳에 길게 머물며 여행을 여유롭게 라르고를 만나보세요.
8: 동결건조기는 설계부터 달라야 합니다. 동결건조기는 건조 효율을 극대화해야 합니다. 해외에서도 호평받고 있는 일신바이오의 동결건조기는 믿음입니다. 당신의 성공적인 비즈니스를 원하신다면 동결건조기는 동결건조기는 일신바이오.com
9: 평택 고덕에 매일매일 커지는 집이 있다
10: 단지 앞 더 가까운 배우미 중심을 누리는 즐거움이 더 커진 고덕의 부러움이 첫 우미린의 놀라움이
9: 고덕을 크게 사는 기준 평택 고덕 우미린 프레스티지 5월 오픈 예정 031-666-0045 우미건설 컨소시엄
11: 오늘도 소화불량으로 고생하시는 분들께 다제스가 전합니다 소화는 느낌이 아니다 분해다 그래서 다제스 소화 성분도 소화 위치도 3단 분해로 소화를 빠르게 3단 분해 소화제 다제스 캡슐 한림제야
12: 나르지오 새 모델 김용민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편한 신발 뭘까요? 2025 올해 브랜드 대상 기능성 신발 1위 미국 메디케어가

0: 선택한 독보적 기술력. 세상에서 가장 편한 신발. 아시겠죠?
1: 역시 맞다, 나를 지오 맞다.
2: 한국 소비자 브랜드 위원회 주최. 한국 소비자 포럼, 한국 경제신문 주관.
3: 하는 일이 잘 안 풀려서 참 고민을 하고 있을 때 아내가 거금을 주면서 보태라고 하는데 울컥하더라고요. 얼마 전에 아내 생일날 100만 원을 봉투에 담아주고 식사를 하면서 생일 축하해 줬는데 너무도 좋아하는 모습을 보니 저도 마음이 좋았습니다. 늘 뒷전에서 배려해 주는 아내에게 고맙습니다. 라는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하셨어요. 파란 하늘님. 토니 브록스턴의 노래 Unbreak My Heart.

0: 비타민 그 이상의 가치. 비타민하면
1: 비욘드 비타.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2: 선거 홍보물 역시 성원 에드피아.
1: 국민 인쇄 성원 에드피아.
3: 어? 필립스가 멀티탭도 만드네?
4: 차원이 다른 멀티탭, 안전한 필립스 멀티탭.
3: 디자인도 예쁜데?
4: 과부하 걱정 없는 멀티탭, 화재에도 안전한 멀티탭.
0: 필립스라 다르다. 믿을 수 있는 전기 브랜드 필립스 멀티탭.

0: 세제 나방엔 인시피오. 아주 그냥 채소 과수 나방엔 인시피오. 신젠타코리아.
1: 비대 살 땐 당당하게 3년 애플 비대. 전국 무료 설치는 애플 비대. 온 가족 믿고 쓰는 애플 비대. 3년 무상 AS부터 전국 무료 설치까지 비대는 역시 당당하게 3년 애플 비대. 애플
2: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이로구나.
3: 매출이 쭉쭉 성과가 쭉쭉.
4: 판촉물을 고려하라 고려기프트.
5: 판촉물
4: 고려기프트.
5: 답례품
4: 고려기프트.
5: 기념품
4: 판촉물을 고려하라
3: 굿즈도 역시 고려기프트.

0: 예금 적금에 대출까지도 저축은행에 기대세요.
1: 기대만큼 기댄만큼 행복이 온다. 저축은행.
2: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0: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1: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0: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0: 라이브 그루시네 연주 보사 바로크 2380님 정하신 곡이었습니다. 나를 살린 한마디가 있는데 24년 전에 삶을 포기하고 싶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살아내느라고 애썼다. 버텨내느라고 애썼어. 나라면 절대 못했을 거야. 이제 좋은 날만 올 거니까 좀 더 힘내보자. 보듬어주던 친구가 저를 살게 했습니다. 전 너는 우울한 단어하고는 전혀 어울리지가 않아. 얼른 깨고 다시 세상 밖으로 나와. 이 한마디에 1년의 은둔 생활을 끝냈답니다. 6114님. 40년 전쯤인가 봐요. 군입대 후 이병으로 힘들어할 때 인사계에 계신 분이 10년 뒤에 너의 모습을 상상해봐 하시는데 용기와 힘을 얻어 지금도 고맙고 감사한 마음입니다. 7369님 지금도 충분히 잘하고 있어 하면은 참 힘이 나지 그죠. 희은윤님도 보내주셨습니다. 배미양의 저녁스케치 2부입니다.
1: 우리 삶 속에 가장 친숙한 단어 아파트. 사람들은 그 아파트를 우리 집이라 부릅니다. 우리 삶에 가장 가까운 아파트에서 우리 집이라 부르기 딱 좋은 집까지 휴먼빌이 만듭니다. 사람과 함께 사는 아파트 휴먼빌 일신건영.
2: 답답한 일상 시원하게 터뜨리자. 제38회 고향행주문화제. 치열한 박터트리기 대회부터 환호성이 터지는 불꽃 드론쇼까지 박터지게 즐기자. 고향행주문화제 6월 13일부터 14일까지 행주산성 1호.

0: 5월 23일부터 5월 31일까지 우산시 고인돌공원에서 오오해피 장밋빛 축제가 열립니다. 아름다운 조명으로 밤까지 빛나는 꽃내음 가득한 축제 속에서 소중한 사람들과 특별한 추억을 남겨보세요.
1: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2: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착,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착, 하루 5분 쉽게
3: 쓱 닦고 착.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올리브영 어워즈 1등 토너 패드 쓱 닦고 착.
2: 메디힐 토너 패드.
4: 요즘 유산균 장부터 간까지

0: 요즘 유산균
1: 바이크룸 간유산균
0: 제조 총근당 바이오 판매 MVP 헬스케어 건강기능식품 광고.
2: 여기가 뉴욕입니까?
3: 이곳이 파리입니까?
2: 여기는 인천 송도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아파트 새로운 브랜드 호밍루츠. 호밍루츠가 인천 송도에서 1700세대 분양을 시작합니다.
3: 기대하세요. 호밍루츠. 인천이 대한민국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4: 잘 돌아갑니다.
5: 잘 돌아갑니다.
6: 잘 돌아갑니다.
7: 시스템이 일을 하면 회사가 잘 돌아갑니다. 영림원 ERP가 시스템 경영을 만듭니다. 사업이 잘 되는 시스템 경영 ERP 영림원 ERP.

0: 높아지는 AI 반도체 비자, 완성된 고덕 1단계 인프라와 학교 공원, 기대되는 행정타운까지. 앞선 차이를 누리는 압도적 고덕 라이프, 고덕 국제신도시 수자인 풍경채 1, 2단지, 견본주택해관정, 문의 1544-8802, BS 안양 제1건설.
1: 콜레스테롤이 걱정일 땐

명곡입니다. 예전에 IMF로 실직하고 힘들 때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넘어진 김에 쉬어가요. 아내 믿고 용접 자격증 취득하고 재취업을 해서 열심히 살아가고 있답니다. 8540님, 요양보호사로 밤샘 근무하면서 힘들할 때 피로회복제 한 병 건네주시면서 이거 마시고 힘내 하시던 선배 언니 덕분에 잘 이겨냈습니다. 6709님, 정말 힘들 때는 옆에서 힘내 하는 그 말이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그죠? 하루 더운 날이었는데 퇴근길이에요. 수원 2-1번 버스에서 저녁 스케치가 나옵니다. 기사님께 감사드려요. 5012님. 이 시간에 듣고 싶은 곡 있으시면 보내주세요. 문자 메시지 #9390. 짧은 문장은 50원, 긴 문장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고요. 그리고 인터넷 라디오 CBS 레인보우는 스마트폰으로 다운받아 어디서라도 편하게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잠시 후에는 커피 쿠폰 준비합니다. 커피 앤 퀴즈 타임이 있고요. 미키타리안님 청하셨죠? 위트니 휴스턴입니다. Saving all my love for you.

로렌 크리스티의 노래 Color of the Night은 베로님이 정하셨고요. 크리스테버그의 Here is your paradise 연경님 신청.

커피 쿠폰을 준비합니다. 커피 앤 퀴즈 타임. 1980년 5월 광주. 어릴 적 부모님을 여인 택시기사 민호는 동생을 끔찍이 아끼며 좋아하는 사람에게 사춘기 소년 같은 구애를 펼치며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무고한 시민들이 총칼로 무장한 진압군에게 폭행을 당하고 심지어 죽임을 당하게 되죠. 눈앞에서 억울하게 친구, 애인, 가족을 잃은 그들은 퇴역 장교 출신 흥수를 중심으로 시민군을 결성해 결말을 알 수 없는 열흘간의 사투를 시작하게 됩니다. 5.18을 되돌아보자는 취지로 기획한 이 영화의 제목은 당시 진압에 참여했던 육군 특수전 사령부 대원의 수기에서 나왔는데요. 5.18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의 비공식적인 작전명으로 김상경, 안성기 주연의 이 영화 제목은 무엇일까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입니다. 샵 9390으로 문자로 보내주시면 되겠고요. CBS 레인보우를 듣고 계시면 레인보우 게시판에 바로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딘 마틴의 노래 Return to Me 그리고 니니 로소의 트럼펫의 발라드 2328님 정한 신곡이었습니다. 오늘 커피앤퀴즈 타임 5.18을 되돌아보지 않은 취지로 기획한 영화의 제목은 당시 진압에 참여했던 육군 특수전 사령부대원의 수기에서 따왔다고 합니다. 5.18 광주 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의 비공식적인 작전명으로 김상경, 안성기 주연의 이 영화 제목 무엇일까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입니다. 샵 9390으로 문자로 보내주시면 되겠고요. 지금 CBS 레인보우를 듣고 계시면 레인보우 게시판에 바로 올리시면 되겠습니다. 노을 속에 흐르는 추억의 팝송 배미양의 저녁 스케치

안토니오 반데라스의 Beautiful Maria, Oh My Soul은 3857님 정하셨고요. 조지 마이클, 어스트라드 질바르투, 데사피나도는 글레이님이 정하신 곡입니다. 미국 조지아 창밖은 아직 어둡지만 음악 덕분에 마음은 따뜻한 새벽입니다. 미국 조지아에서 고다르크님이 문자 보내주셨네요. 오늘 커피앤퀴즈 타임. 이 영화는 5.18 광주 민주화 운동 당시 계엄군의 비공식적인 작전명으로 김상경, 안성기 씨가 주연했는데 이 영화의 제목은 화려한 휴가였습니다. 좀 전에 TV에서 방영하는 거 봤는데 가슴이 먹먹합니다. 0531님. 극장에서 봤었는데 절대 잊어서도 또 일어나면 안 되는 비극적인 일이었습니다. 7976님. 0209님, 8968님, 다이아몬데님까지 다섯 분입니다. 커피 쿠폰 지금 바로 휴대전화로 보내드립니다. 저녁이 되니까 한낮의 햇살이 산들바람으로 바뀌었습니다. 오늘 업무가 있어서 인천공항에 갔는데 조금은 한산한 듯 보이더라고요. 이란과 미국 전쟁이 빨리 끝났으면 합니다. 손정민님, 메리 맥그리거의 노래 정하셨나요? Torn Between Two Lovers.

빨강 무작정 붙잡지 말고 노랑 이리 갈까 저리 갈까 망설이지 말고 바라만 봐 초록 지금이 나의 선택 후회하지 말고 가자고 파랑 하늘 보면서 생각 끝에 결정해 후회 없는 삶 살려면

김경수 시인의 선택. 인생의 빨간불이 들어오면 멈춰서야 합니다.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선택의 시간이란 뜻이니까. 노란불이 들어왔을 때는 마음의 소리에 귀 기울여야 합니다. 차분하게 상황을 살피고 나아가야 할 타이밍이라는 거죠. 그러다가 초록불이 들어오면 뒤돌아보지도 말고 나아갑니다. 머뭇대는 사이 다시 빨간불 들어올지 모르니까. 때때로 확신이 서지 않을 땐 드넓은 파란 하늘을 봐요. 하늘을 보듯 멀리 내다보면 또 시원한 답을 찾을 수도 있을 테니까 말이죠.

0: 정수기, 공기청정기, 비데, 렌탈부터 관리까지 역시 렌탈은 현대큐밍이야.
1: 안녕하십니까. KGI 한국판촉물 제조협회장 황선수입니다. 새로운 판로가 필요한 중소기업이라면 판촉물 시장에 주목해 보십시오. 중소기업의 새로운 성장 기회와 판로 개척을 위해 협회가 함께하겠습니다. 성공적인 판촉물 시장에 진입, 지금 한국판촉물 제조협회를 찾아보세요.
2: AI도 생각지 못한 완전 새로운 치킨을 저 조정석이 소개합니다. 자담 후슐랭 치킨. 라면을 부셔 만든 바삭한 튀김옷과 촉촉한 닭다리 순살의 소울뿌란 만남. 치킨이 라면을 부셨다. 자담 부슐랭 치킨.
3: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4: 네.
3: 오, 안 터지는 맥스부탄이네요. 우와,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4: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3: 맥스 안 터져요.
5: 부탄가스 하면 맥스. 휴대용 렌즈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3: 맥스 안 터져요.
6: 관절염.

0: 제조원 우리바이오, 판매원 COK 컴퍼니, 건강기능식품 광고.
1: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2: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1: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회계 프로그램
2: 경리.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위제로
0: 소화 불량
1: 제로 제로 위제로 과식계도 제로 제로 위제로 체했을 때도 제로 제로 위제로 불편하거나 답답한 속엔 제로 제로 위제로
2: 소화 불량 체함 과식의 위제로
3: 일양약품.
4: 폐암환자나 그 유가족은 직업병 산재 보상 대상이라는 거 알고 계신가요? 과거 건설 현장이나 공장과 같은 환경에서 일했던 분이라면 가능합니다.

0: 일용직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해결해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보상 전문 노무법인 폐 1544-7575.
1: 네, LG전자 유지보수 자회사 하이엠솔루텍입니다.
2: 시스템 에어컨 고정 걱정 없이 세척할 수 있나요?
1: 특허받은 LG정품 세척 하이엠솔루텍입니다.
2: 환경까지 생각하는 세척제도 있나요?
1: 1등에게 물어보세요.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하이엠솔루텍 1544-8777.
3: 하수구는 왜 이렇게 자주 막히는 거야? 아랫집은 물 샌다고 올라오고 또 냄새는 왜 나는 거야?
4: 빗물 누수까지 가능한 현대환경에서 근본적인 해결을 해봐. 현대환경은 준설차와 내시경으로 건물의 모든 문제점을 해결해준대. 초장비가 없다고? 1544-4469 1544-4469 현대환경.
5: 올드팝은 뱀이양, 편안한 우리 가요는 김현주. 우리 금방 행복한 동행에서 만나요.
6: 스케치에서 준비한 선물입니다. 사랑을 나누는 겸 명품 수혜당의 화과자 세트, 마임 화장품의 라헬 데이앤 나이트 케어 수분 보습젤 세트, 주식회사 NC 3년근 도라지 배즙 선물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새벽 시간에 보스턴에서 듣고 있습니다 하고 타이거님이 보내주셨네요. 버티긴스의 노래 Just Another Day in, Another Day in Paradise 정하신 곡 끝곡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저는 내일 저녁 6시 다시 오겠습니다. 뱀이 양이었어요.

0: 202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수도권 대학교 취업률 1위 취업률 82% 경복대학교 성공을 준비하는 학생들의 선택 경복대학교
1: 비대 살 땐 당당하게 3년 애플 비대 전국 무료 설치는 애플 비대 온 가족 믿고 쓰는 애플 비대 3년 무상 AS부터 전국 무료 설치까지 비대는 역시 당당하게 3년 애플 비대 애플
2: 당신의 아파트는 어느 곳을 향하고 있나요? 휴먼빌은 생각합니다. 살수록 더 나은 삶이 당신 곁에 머물 수 있도록 그래서 휴먼빌은 오늘도 사람을 향한 집을 짓습니다.

0: 사람과 함께 사는 아파트 휴먼빌 일신건영
1: 뉴바옴이 떴습니다. 혈당 건강에
2: 뉴바옴,
1: 운동할 때도
2: 뉴바옴,
1: 장 건강에도
2: 뉴바옴. 혈당도 활력도 장 건강도 종합 건강기능식품 브랜드 뉴트리바이옴 뉴바옴. 검색창에 뉴바옴.
1: 뉴바옴
3: 쇼핑몰 오픈하셨어요? 그럼 당연히
4: 구스 팔로셀러스.
3: 쇼핑몰은 처음이라 어렵다고요? 그럼 당연히
4: 구스 팔로셀러스.
3: 셀러라면 당연히 셀러스 하세요. 주문 수집, 송장 전송, 출력까지 단돈 5,000원이니까
4: 구스 팔로셀러스.
5: 안녕하세요. 헬리코박터 마이크로바이옴 연구의 심기남입니다. 매년 6월 첫째 주 수요일은 위건강의 날입니다. 정확한 위 건강 정보를 확인하시고 건강한 삶을 지켜가십시오. 여러분의 위 건강, 헬리코박터 마이크로바이옴 연구회가 함께하겠습니다.
6: 1인 가구도 외롭지 않은 서울이 궁금하다면 이 사연을 한번 들어보세요. 얼마 전 1인 가구 지원센터에서 운영하는 요리 프로그램에 참여했는데요. 저와 같은 1인 가구 사람들과 반찬도 만들고 또 함께 나눠 먹으며 끈끈한 인연을 이어갈 수 있어 관계의 소중함과 일상의 즐거움을 느낄 수 있었답니다. 지금 싱글벙글 서울을 검색해서 1인 가구 지원센터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만나보세요. 이 캠페인은 외로움 없는 서울을 만들어가는 동행매력특별시 서울시와 함께합니다.
7: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8: 제가 들어드릴게요.
9: 여기 앉으세요.
7: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10: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유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11: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현주의 행복한 동행 DJ 김현주입니다. 여름은 오고 싶어 안달이고 봄은 떠나기 싫어서 발버둥 치는 것 같죠? 아니 느닷없이 그냥 훅 다가온 무더위입니다. 어디가 아픈지 뭐가 힘든지 말도 안 하고 연일 혼자 뜨겁게 앓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몸도 마음도 푹 익었던 하루가 아니었는지요. 자, 지금부터는 해열제 같은 음악으로 기분도 업시키고 기운도 챙기고 시작할까요?

0: 높은 음자리 바다에 누워. 보현님이 바다에 누워? 배영하는 거네요. 아니 저는 이 노래를 그렇게 수도 없이 들으면서 한 번도 그런 상상을 해본 적이 없거든요. 그냥 아 시원하다 뭐 그런 느낌으로 들었는데 상상력이 뛰어나십니다. 좋아요. 아유 아직 5월인데 김천 경주가 36도, 대구가 34.7도, 서울이 30도를 찍었습니다. 올여름 어떨까요? 해열제 같은 음악으로 뜨거웠던 한낮 온도를 이제 낮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와중에 아 우리 창수님은 진짜 더운 데서 일하세요. 제 밥줄 용접과 씨름 중입니다. 너무 더우셨겠다. 자 이렇게 누구보다 땀 많이 흘린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나보다 더 더운 사람 있으면 나와봐라. 나보다 더 뜨거운 곳에서 일하는 사람 있으면 나와봐라. 뭐 몸이 뜨겁든 마음이 뜨겁든 환영합니다. 아아로 여러분께 위로 드릴게요. 짧은 글은 50원, 긴 글이나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되는 문자 샵 9390이나 레인보우 게시판엔 무료로 글 남기실 수 있습니다. 음악도 함께 시원한 음악도 함께 신청하세요.
1: 숭실사이버대에서 숭실력자 나의 꿈을 숭실력 발휘 쏴

0: 여기는 숨쉴 사이버대.
1: 자, 따라해보세요.
2: 이카운트 ERP
3: 4만원
1: 회계관리.
2: 이카운트 ERP
4: 4만원
1: 재고관리.
2: 이카운트 ERP
1: 4만원 생산관리.
2: 사업 성공
4: 함께해요.
1: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2: 이카운트
1: 가입비 부가세 별도.
5: 시원하게 상쾌하게 인생 칫솔 왕타.
6: 타왕타왕타 시원해. 타왕타왕타 상쾌해.
5: 왕타 칫솔 한번 써보면 평생 쓰게 되는 가죽 칫솔.
6: 왕타 칫솔
5: 30여 개국에 수출하는 자랑스러운 왕타 칫솔.
1: 시원해.
7: 안녕하십니까. KGI 한국판촉물 제조협회장 황선수입니다. 새로운 판로가 필요한 중소기업이라면 판촉물 시장에 주목해 보십시오. 중소기업의 새로운 성장 기회와 판로 개척을 위해 협회가 함께하겠습니다. 성공적인 판촉물 시장에 진입, 지금 한국판촉물 제조협회를 찾아보세요.
8: 관절 연골이 걱정일 땐 관절.

0: 파리입니까?
1: 여기는 인천 송도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아파트 새로운 브랜드 호밍루츠. 호밍루츠가 인천 송도에서 1700세대 분양을 시작합니다.
0: 기대하세요. 호밍루츠. 인천이 대한민국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2: 현대

0: 정수기, 공기청정기, 비데, 렌탈부터 관리까지 큐큐큐큐큐밍. 역시 렌탈은 현대큐밍이야.
1: 샤브올데이 모델 김우빈입니다. 오늘 샤브 먹으러 올래요? 프리미엄 소고기와 샐러드바를 풀코스로 즐기는 호텔식 샤브 뷔페 샤브올데이로 초대합니다. 올데이 샤랑을 담아 샤브올데이.
2: 소리 질러!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자기 그 김치 알아? 김치 품평의 두 부문 대상 받은 김치. 허, 무슨 김치인데? 참매실 새벽반 김치, 2023년 배추김치, 2025년 무김치. 김치 품평의 최초 두 부문 대상. 대상답네.
2: 새벽밤 김치,
1: 새벽밤 제조, 새벽 판매.
3: 글레오?
4: 네, 현대자동차의 AI 글레오입니다.
3: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4: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오스 커넥트와 6분 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3: 또 한 번 새로워진 더뉴 그랜저.

땀 흘리는 그대들이여 아름답습니다. 윤수일 아름다워 또 장필순 어느새 두 곡의 음악 함께했습니다. 얼마나 많은 땀을 흘리셨어요. 오이하우스에서 일하는데요. 햇빛이 너무 강해서 수영한 것처럼 옷이 흠뻑 젖었어요. 하우스에서 얼마나 더우셨어요. 애 많이 쓰셨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09009번이세요. 또 레드 애플님은 우리 남편은요 뭐 심느라고 하루 종일 뜨거운 태양 아래서 일했죠. 남편이 남편한테 진짜 서비스를 잘해주셔야겠어요. 차가운 이 뭐라고 해야 되나 차갑게 왜 이렇게 수건을 적셔서 냉동실에 넣었다가 착 갖다 주면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그렇죠? 그래요. 예, 많이 쓰셨습니다. 남편한테 예, 김현주가 고생 많이 하셨대요. 아아 보내준대요. 그렇게 얘기하세요. 7473번으로 충남 금산에 있는 타이어 수출 현장입니다. 타이어를 제조할 때 타이어 몰드에 타이어 성형 제품을 섭씨 120도 이상 고열에 스팀을 해서 완제품 타이어를 만들고 있죠. 현장은 고열 작업 관계로 오늘도 많은 땀을 흘렸지만 우리 제품이 세계 유명 자동차 회사로 수출한다는 긍지와 자부심으로 열심히 일했습니다. 멋지세요. 오, 사진까지 보내주셨는데 이런 모습이군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열심히 일하셔서 저희는 또 안전하게 자동차를 타고 다니죠. 자, 세 분께 모바일 쿠폰 보내드립니다. 따조님 청해 주신 곡 이어집니다. 정유경 꿈.

오늘 낮에 양산도 없이 나갔다가 얼굴이 완전 자두가 됐어요. 아이고 너무 뜨거워서 그쵸? 7522 휴대전화로. 또 우리 화이트님은 우리 아들이요. 주방에서 일하거든요. 여름만 되면 걱정이에요. 얼마나 더울까. 그렇게 주방에서 일하시는 분들 땀띠 많이 나실 것 같아요. 오늘 저녁은 시원한 맥주에 치킨을 먹게 할까 싶어요. 시원한 음악 쿨 해변의 여인 청해 주셔서 함께 들었습니다. 또 박준하 너를 처음 만난 그때 그리고 5670번으로 유열 지금 그대로의 모습으로 청해 주셨고요. 정유경 꿈 이렇게 네 곡의 음악 이어들었습니다. 박종훈 님이 제가요 늦깎이 연애를 시작했어요. 오랫동안 보여왔던 분에게 고백을 했거든요. 제 마음을 받아주셨어요. 마흔이 넘어서 하는 연애 너무 뜨겁습니다. 왜 아니겠습니까? 꼭 성공해서 결혼까지 꼴이 나고 싶어요. 수시로 상황 좀 알려주시면 응원하겠습니다. 자, 네 분께 모바일 쿠폰 보내드리고요. 마리

최미랑님, 여수는 못 가봤지만 여수 밤바다 너무 좋아요. 저녁이라 시원하네요. 그러게 낮하고는 또 다르게 지금은 바람도 살랑살랑 아주 시원하죠. 걷기 참 좋죠. 버스커버스커입니다. 여수 밤바다.

0: 입학 지원에서 스마트한 강의까지 모바일로 언제 어디서나 서울사이버대학교.
1: 네, LG전자 유지보수 자회사 하이엠솔루텍입니다.
2: 시스템 에어컨 고정 걱정 없이 세척할 수 있나요?
1: 특허받은 LG정품 세척 하이엠솔루텍입니다.
2: 환경까지 생각하는 세척제도 있나요?
1: 1등에게 물어보세요.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하이엠솔루텍 1544-8777.

0: 행복이 함께하는 곳. 그 자리에 장인 가구.
1: 동결건조기는 설계부터 달라야 합니다. 동결건조기는 건조 효율을 극대화해야 합니다. 해외에서도 호평받고 있는 일신바이오의 동결건조기는 믿음입니다. 당신의 성공적인 비즈니스를 원하신다면 동결건조기는 동결건조기는 일신바이오.com.
2: 하수구는 왜 이렇게 자주 막히는 거야? 아랫집은 물 샌다고 올라오고 또 냄새는 왜 나는 거야?
3: 빗물 누수까지 가능한 현대안경에서 근본적인 해결을 해봐. 현대안경은 준설차와 내시경으로 건물의 모든 문제점을 해결해준대. 초장비가 없다고? 1544-4469 1544-4469 현대환경.
4: 평택 고덕에 매일매일 커지는 집이 있다.
5: 단지 앞 더 가까운 배움이, 중심을 누리는 즐거움이, 더 커진 고덕의 부러움이, 첫 우미린의 놀라움이.
4: 고덕을 크게 사는 기준, 평택 고덕 우미린 프레스티지. 5월 오픈 예정. 03166-0045 우미건설 컨소시엄.
6: 콜레스테롤이 걱정일 땐

0: 싫어.
1: 아이를 위한 엄마의 선택 셀로맥스 사이언스. 일반 식품 광고.
2: 글레오?
3: 네, 현대자동차의 AI 글레오입니다.
2: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3: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오스 커넥트와 6분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2: 또 한 번 새로워진 더 뉴 그랜저.
4: 오늘도 소화불량으로 고생하시는 분들께 다제스가 전합니다. 소화는 느낌이 아니다, 분해다. 그래서 다제스. 소화 성분도, 소화 위치도 3단 분해로 소화를 빠르게. 3단 분해 소화제 다제스 캡슐 한림제약.
5: 나르지오 새 모델 김용민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편한 신발 뭘까요? 2025 올해 브랜드 대상 기능성 신발 1위, 미국 메디케어가 선택한 독보적 기술력, 세상에서 가장 편한 신발 아시겠죠?
6: 역시 맞다, 나르지오 맞다.
7: 한국 소비자 브랜드 위원회 주최, 한국 소비자 포럼, 한국경제신문 주관.
8: CBS 음악 FM 김현주의 행복한 동행 함께하고 계십니다. 광고 전에 들으신 곡은 썰물에 밀려오는 파도 소리에 였고요. 또 버스커 버스커 여수 밤바다. 걷기 너무 좋죠. 와, 6169 휴대전화로 저녁 식사 후에 10km를 열나게 뛰고 왔더니 얼굴에 소금 알갱이가 소걱소걱하네요. 와, 어떤 상황인지 충분히 상상이 갑니다. 애쓰셨어요. 또 사춘기 중딩 아들과 기싸움 하느라 뜨겁다 못해 폭발 직전입니다. 그나마 행복한 동행으로 시키고 있어요. 이 아이의 사춘기 언제 끝날까요? 시간이 지나야죠. 폭발하시면 아니 되옵니다. 여름의 매미님, 두 분께 모바일 쿠폰 보내드리고요. 여행 스케치, 산다는 건 다 그런 게 아니겠니? 전해드릴게요. 2부도 계속 함께 걸어요.

0: 비타민 그 이상의 가치 비타민하면
1: 비욘드 비타 실사 출력 가능한 에드피아몰 판촉물 주문 간편한 에드피아몰 아크릴 제작도 쉽고 빠르게 광고의 유토피아 에드피아몰 쉽고 빠른 홍보가 현실이 되는 곳 광고 만족 에드피아몰
2: 어? 필립스가 멀티탭도 만드네?
3: 차원이 다른 멀티탭 안전한 필립스 멀티탭
2: 디자인도 예쁜데?
3: 과부하 걱정 없는 멀티탭 화재에도 안전한 멀티탭
0: 필립스라 다르다 믿을 수 있는 전기 브랜드 필립스 멀티탭
3: 필립스 멀티탭
4: 하루가 다르게 자라는 감귤 새순 숨어있는 진딧물 꽉 채벌레

0: 누가 잡을 수 있을까요?
1: 정답은 엘레스탈. 깍지벌레 탈탈. 진딧물도 탈탈. 빠르고 오래가는 엘레스탈.
0: 봄순 나오면 탈탈 엘레스탈. 신젠타 코리아.
2: 비대 살 땐 당당.

0: 비데
1: 애플
2: 3년 무상 AS부터 전국 무료 설치까지 비데는 역시
0: 당당하게 3년 애플 비데 애플
3: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이로구나
4: 매출이 쭉쭉 성과가 쭉쭉
5: 한총물을 고려하라 고려기프트
6: 한총물
5: 고려기프트
6: 답례품
5: 고려기프트
6: 기념품
5: 한총물을 고려하라
4: 굿즈도 역시 고려기프트

0: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1: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0: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이렇게 꽃이 피어나듯 기분도 피고 살림도 피고 주름도 펴진 하루였다면요, 바람이 불듯 휘파람도 불고 사랑도 쫙 퍼지는 저녁이면 좋겠어요. 수고한 모두가 기다리는 행복한 시간, 저녁 8시엔 김현주의 행복한 동행입니다. 오늘도 함께 걸어요 우리.

0: 미소 속에 비친 그대의 신승훈의 노래를 달디단 범냥이님이 청해 주셨어요. 오늘도 보은 벚꽃길을 러닝 중입니다. 일주일에 세 번 정도 그렇게 러닝을 하시는군요. 편안하고 미소 지으며 오늘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모바일 쿠폰 보내드릴게요. 제일 사랑하는 언니가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에 살고 있어요. 제가 행복한 동행 이 방송을 추천했죠. 이 방송을 아침 산책하면서 듣는데요. 노스캐롤라이나면 지금 아침 8시 이제 6분 지나고 있을 거예요. 언니는 미국에서 저는 한국에서 같은 라디오 방송을 들으니 너무 행복합니다 하고 넓은 마당님. 와, 언니 지금 듣고 계시죠? 근데 제 언니도 노스캐롤라이나 살고 계신데. 와, 어쩌면 두 분이 아는 분일지도 모르겠네요. 그렇죠? 우리 언니를 위해서 언니께는 보내드릴 수 없어도 넓은 마당님께 모바일 쿠폰 보내드릴게요. 우리 집 막내 준석이가 오늘 성년 된 날이에요. 기숙사에 있어서 볼 수도 없고 안아줄 수도 없지만 우리 준석이 사랑합니다 하고 오늘도 님이 글 주셨어요. 맞아요. 오늘이 또 성년식을 거행한 그런 그야말로 이제 막 성인이 된 분들이 많이 계시죠. 2부에서는 성인된 분 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아들, 내 딸, 또 내가 성인식했다. 내가 성인이다 하는 분들 주저하지 마시고 샵 9390 50번의 요금이 부과되고 긴 글은 100원 또 레인보우 게시판은 무료로 글 남기실 수 있으니까 한 번 더 행복한 동행에 성인 신고하시고 성인식 신고하시고 음료 쿠폰 받으시기 바랍니다.
1: 당신의 아파트는 어느 곳을 향하고 있나요? 휴먼빌은 생각합니다. 살수록 더 나은 삶이 당신 곁에 머물 수 있도록. 그래서 휴먼빌은 오늘도 사람을 향한 집을 짓습니다. 사람과 함께 사는 아파트 휴먼빌. 일신건영.
2: 답답한 일상? 시원하게 터뜨리자! 제38회 고향 행주문화제! 치열한 박터트리기 대회부터 환호성이 터지는 불꽃 드론쇼까지! 박터지게 즐

0: 5월 23일부터 5월 31일까지 우산시 고인돌공원에서 오해피 장밋빛 축제가 열립니다. 아름다운 조명으로 밤까지 빛나는 꽃내음 가득한 축제 속에서 소중한 사람들과 특별한 추억을 남겨보세요.
1: 여기가 뉴욕입니까?
2: 이곳이 파리입니까?
1: 여기는 인천 송도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아파트 새로운 브랜드 호밍루츠. 호밍루츠가 인천 송도에서 1700세대 분양을 시작합니다.
3: 기대하세요. 호밍루츠. 인천이 대한민국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0: 지친 나를 안아브라스.
1: 지친 나를 안아주는 브람스 안마의자.
2: 높아지는 AI 반도체 비자. 완성된 고덕 1단계 인프라와 학교 공원. 기대되는 행정타운까지. 앞선 차이를 노리는 압도적 고덕 라이프. 고덕 국제신도시 수자인 풍경채 1, 2단지. 견본주택 개관정. 문의 1544-8802. BS 안양 제1건설.

0: 정수기, 공기청정기, 비데, 렌탈부터 관리까지 큐큐큐큐큐밍. 역시 렌탈은 현대큐밍이야.
1: 어? 김현아씨 어디로 모실까요?
2: 든든한 네일로요.
1: 네?
2: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1: 제대로 가시네.
2: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3: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4: Good Music Station. CBS FM.

1913 휴대전화로 해오라기 숨바꼭질 청해 주셨습니다. 쿠폰 보내드릴게요. 꿈 아닙니다. 또 0336 휴대전화로 드디어 찌는 듯한 여름이 시작된 것 같아요. 맞습니다. 힘들지만 또 견뎌내야죠. 우리님께도 징검다리 여름 신청곡 전해드렸고 모바일 쿠폰 함께 보내드립니다. 세상을 걷다님이 성년의 날 딸아이를 처음 안아보던 그날이 떠오르네요. 작은 운동화끈 묶어주던 아이가 어느새 향수를 고르고 미래를 고민하는 어른이 됐어요. 아직은 걱정도 많겠지만 세상 속에서 자기만의 속도로 반짝였으면 좋겠습니다. 전국의 성년이 된 모든 아이들, 그리고 조용히 뭉클한 가슴을 쓸어내리고 있는 우리 부모님들 축하합니다 하면서 대표로 글을 주셨네요. 아이 참 멋진 부모님 아래 있는 우리 성년이 된 따님이라 아름답게 잘 성장할 거라 믿습니다. 우리님께도 모바일 쿠폰 보내드리고요. 3885 휴대전화로 청해 주신 곡입니다. 인순이 거위의 꿈.

주말에 30년 지기 대학 친구들과 만나요. 반짝이님 얼마나 기대되세요. 남이 영원한 친구.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남궁옥분 꿈을 먹는 젊은이 또 정인의 오르막길 두 곡의 음악이 붙여졌는데 제가 우리 김정은 프로듀서한테 병 주고 약 주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꿈을 먹는 젊은이 진짜 우리 이제 성년의 날을 맞이한 성년식을 한 우리 젊은이들 얼마나 꿈이 많겠어요. 그 음악과 함께 오르막길 정인의 노래를 들어보면은 가사가 이제부터 웃음기 사라질 거야. 이제 성인으로 살아간다는 게 진짜 맨날 웃을 일만 있겠습니까? 가파른 이 길을 좀 봐. 그래 오르기 전에 미소를 기억해도 오랫동안 못볼지 몰라. 부모의 그늘에서 살 땐 몰랐죠. 우리가 얼마나 완만했던 삶을 살았는지. 그렇죠? 정인 오르막길 남궁옥분 꿈을 먹는 젊은이 두 곡의 음악 들으면서 혼자서 막 상상을 했습니다. 또 인순이 거위의 꿈 이렇게 네 곡의 음악 이어들으셨어요. 그런데 너무 반가운 사연을 하나 봤어요. 레이니 님이 안녕하세요. 불가리아 벨리코 타르노보라는 저도 잘 몰랐었던 도시를 여행 중입니다. 행복동을 떠난 지 꽤 오래됐는데 애청자로서는 글을 처음 올리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도 거위의 꿈 또 현주님의 목소리를 듣는 게 상당히 다른 느낌이에요. 불가리아에서도 역시 함께 걷기에는 김현주의 행복한 동행입니다. 여러분 누구지 상상해 가세요. 행복한 동행을 떠난 지 꽤 오래된

북한 동행의 가족. 바로 지웅 PD님이시죠. 지금 불가리아에 가 계시네요. 그 와중에 방송을 들으면서 함께 또 여행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행복한 동행 가족 여러분께 안부도 전한다고 이렇게 글을 주셨네요. 우리 모두 함께 들어요. 4035 휴대전화로 청해 주신 곡 준비할게요. 우리 지피디님 건강 잘 챙기시고 무사히 잘 돌아오세요. 유해준입니다. 나에게 그대만이.

아무것도 걱정하지 말고 나는 괜찮아. 그래도 사는 동안 함께 나는 추억이 있잖아.

0: 부장님 정해 주신 녹색지대 준비 없는 이별. 그냥 임 부장이 아니고 남산 임 부장님이시네요. 닉네임이. 또 노사연 사랑 그리고 유해준 나에게 그대만이 세 곡의 음악 함께 하셨습니다. 성년의 날 하니까 우리 큰딸 성년 되던 날 못 챙겨줘서 참 마음이 아파요. 그때는 왜 그랬을까. 어느새 30대 중반이 됐네요. 또 시훈 시준 마음님은 작년에 체리 입시 준비하던 큰아들 기다리며 듣고 있는데요. 1년이 너무 빨라요. 그 아이가 지금은 대학에 입학하고 오늘 공식적으로 성인이 됐네요. 자, 두 분께 모바일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그 외에도 저희가 준비한 선물은 30년 전통을 이어받은 약과 전문 이음제과에서 명품 약과 6종 세트, 소중한 옷을 새것처럼 프랑스 명품 르세라이 마르세유에서 세탁세제, 마이마장품에서 라헬 데이앤나이트 케어 수분 보습젤 세트, 하얀 풍선처럼 밝은 피부 발롱블랑에서 선쿠션 멀티밤 세트, 스페인 청정 자연에서 키운 팜 팩토리에서 카놀리바 파미고 올리브오일 세트, 의료기기 전문기업 바이메드에서 나디 해피바디 조교기입니다.
1: 아미란 가족력으로부터 불안한 시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 준비는 지금부터. NK세포보관,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2: 콜레스테롤이 걱정일 때

0: 콜레스타.
1: 제조원 우리바이오, 판매원 COK 컴퍼니, 건강기능식품 광고.
2: 절세의 왕 절정.
3: 백성들은 들으라. 절세계좌 ISA를 아무 증권사에서나 만들라.
4: 아니 되옵니다. 절세 계산기 등 편리한 기능이 많은 증권사로 콕 찍어주심이 가한 줄 아뢰옵니다.
3: 그 말이 옳구나. ISA는 삼성증권에서 만들라.
2: ISA는 삼성증권이다. 투자 전 상품 설명 서 및 약관 발떡, 원금 손실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귀속.
5: 우리 회사에 꼭 맞는 솔루션 뭐 없을까?
6: 아이캐스트에서 찾아보세요.
7: 1인 사장님이라면
6: 얼마,
7: 경리 회계는
6: 얼마, 경리
7: 재고, 유통, 생산, 건

0: 연간 임당 200만원 장학금을 받는 세종사이버대학교.
1: 다녀오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패키지 여행이 얼마나 좋은지. 좋은 것은 더 좋아져야 하기에 참 좋은 여행이 패키지 여행을 나르고 합니다. 머무르고 싶은 곳에 길게 머물며 여행을 여유롭게, 나르고를 만나보세요. 참 좋은
2: 여행. 하수구는 왜 이렇게 자주 막히는 거야? 아랫집은 물 샌다고 올라오고 또 냄새는 왜 나는 거야?
3: 빗물 누수까지 가능한 현대환경에서 근본적인 해결을 해봐. 현대환경은 준설차와 내시경으로 건물의 모든 문제점을 해결해준대. 초장비가 없다고? 1544-4469 1544-4469 현대환경.

0: 소개 하면
1: 잘 돌아갑니다.
0: 잘 돌아갑니다.
2: 잘 돌아갑니다.
3: 시스템이 일을 하면 회사가 잘 돌아갑니다. 영림원 ERP가 시스템 경영을 만듭니다. 사업이 잘 되는 시스템 경영 ERP 영림원 ERP.
4: 폐암 환자나 그 유가족은 직업병 산재 보상 대상이라는 거 알고 계신가요? 과거 건설 현장이나 공장과 같은 환경에서 일했던 분이라면 가능합니다. 일용직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해결해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 보상 전문 노무법인 폐 1544-7575.
5: 행복하게 걷고 계신가요? 잠시 후 조금 더 깊어진 밤 10시 허윤희의 꿈과 음악 사이에가 이어집니다.
6: 방송을 듣다 보면 지나간 옛일들이 많이 떠올라요. 우삼 이어폰으로 그녀가 좋아했던 곡 동물원 시청 앞 지하철역에서 청해 주셨네요. 이 노래 들으면서 물러갈게요. 지금까지 프로듀서 김정훈, 구상의 김문숙, 전 김현주였고요. 내일도 함께 걸어요, 우리.

0: 202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수도권 대학교 취업률 1위 취업률 82% 경복대학교 성공을 준비하는 학생들의 선택 경복대학교
1: 비대 살 땐
2: 당당하게 3년 애플 비대 전국 무료 설치는 애플 비대 온 가족 믿고 쓰는 애플 비대
1: 3년 무상 AS부터 전국 무료 설치까지 비대는 역시
2: 당당하게 3년 애플 비대 애플
3: 우리 삶 속에 가장 친숙한 단어 아파트 사람들은 그 아파트를 우리 집이라 부릅니다 우리 삶에 가장 가까운 아파트에서 우리 집이라 부르기 딱 좋은 집까지 휴먼빌이 만듭니다 사람과 함께 사는 아파트 휴먼빌 일신건영
4: 뉴바옴이 떴습니다 혈당 건강에
5: 뉴바옴
4: 운동할 때도
5: 뉴바옴
4: 장 건강에도
5: 뉴바옴 혈당도 활력도 장 건강도 종합건강기능식품 브랜드 뉴트리바이옴 뉴바옴 검색창에 뉴바옴
4: 뉴바옴
6: 쇼핑몰 오픈하셨어요? 그럼 당연히
7: 구스 팔로셀러스
6: 쇼핑몰은 처음이라 어렵다고요? 그럼 당연히
7: 구스 팔로셀러스
6: 셀러라면 당연히 셀러스 하세요 주문 수집, 송장 전송, 출력까지 단돈 5,000원이니까
7: 구스 팔로셀러스
8: 안녕하세요. 헬리코박터 마이크로바이옴 연구의 심기남입니다. 매년 6월

0: 12월 첫째 주 수요일은 위건강의 날입니다. 정확한 위건강 정보를 확인하시고 건강한 삶을 지켜가십시오. 여러분의 위건강, 헬리코박터 마이크로바이옴 연구회가 함께하겠습니다.
1: 1인 가구도 외롭지 않은 서울이 궁금하다면 이 사연을 한번 들어보세요. 얼마 전 1인 가구 지원센터에서 운영하는 요리 프로그램에 참여했는데요. 저와 같은 1인 가구 사람들과 반찬도 만들고 또 함께 나눠 먹으며 끈끈한 인연을 이어갈 수 있어 관계의 소중함과 일상의 즐거움을 느낄 수 있었답니다. 지금 싱글벙글 서울을 검색해서 1인 가구 지원센터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만나보세요. 이 캠페인은 외로움 없는 서울을 만들어가는 동행매력특별시 서울시와 함께합니다.
2: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일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3: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10시를 알려드립니다.

연필 한 자루로 선을 그으면 얼마나 길게 그을 수 있을까요? 누군가 실제로 해봤더니 대략 56km 정도를 그을 수 있답니다. 단어로는 약 4만 5천 단어 정도를 쓸 수가 있다는데 이 작은 필기도구 하나가 품고 있는 가능성이 새삼 참 무궁무진하다 싶죠. 작은 연필 한 자루처럼 우리도 오늘 얼마나 긴 하루의 선을 그려나갔을까요? 곱고 바르게만 그어지면 좋았을 것 같은데 삐뚤빼뚤 울퉁불퉁 흔들리기도 했을 겁니다. 그래도 중요한 건 얼마나 반듯하게 그어졌느냐 보다 멈추지 않고 결국 자기만의 문장을 써내려갔다는 사실이겠죠. 이제 오늘의 마지막 한 줄을 서서히 정리해보려고 합니다. 어서 오세요. 여기는 허윤희의 꿈과

0: 5월 18일 월요일 밤 꿈과 음악 사이의 첫 곡이었습니다. 권진원의 살다 보면 전해드렸어요. 안녕하세요. 허윤입니다. 오늘 오프닝에서 연필을 한 자루가 할 수 있는 일에 대한 이야기를 해봤어요. 가만 생각해보면 뭐 이런 연필이나 필기도구가 하는 일들이 참 많죠. 내가 하는 일을 어딘가에 알리는 것도, 마음속의 이야기를 풀어내는 것도, 위로와 응원의 마음을 건네는 것도 어쩌면 이 작은 연필심 끝에서 시작되는 일들이죠. 지금 이 시간도 여러분의 하루 위에 조용한 한 줄처럼 머물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잘 오셨어요? 나누고 싶은 이야기, 듣고 싶은 음악들 이쪽으로 보내주세요. 휴대전화 문자는 샵 9390번입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서비스고요. 방송 들으시면서 참여하실 수 있는 레인보우 앱 열려 있습니다.
1: 숭실 사이버대에서
2: 숭실 역전
1: 나의 꿈을 숭실 역발이 쏴
2: 숭실

0: 여기는 숭실 사이버대.
1: 자, 따라해보세요.
2: 이카운트 ERP
3: 4만원
1: 회계관리.
2: 이카운트 ERP
4: 4만원
1: 재고관리.
2: 이카운트 ERP
1: 4만원 생산관리.
2: 사업성공
4: 함께해요.
1: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2: 이카운트
1: 가입비 부가세 별도.
5: 올바른 품질하면
4: 올품,
5: 올품하면
4: 올바른 품질.
5: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4: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5: 올품 자연이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4: 올바른 품질.

0: 싱크볼 교체는 아티잔. 프리미엄 사각 싱크볼 아티잔 CJ 온스타일과 함께합니다.
1: 안녕하십니까, KGI 한국 판촉물 제조협회장 황선수입니다. 새로운 판로가 필요한 중소기업이라면 판촉물 시장에 주목해 보십시오. 중소기업의 새로운 성장 기회와 판로 개척을 위해 협회가 함께하겠습니다. 성공적인 판촉물 시장

0: 들어.
1: 그 제품은 의료기기입니다. 의료기기 광고시 미필 다림 티센.
2: 말도 안 돼. 건물 리모델링으로 이렇게 새로워졌다고? 도대체 어떻게?
3: 리메이드 서울. 감각적인 디자인, 리모델링, 설계 시공 원스톱. 유명인도 선택한 리메이드 서울.
4: 건물 리모델링부터 중소형 신축까지.

0: 정수기, 공기청정기, 비데, 렌탈부터 관리까지 큐큐큐큐큐밍. 역시 렌탈은 현대큐밍이야.
1: 글레오?
2: 네, 현대자동차의 AI 글레오입니다.
1: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2: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오스 커넥트와 6분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1: 또 한 번 새로워진 더 뉴 그랜저.
3: 암이란 가족력으로부터, 불안한 시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 준비는 지금부터. NK세포보건,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7605번으로 정해주셨던 푸른 하늘의 푸른 하늘, 그리고 조금 전에 들으신 노래 서영은 연극이 끝난 후였습니다. 꿈과 음악 사이에 일부 함께하고 계세요. 10시 19분 향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꿈음에 보낸 문자는 연필 한자루 분량쯤 됐을까요? 아직 안 됐을까요? 오늘 조금 속상한 일이 있었는데요. 꿈음 들으며 사각사각 풀어볼게요. 0005번으로 보내주셨어요. 그 정도 되지 않았을까요? 연필 한 자루 분량. 늘 기분 좋은 사연, 이렇게 웃게 만드는 사연을 많이 보내주신 거 제가 다 기억하고 있죠. 네, 속상한 일이 있으셨구나. 이렇게 담고만 있으면 하루 종일 머리에서 재생하게 되잖아요. 왜 그런 일이 생겼지? 왜 그랬을까? 나는 왜 그랬고 그 사람은 왜 그랬고 왜 그런 일이 생겼을까? 막 의미 없이 반복되는 생각을 끊는 데는 뭐 글로 풀든 말로 풀든 털어내는 게 최고더라고요. 언제든 놀러오세요. 오늘 애쓰셨습니다. 축복 동행님은 저는 연필로 책에 줄 그으며 읽을 때 가장 행복합니다. 보내주셨고요. 지금도 혹시 책을

읽고 계신지 모르겠네요. 6276번으로는 필통 정리하다가 몽당 연필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시험 공부하던 딸이 끝까지 붙잡고 쓰던 연필인데 짧아진 만큼 시간도 많이 흘렀더라고요. 작은 연필 한 자루에 가족의 하루와 계절이 담겨 있는 것 같아 괜히 마음이 뭉클한 밤이라고 네, 보내주셨고요. 오늘도 퇴근하고 힘들어하는 채소에 물을 주고 비가 오기만 기다립니다. 채소에겐 단비가 저의 피로는 꾸몸이 풀어주지요. 6611님. 네, 저의 피로도 풀어주고 계시네요. 이번 주에 비 소식이 있기는 하더라고요. 조금만 기다리시면 되겠어요. 일기예보의 노래 인형의 꿈 보내드립니다.

96년도였던가 여자친구가 이 일기예보에 테이프를 주면서 헤어지자고 말하던 기억이 납니다. 인형의 꿈이 타이틀곡이었죠. 그 친구가 잘 사는지 갑자기 궁금해진다고 1469번으로 보내주셨어요. 아니 이별하면서 그 선물을 준 이유는 뭐였을까요? 뭐 우리는 헤어지지만 이 노래를 들을 때마다 나는 항상 기억해 달라는 그런 의미였을까요? 어쨌든 아직까지 기억을 하고 계시네요. 일기예보의 인형의 꿈 그리고 서지원의 노래 이어드렸어요. 네, 눈물 모아.

학생일 땐 가격표를 자세히 보지 않고 집어들던 것들을 이제는 꼼꼼히 살펴보는 것. 컵라면 하나를 사더라도 삼각김밥이 덤으로 붙어있는지 보게 되고, 그냥 예쁘고 좋아 보이는 것보다는 휴지나 세제처럼 생필품이 떨어졌을 때 지갑을 여는 것. 친구들과 늦게까지 노는 것보다 다음날 덜 피곤한 게 더 중요해지고, 어느 날부턴가 보호자의 서명 없이 내 이름으로 결정해야 하는 순간들이 많아지면서 챙김을 받는 것보다 챙기는 일이 더 잦아지는 것. 어쩌면 어른이 된다는 건 이렇게 갑자기 대단한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생활의 감각들을 하나둘 익혀가는 과정인지도 모르겠다. 밤의 끝자락에서. 그래서 누군가는 어른이 된다는 것에 대해 낭만보다 생활을 먼저 배워가는 일이라 말하기도 하지만, 그래도 자기 몫의 하루를 묵묵히 살아낸 지금 좋아하는 음악을 들으며 늦은 밤의 여유를 느껴본다. 별일 없는 하루였음에 안도하고 감사하며, 이런 소박한 감상들을 끝내 잃지 않고 살아가는 것. 그게 우리가 바라는 어른의 모습이라고 생각하면서.

긴 하루의 끝, 마음을 채우는 이야기 한 조각 나눕니다. 밤의 끝자락에서 함께 하셨어요. 이어서 들으신 노래 손디아였습니다. 어른.

99년 대학교 1학년 시절이 생각납니다. 한창 핑클의 영원한 사랑이 열풍적인 인기였던 열풍적인 그때가 그립네요. 보내주셨어요. 오랜만이에요. 오늘 당직 근무 중인데 신나는 곡 부탁드립니다. 4163번으로 보내셨고요. 병원에서 나이트 근무 중인데 음악으로 피곤함을 잊어버렸습니다. 잘 들어요. 조이님. 네, 많은 분들 보내주셨어요. 새 곡이었습니다. 동방신기, 허그, 핑클의 영원한 사랑. 조금 전에 들으신 노래 소녀시대였어요. Kissing You.

0: 연간 인당 200만원 장학금을 받는 세종사이버대학교.
1: 동결건조기는 설계부터 달라야 합니다. 동결건조기는 건조 효율을 극대화해야 합니다. 해외에서도 호평받고 있는 일신바이오의 동결건조기는 믿음입니다. 당신의 성공적인 비즈니스를 원하신다면 동결건조기는, 동결건조기는 일신바이오.com.
2: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3: 네.
2: 오, 안 터지는 맥스부탄이네요. 우와,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3: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2: 맥스 안 터져요.
4: 부탄가스 하면 맥스. 휴대용 렌즈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2: 맥스 안 터져요.
5: 하수구는 왜 이렇게 자주 막히는 거야? 아랫집은 물 샌다고 올라오고 또 냄새는 왜 나는 거야?
0: 빗물 누수까지 가능한 현대환경에서 근본적인 해결을 해봐. 현대환경은 준설차와 내시경으로 건물의 모든 문제점을 해결해준대. 초장비가 없다고? 1544-4469 1544-4469 현대환경.
6: 네, LG전자 유지보수 자회사 하이엠 솔루텍입니다.
7: 시스템 에어컨 고정 걱정 없이 세척할 수 있나요?
6: 특허받은 LG정품 세척 하이엠 솔루텍입니다.
7: 환경까지 생각하는 세척제도 있나요?
6: 1등에게 물어보세요.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1544-8777
8: 서울사이.

0: 입학 지원에서 스마트한 강의까지 모바일로 언제 어디서나 서울사이버대학교.
1: 두꺼봐 두꺼봐 한 집 줄게 세 집 더.
2: 원앙아 원앙아, 헌 싱크볼을 새 싱크볼로 바꿔다오.
3: 오래된 주방을 새 것처럼 바꿔주는 원앙 싱크볼. 포스코 스테인리스로 만듭니다. 싱크볼 바꿀 땐 원앙 싱크볼.
4: 전일품 프리미엄 싱크 한스.
5: 꿈과 음악 사이의 일부 끝곡 2308번으로 청해 주셨어요. 이무진의 노래입니다. 청춘 만화 전해드리고요. 저는 잠시 후 2부에 다시 올게요.

0: 3년 무상 AS부터 전국 무료 설치까지 비대는 역시
1: 당당하게 3년 애플 비대 애플
2: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이로구나
3: 매출이 쭉쭉 성과가 쭉쭉

0: 예금 적금에 대출까지도 저축은행에 기대세요.
1: 기대만큼 기댄 만큼 행복이 온다. 저축은행.
0: 장이관의 지금 자연은
2: 숲속에 숨어 사는 가수 울새의 노래입니다. 작은 몸집이지만 수천 킬로미터를 이동하는 힘을 지닌 철새입니다. 5월의 숲, 울새는 모습을 좀처럼 보이지 않지만 맑고 길게 이어지는 노래로 자신의 존재를 분명하게 드러내지요. 울새는 수프 하층부에서 살아가고 그래서 몸빛도 갈색이나 올리브색을 띱니다. 숲 바닥을 오가며 짧게 꼬리를 올렸다 내리는 동작을 반복하는데요. 이는 가까이 있는 동료에게 자신의 위치를 알리거나 포식자에게

0: 이미 경계하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보이지 않아도 소리로 존재를 드러내는 새, 울새입니다.
1: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2: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의 광고를 전해보세요.
1: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임기훈의 당신과 만난 이날이었습니다. 꿈과 음악 사이에 이 부분을 열어봤네요. 아, 1405번으로 청해주신 노래였습니다. 독일 여행 다녀온 동생이 사온 곰젤리 먹으며 듣고 있습니다. 민트님. 아 맞아요. 그게 독일제죠. 그 젤리가. 맛있게 드시고 계신가요? 6696번으로는 신혼 시절 남편이 생일 선물로 사준 귀걸이 한 짝이 빠져서 귀가 휑한 거예요. 어디서 흘렸지? 너무 속상했어요. 말도 못하고 있는데 딸이 안마의자 커버에서 찾아냈습니다. 금값이 오른 것도 오른 거지만 추억을 잃어버린 것 같아 속상했는데 온갖 우울

0: 을다 극복했습니다. 역시 내딸 서영이가 최고다 싶습니다. 아이고. 칭찬 많이 받았겠네요, 따님이. 그쵸. 집안에 있으면 어딘가에서는, 집안에서 잃어버렸으면 결국은 찾긴 할 텐데, 운이 나쁘면 뭐, 이사할 때나 찾게 된다거나, 한참 지나서 발견된다거나 하기도 하잖아요. 아, 금방 찾으셨다니. 다행입니다. 네, 2부에도 여러분의 사연과 신청곡 계속 기다릴게요. 휴대전화 문자는 샵 9390번입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서비스고요. 방송 들으시면서 참여하실 수 있는 레인보우 앱 열려 있습니다.
1: 우리 삶 속에 가장 친숙한 단어, 아파트. 사람들은 그 아파트를 우리 집이라 부릅니다. 우리 삶에 가장 가까운 아파트에서 우리 집이라 부르기 딱 좋은 집까지 휴먼빌이 만듭니다. 사람과 함께 사는 아파트 휴먼빌 일신건영.
2: 답답한 일상 시원하게 터트리자. 제38회 고향 행주문화제. 치열한 박터트리기 대회부터 환호성이 터지는 불꽃 드론쇼까지 박 터지게 즐기자. 고향 행주문화제 6월 13일부터 14일까지 행주산성 1원에서.

0: 5월 23일부터 5월 31일까지 우산시 고인돌공원에서 오해피 장밋빛 축제가 열립니다. 아름다운 조명으로 밤까지 빛나는 꽃내음 가득한 축제 속에서 소중한 사람들과 특별한 추억을 남겨보세요.
1: 다녀오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패키지 여행이 얼마나 좋은지. 좋은 것은 더 좋아져야 하기에 참 좋은 여행이 패키지 여행을 나르고 합니다. 머무르고 싶은 곳에 길게 머물며 여행을 여유롭게 나르고를 만나보세요. 참 좋은
2: 여행. 절세의 왕 절정.
3: 백성들은 들으라. 절세계좌 ISA를 아무 증권사에서나 만들라.
4: 아니 되옵니다. 절세 계산기 등 편리한 기능이 많은 증권사로 콕 찍어주심이 가한 줄 아뢰옵니다.
3: 그 말이 옳구나. ISA는 삼성증권에서 만들라.
5: ISA는 삼성증권이다.
6: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발떡, 원금 손실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귀속.
7: 현대

0: 정수기, 공기청정기, 비데, 렌탈부터 관리까지 큐큐큐큐큐밍. 역시 렌탈은 현대큐밍이야.
1: 아미란 가족력으로부터, 불안한 시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 준비는 지금부터. NK세포보건,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2: Good Music Station. CBS FM

신해철의 슬픈 표정 하지 말아요. 그리고 박상태의 나와 같다면, 송재호 늦지 않았음을 세 곡 전해드렸습니다. 꿈과 음악 사이에 2부 함께하고 계세요. 11시 22분 지나고 있습니다. 3852번으로 보내주셨어요. 어제 묵은 짐 정리를 하다가 신혼여행 떠나기 전 아빠가 줬던 편지를 발견했습니다. 사업을 하신 아빠는 모든 일에 크게 동요하시는 일이 없었고 감정도 드러나게 표현을 하지 않는 분이었어요. 그런 아빠가 편지라니 굉장히 의아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 편지 속에는 아빠 자식으로 태어나줘서 고맙다. 네가 태어난 것만으로 너에게 효도는 다 받았으니 결혼해서까지 부모에게 효도할 생각은 마라. 새롭게 시작하는 너의 삶에 충실히 살며 그 안에서 행복을 찾기를 바란다. 아빠는 너의 삶을 응원하고 매일매일 기도한다. 뭐 이런 내용이었는데요. 이 편지를 비행기에서 읽고 많이 울었던 기억이 있어요. 따뜻했던 이 편지가 살면서 위로가 많이 되었어요. 이런 부모님 밑에서 자라서 클 수 있었던 것에 감사해요. 저도 이런 부모가 돼야겠다. 다시 한번 다짐하는 밤. 아, 저도 뭉클한데요. 우리 구멍님이 이 편지를 꺼내보실 때마다 얼마나 울컥하실지가 느껴지네요. 이렇게 얘기해도 충분히 효도하고 잘할 딸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신 것 같아요. 결혼해서까지 효도할 생각은 말아라. 부담 갖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하신 것 같아요. 잘 살으라고. 네. 그리고 진검다리님. 환갑이 코앞인데요. 생전 처음 해보는 일을 하게 되어 걱정 반 설렘 반의 마음을 갖고 목요일 첫 출근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잘할 수 있다는 최면을 걸었지만 혹시나 하는 마음에 누구에게도 말을 못했어요. 체력은 약하지만 의지로 깡으로 밀어붙이겠습니다. 저 잘해낼 수 있을 거라고 응원 부탁드려요. 아, 그럼요. 잘하실 수 있습니다. 환갑이 코앞이라고 하셨는데 글쎄 요즘 저는 그렇더라고요. 환갑이면 예전으로 치면 한 40살? 40대 느낌? 그런 느낌이더라고요. 무엇이든 하실 수 있습니다. 어떤 일이든 잘 해내실 수 있어요. 응원 드리겠습니다. 좀 적응되시고 어떤 일을 하게 되셨는지도 알려주세요. 신청곡 한 곡 더 보내드릴게요. 2318번으로 인천공항 제2 여객터미널에서

교대 근무 중인 40대 아재입니다. 오늘 야간 근무 중인데 한 곡 신청해도 될까요? 항상 잘 듣고 있습니다. 네, 늦게까지 애쓰시네요. 듣고 계신가요? 뜨거운 감자.

저를 설레게 하는 노래 중 한 곡이 이 노래인 것 같아요. 듣다가 설레서 반응해 봅니다. 선화님 보내주셨어요. 맞아요. 저도 이 노래 들으면 왠지 모르게 설레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5월에 꽃송이 하면 장미죠. 아파트 담벼락에도 장미가 예쁘게 피었더라고요. 해피그님 보내주셨어요. 뜨거운 감자의 고백, 버스커버스커의 노래 이어드렸습니다. 꽃송이가.

차우림의 팬이야 그리고 임정희의 뮤직 이즈 마이 라이프 노래는 잠빵 우유님이 청해 주신 노래였습니다. 중3아들 교복 바지를 늘리며 듣고 있습니다. 졸업사진 찍는데요. 벌써 3년이 훌쩍 지나갔네요. 세월이 빠르다는 게 또 느껴집니다. 들마당님 보내주셨어요. 네. 처음에 키 클 걸 생각해서 좀 넉넉하게 사이즈를 맞추셨을 텐데 그럼에도 많이 컸죠. 그리고 오늘 가족 다섯이 당일치기로 여행 다녀왔어요. 2951번으로 보내셨네요. 매일 일로 바쁘게 지내다가 아들 둘과 함께 드라이브 즐기면서 바다도 보고 목장도 다녀오고 행복한 여유를 느끼고 왔습니다. 라디오 들으면서 좋은 이야기, 음악 들으며 집에 가는 길 행복해서 처음으로 사연 보내봅니다. 네, 하셨어요. 잘 듣고 계신가요? 당일치기 여행, 목 어디로 다녀오셨을까? 강원도 쪽이었을까 싶기도 하고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항상 출장 때만 문자를 하네요. 사우디로 출장 가는 비행기 안입니다. 조심히 잘 다녀와야죠. 유니 씨와 꿈몸은 한국을 잘 지키고 계시길 아싸라비아님 보내주셨어요. 와, 근데 그런 사연들 많이 와요. 뭐 출장 갈 때, 여행 갈 때, 뭐 야근할 때, 뭐 특정 상황에 있을 때 그때 꿈몸이 유독 생각이 많이 난다고 뭐 공부할 때, 시험 준비할 때 네, 그런 상황에서 떠올려주시는 것만으로 너무 감사하죠. 일정 잘 마치고 오시고요. 고맙습니다. 이 노래는 2452번으로 청해 주셨어요. 김동률 리플레이.

0: 좋아하는 언니에게 라디오 듣는 취미를 알려주고 같이 실시간으로 듣고 있는데 언니가 너무 좋아요. 예전에 언니랑 함께 들었던 노래들 얘기도 하고 있고요. 그땐 둘 다 재수생이었는데 5년이 지난 지금은 둘 다 진로로 고민이 많지만 꿈꿈 덕분에 행복한 밤 보냅니다. 언니 화이팅! 1138번으로 보내주셨어요. 와, 저도 너무 좋은데요. 앞으로 두 분이 함께 하고 계시다는, 그리고 뭐 따로따로 들으실 수도 있지만 앞으로 자주 뵐 수 있으면 좋겠네요. 반갑습니다. 두 곡이었어요. 김동률의 리플레이 그리고 이소라였습니다. 사랑이 아니라 말하지 말아요.
1: 신축도
2: 리모델링도
1: 경동하우징.
3: 경동하우징 40여년 노하우가 담긴 빌딩 투자 솔루션
2: 빌딩앤 리치.
3: 매입, 밸류업, 임차, 매각까지 컨설팅을 받아보세요.
2: 빌딩 앤 리치.
1: 신축도
2: 리모델링도
1: 경동.

0: 하면 사랑하는 사람에게 뭐라고 하세요?
1: I love you.
0: 그럼 사랑하는 사람에게 주고 싶은 약은 누가 만들죠?
1: I love you. 유유 제약이죠.
0: 당신을 두 번 생각하는 제약회사 I love you.
1: 사랑하는 사람에겐 잊지 마세요. I love you. 유유 제약.
2: 하수구는 왜 이렇게 자주 막히는 거야? 아랫집은 물 샌다고 올라오고 또 냄새는 왜 나는 거야?
3: 빗물 누수까지 가능한 현대환경에서 근본적인 해결을 해봐. 현대환경은 준설차와 내시경으로 건물의 모든 문제점을 해결해준대. 초장비가 없다고? 1544-4469 1544-4469 현대환경.
4: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0: 제조원 우리바이오, 판매원 COK 컴퍼니, 건강기능식품 광고.
1: 요리 냄새와 씨름하는 셰프 에드워드리도 집에선 완벽히 해방되죠.
2: 왜?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1: 제습 환기청정기 매직 플러스로 주방 음식 냄새부터 집안 전체 습도까지 쾌적하게.
2: 오,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3: 평동 나비엔.
4: 꿈과 음악 사이를 지나 다시 시작하는 밤. 잠시 후에 만나요.

꿈과 음악 사이의 오늘 마지막 곡입니다. 우효의 청춘 전해드리고요. 저는 내일 밤 10시에 다시 찾아올게요. 함께한 2시간 오늘도 행복했어요. 허윤이었습니다.

0: 혈당 건강에
1: 뉴바움,
0: 운동할 때도
1: 뉴바움,
0: 장 건강에도
1: 뉴바움, 혈당도 활력도 장 건강도 종합 건강 기능 식품 브랜드 뉴트리바이옴 뉴바움, 검색창에 뉴바움.
0: 뉴바움
2: 쇼핑몰 오픈하셨어요? 그럼 당연히
3: 구스 팔로셀러스.
2: 쇼핑몰은 처음이라 어렵다고요? 그럼 당연히
3: 구스 팔로셀러스.
2: 셀러라면 당연히 셀러스 하세요. 주문 수집, 송장 전송, 출력까지 단돈 5,000원이니까
3: 구스 팔로셀러스.
4: 안녕하세요. 헬리코박터 마이크로바이옴 연구의 심기남입니다. 매년 6월 첫째 주 수요일은 위건강의 날입니다. 정확한 위 건강 정보를 확인하시고 건강한 삶을 지켜가십시오. 여러분의 위 건강, 헬리코박터 마이크로바이옴 연구회가 함께하겠습니다.
5: 1인 가구도 외롭지 않은 서울이 궁금하다면 이 사연을 한번 들어보세요. 얼마 전 1인 가구 지원센터에서 운영하는 요리 프로그램에 참여했는데요. 저와 같은 1인 가구 사람들과 반찬도 만들고 또 함께 나눠 먹으며 끈끈한 인연을 이어갈 수 있어 관계의 소중함과 일상의 즐거움을 느낄 수 있었답니다. 지금 싱글벙글 서울을 검색해서 1인 가구 지원센터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만나보세요. 이 캠페인은 외로움 없는 서울을 만들어가는 동행매력특별시 서울시와 함께합니다.
6: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일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0: 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1: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12시를 알려드립니다.

퀸의 Somewhere Only We Know 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작하는 밤 백원경입니다. 새로운 한 주 어떻게 시작하셨는지요? 하루에서 또 하루로 가는 밤 어디에서 어떤 마음으로 듣고 계신지

늘 궁금합니다. 여러분의 이야기 나눠주시고요. 같이 듣고 싶은 노래도 보내주시죠.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는 샵 9390, 우물정 9390번입니다. 짧은 글은 50원, 긴 글 사진은 100원의 이용료 있어요. 어디에서나 무료로 자유롭게 참여하실 수 있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도 열려 있습니다. 커피 드실 수 있는 모바일 쿠폰 준비하고요. 여러분의 이야기 신청곡 기다릴게요. 잠깐만요. 미래.

0: 국가자격증부터 민간자격증, 수료증까지 한 번에 세종에 응원합니다.
1: 도심지공사 전문 비싸난 강살.
2: 도심지공사, 알아서 척척 잘하는 곳 어디 없나?
3: 도심지공사는 달라야 하니까 빌사남 건설에 맡기세요. 빌딩, 신축, 리모델링까지 복잡한 도심지공사는
1: 도심지공사 전문 빌사남 건설.
4: 쇼리실라!

0: 살찌대도 아닌 알콩을 통째로 간장에 풍미를 살렸다. 대표순알콩
1: 간장 신축도
0: 리모델링도
2: 경동하우징.
3: 경동하우징 40여년 노하우가 담긴 빌딩 투자 솔루션
4: 빌딩앤리치.
3: 매입, 밸류업, 임차, 매각까지 컨설팅을 받아보세요.
4: 빌딩앤리치
1: 신축도
0: 리모델링도
2: 경동하우징.
5: 말도 안 돼. 건물 리모델링으로 이렇게 새로워졌다고? 도대체 어떻게?
3: 리메이드 서울. 감각적인 디자인, 리모델링, 설계, 시공, 원스톱. 유명인도 선택한 리메이드 서울.
6: 건물 리모델링부터 중소형 신축까지
2: 리메이드 서울.
7: 카티 프로 시!

0: 들어.
1: 본 제품은 의료기기입니다. 의료기기 광고시 미필 다림티센.
2: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3: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2: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에게 프로그램
3: 경리.

0: 시간이고
1: 입학 지원에서 스마트한 강의까지 모바일로 언제 어디서나
0: 서울사이버대학교.
2: 여기가 뉴욕입니까?
3: 이곳이 파리입니까?
2: 여기는 인천 송도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아파트 새로운 브랜드 호밍루츠. 호밍루츠가 인천 송도에서 1700세대 분양을 시작합니다.
3: 기대하세요. 호밍루츠. 인천이 대한민국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나탈리 임브루길리아의 톤, 케이티 턴스탈의 Suddenly I See였습니다. 퇴근길 차 안에서 볼륨 업하고 듣습니다. 오늘도 좋은 음악 감사합니다. 1480번으로 주셨네요.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매일 자정부터 2시까지 깨어있는 당신을 위한 음악이 흐르고 있습니다. 시작하는 밤 백원경입니다. 함께하고 계세요. 윤세호님 청하셨어요. 마이크 부블레 Everything 듣고요. 야간 근무하면서 듣고 계시다고 영우님 청하신 Stairway to Love 조지 벤슨의 노래 이어서 듣죠.

조그마한 먼지가 돼 사라질까. 혼자 남은 퍼즐처럼 내 자리는 없는 것 같니. 거울 속 그 애가 누구보다도 미워 삼켜온 눈물은 마음의 바다를 이뤄. 작고 여린 Dear Young Girl Me. 어두운 긴 밤 혼자인 방 안. 웅크려 잠들던 너의 머리맡 젖은 베개 위 놓아두는 레터. 빛이 나는 미래는 한 걸음 앞에 그곳에서 널 기다릴 거야. 참지는 마. 울어도 돼. 잘하고 있어. Love all the you. 오늘은 그냥 푹 잠들어 보는 거야. Dear young girl me. 눈 뜨면 어둡던 맘도 환해질 거야. 내일 속에 너를 믿고 꿈을 꾸길. 아일리스의 노래입니다. Love all the you.

지난 4월 30일에 발매된 아일릿의 새 앨범 다섯 번째 트랙, 마지막 트랙이었습니다. Love All The You 같이 읽고 들어봤고요. 로시의 스타일스 신용재의 오늘 이어드렸습니다. 우리의 하루를 위로하는 듯한, 토닥이는 듯한 그런 노래들이었네요. 시작하는 밤 백원경입니다.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금 이 시간 날 위로해주는 건 음악과 시, 그리고 선풍기 돌아가는 소리, 맥주 한 잔. 내일의 달라지는 내 모습을 그려봅니다. 7080번님. 이 시간의 풍경 사진과 함께 보내주셨어요. 왜 그런 때 있죠? 모두 다 떠나서 혼자 있고 싶은데 또 혼자 있는 그 순간을 나누고 싶은 마음. 그런 마음 아니실까 싶습니다. 혼자여도 혼자가 아닌 밤, 시작하는 밤, 이어지는 곡은 고황산 팬더님 청하셨어요. 두 번째 방문입니다. 잠 안 오는 밤이라 찾아왔습니다. 음악이 큰 위로가 되네요 하시면서 쿨랜더 갱의 체리시 청하셨어요. 같이 듣죠.

클랜드 갱의 Cherish Toto의 99 그리고 락셋의 Listen to Your Heart 세 곡 들었습니다. 1부 마지막 곡이에요. 카시오페아의 연주 Midnight Rendezvous 들으면서 시작하는 밤 2부로 갑니다.

0: CBS FM
1: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이로구나.
2: 매출이 쭉쭉 성과가 쭉쭉
3: 환청물을 고려하라 고려기프트
4: 환청물
3: 고려기프트
4: 답례품
3: 고려기프트
4: 기념품
3: 환청물을 고려하라
2: 굿즈도 역시 고려기프트.

0: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1: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0: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한 시를 알려드립니다.

0: 영화 Everyone Says I Love You OST에서 티모시 제롬의 Making Hoopy 들었습니다. 시작하는 밤 2부 문을 열었습니다. 시작하는 밤 2부도 여러분의 이야기 신청곡으로 함께 하실 수 있어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샵 9390 우물정 9390번으로 보내시면 됩니다. 짧은 글 50원, 긴 글 사진은 100원의 이용료 있죠. 어디에서나 무료로 자유롭게 참여하실 수 있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도 열려 있습니다. 시작이 좋은 밤, 시작하는 밤 백원경입니다. 함께하고 계세요.
1: 도심지공사 전문 비싸난 건설
2: 도심지공사 알아서 척척 잘하는 곳 어디 없나?
3: 도심지공사는 달라야 하니까 빌사남 건설에 맡기세요. 빌딩, 신축, 리모델링까지 복잡한 도심지공사는

정적이 감싸는 조용한 이 시간이 나를 돌아보게 합니다. 오늘도 따뜻하게 열어주는 방송 너무나 고맙습니다 하시면서 4791번으로 청하신 곡이었어요. 다니엘 비달의 피노키오 같이 들었고요. 클레망틴의 샹젤리제 함께 했습니다. 0372번님, 저에게 두 살짜리 조카가 있는데요. 제가 제일 사랑하는 조카 유이가 건강하고 바르게 자라기를 바랍니다. 삼촌이 들려주고 싶은 노래예요 하고 코니 텔벗의 목소리로 Somewhere Over the Rainbow 청하셨네요. 전해드리고요. 마이클 잭슨의 목소리 벤, 케이디 랑의 스카일락 세 곡 듣죠.

락 발라드 듣기 제일 좋은 시간, 이 시간이 아닐까 싶습니다. 한경의 내 삶의 반, 앞서 들은 곡 김동규의 나만의 슬픔, 보보의 늦은 후회였습니다. 이어지는 곡 켈리 클락슨의 노래예요. Because of You.

켈리 클락슨 Because of You, Bon Jovi Always, 보니 테일러의 Total Eclipse of the Heart 함께 했습니다. 오늘 마지막 곡이에요. 조이 디 프란시스코, 지미 스미스가 함께하는 Midnight Special 들으면서 인사드릴게요.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내일 다시 만나요. 오늘도 시작이 좋았습니다.

0: matter was ever put down to say. How come what's in the name again? Give me the 9, 10, 5 and 7.
1: CBS 안녕하세요. 헬리코박터 마이크로바이옴 연구의 심기남입니다. 매년 6월 첫째 주 수요일은 위건강의 날입니다. 정확한 위건강 정보를 확인하시고 건강한 삶을 지켜가십시오. 여러분의 위건강, 헬리코박터 마이크로바이옴 연구회가 함께하겠습니다.
2: 1인 가구도 외롭지 않은 서울이 궁금하다면 이 사연을 한번 들어보세요. 얼마 전 1인 가구 지원센터에서 운영하는 요리 프로그램에 참여했는데요. 저와 같은 1인 가구 사람들과 반찬도 만들고 또 함께 나눠 먹으며 끈끈한 인연을 이어갈 수 있어 관계의 소중함과 일상의 즐거움을 느낄 수 있었답니다. 지금 싱글벙글 서울을 검색해서 1인 가구 지원센터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만나보세요. 이 캠페인은 외로움 없는 서울을 만들어가는 동행매력특별시 서울시와 함께합니다.
3: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일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4: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두 시를 알려드립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인생의 최적을 찾으려고 합니다. 가장 효율적인 출근 경로, 가성비 최고의 맛집, 완벽한 재테크 비율까지 말이죠. 누구나 삶의 완벽한 온도를 맞추려 애쓰며 살지만 일상이 마음처럼 딱 맞아떨어지던가요? 큰맘 먹고 산 옷은 세탁 한 번에 줄어들기도 하고 또 공들여 세운 주말 계획은 갑작스러운 비 소식에 엉망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정해진 궤도를 이탈했을 때 찾아오는 뜻밖의 선물 같은 일도 있어요. 어쩌면 삶의 최적이라는 건 완벽한 세팅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조금 삐걱거리고 어설퍼도 이만하면 괜찮네 하고 웃어넘기는 유연함이 필요하죠. 계획대로 하루가 흘러가지 않는다고 속상해하지 마세요. 나에게 가장 알맞은 온도를 찾아가는 중일 테니까요.

들리나요? 선물 받은 하루의 시작. 안녕하세요. 아름다운 당신에게 피아니스트 김정원입니다. 5월 18일 월요일 아침의 첫 곡은 바흐의 컴피 칸타타 바흐 작품으로 211 가운데 아이비쉬 맥디의 카페 주스의 커피 맛은 얼마나 좋은지 소프라노 엘리 아멜링의 노래와 콜레기움 아우레움의 연주로 보내드렸습니다. 뭐 완벽까진 아니더라도 누구나 자기 삶의 최적을 바라면서 살죠. 계획도 세우고 최대한 효율적으로 움직여보려 하고요. 저도 뭐 굉장히 계획형 인간이어서 항상 미리 준비하고 정리하는 걸 좋아하는 편인데요. 대신 계획이 틀어졌을 때는 생각보다 크게 당황하고 혼자 속으로 무너질 때도 많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느끼는 건 인생은 결국 계획대로만 흘러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상 밖의 변수도 생기고 갑자기 다른 길로 돌아가야 될 때도 많죠. 근데 생각보다 내 계획이 틀어졌을 때 큰 문제 없이 지나갈 때도 많고요. 어떨 땐 전화위복이 되어서 내 계획보다 더 나은 결과가 나올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계획대로 되지 않았을 때 뭐 괜찮다 하고 한번 웃어넘기는 유연함도 필요한 것 같아요. 이번 계획이 안 되면 다음 방법을 찾아보고 조금 어설퍼도 계속 자기 리듬을 만들어가는 것 어쩌면 그 과정 자체가 나만의 최적을 찾아가는 그 과정 자체가 인생 아닐까 싶네요. CBS 마그 FM 피아니스트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는 애플리케이션 레인보우로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클레어 베리가 주의하는 브리튼 심포니아의 연주로 보내드렸습니다. 자, 청취자 참여 안내 드릴게요. 휴대폰 문자 메시지는 샵 9390, 우물정 9390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짧은 사연은 50원, 긴 사연은 100원이 부과됩니다. 그리고 모바일과 PC에서 CBS 레인보우를 다운로드 받으시면 방송도 쉽게 들으시고 문자 참여도 무료로 하실 수 있습니다.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인스타그램 계정 주소는 adangcbs 영문으로 adangcbs 쭉 풀어서 쓰시면 되고요. 저희 프로그램 공식 홈페이지로 들어오시거나 아니면 포털 사이트에서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검색하셔도 인스타그램으로 연결됩니다. 또 매일 만나는 클래식 전곡 감상, 오늘부터 새로운 작품과 새 출발하는데요. 드볼작의 슬라브 무곡 전곡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랑병아리라는 닉네임 쓰시는 분 사연 주셨는데요. 정원님, 오늘 오프닝에서 해주신 말씀 늘 제가 생각하는 건데요. 조금 부족해도 괜찮다라는 것을, 천재 영재 박사 소리만 듣던 아들이 어느 날 갑자기 아프게 되어서 뇌 손상으로 장애를 갖게 되었어요. 처음에는 인정할 수 없어서 방황. 아니, 정말 정말 힘들었지만 30년이 흐르고 언제부터는 감사한 마음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야만 살 수 있어서 그랬을 수도 있고요. 지금은 곁에 살아있어줘서 감사한 마음뿐입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당신에게가 있어서, 음악이 있어서 또한 감사하고요. 아들이 좋아하는 아들인을 위한 발라드 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회사에서 지게차 운전하면서 이어폰 꼽고 듣고 있을 거예요. 이렇게 보내오셨습니다. 힘든 세월 어떻게 지나오셨을지, 또 이렇게 감사한 마음으로 힘내서 살고 계신 모습이 너무너무나 멋집니다. 지금 지게차에서 꼭 이어폰 꼽고 듣고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어머니가 신청하신 곡 아드레날린을 위한 발라드, 리차드 클라이더만의 연주로 보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그날은 끝나고 뭐 사인회나 로비 인사가 따로 없었어서 연주 끝나고 그냥 돌아와서 우리 오신 아장님들 못 뵙고 왔어요. 그렇지만 그 뒤에 또 인스타로도 DM 보내주시고 여러분들이 관심 가져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우리 강소영님도 수원 공연 좋았다고 말씀해 주셨고 비올라님도 토요일 공연 잘 다녀왔다고 인구곡 트로이메라에도 좋았다고 말씀해 주셨네요. 유진님, 1850번님 등 많은 분들이 왔다 가셨는데 정말 감사드리고요. 저한테도 참 특별한 공연이었거든요. 제가 후기를 써서 나의 찬란한 그대에게 코너에 한번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CBS 음악 FM 피아니스트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리차드 클레이더만의 연주로 아드린을 위한 발라드 보내드렸습니다. 노랑병아리님의 신청곡이었습니다. 어릴 때 아마 피아노 치시던 분들 노란 낮장 악보 사서 요거 한 번씩 쳐보신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아요. 저도 그랬었고요. 지난 토요일에 제가 공연이 있었는데 수원에서 많은 분들이 또 다녀가셨다고 후기 올려주세요. 아유, 감사합니다.

답을 했습니다. 사람들은 스트레스를 받으면 여행을 한다거나 운동을 한다거나 술을 마신다거나 각자 스트레스를 푸는 방법이 있습니다만 나의 가장 간단하고 적절한 처방은 밥과 잠입니다. 포슬포슬한 밥을 해서 김치찌개인지 부대찌개인지 모를 찌개를 하나 끓여서 맛있게 먹고 잡니다. 자고 일어나면 다시 스트레스를 받을 준비가 됩니다. 그럼 또 스트레스 받으면 됩니다. 스트레스는 인생의 부가세 같아서 늘 10% 정도는 붙어 다닙니다. 성실신고 잦은 납세가 답입니다. 일찍이 비틀즈도 텍스맨을 노래했잖아요. 스트레스는 인생의 세금처럼 우리가 죽을 때까지 당연하게 쫓아옵니다. 오면 오는 대로 받고 나름대로 풀면 됩니다. 밥과 잠 그리고 산책이 나의 스트레스 처방전입니다.

우리는 원만하고 둥글게 사는 게 미덕이고 좋은 성격의 표본이라고 배우며 살았습니다. 원만하다는 것은 또래 집단이든 사회 구성원이든 경쟁력이 있고 우월한 존재로 인정받기도 했었죠. 나는 민감한 성향의 사람이라서 원만한 성격과는 거리가 있지만 애써 원만해지려는 생각은 해보지 않았어요. 민감한 사람들은 예민한 만큼 피곤하기도 하지만 타인의 감정을 들여다보는 공감력이 원만한 사람보다 낫다는 생각이 많았고 예민한 사람들은 예민한 사람만이 가지는 아가미가 있어서 멀리서 시작된 빗소리를 듣는다거나 밤새 편한 꽃의 향기를 맡는다거나 현미경 같은 관찰력이 있다거나 무엇 하나 원만하게 지나치지 않는 집요함이 있죠. 세상도 이제 더는 둥글게 살아라, 원만하게 살아라 라고 강요하지 않아요. 둥글게 살든 모나게 살든 정을 맡든 정을 붙이든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거죠. 인생은 짧으니까요.

캐세라세라 절대로 되라. 아, 이 버전 참 좋네요. 니키 페롯의 노래였고요. 도리스데이 원곡인데 오늘 노래한 니키 페롯은 호주 출신의 재즈 보컬리스트이자 또 더블 베이스 연주자입니다. 노래하면서 또 더블 베이스까지 함께 퉁퉁 퉁기면서 이 가벼운 재즈 버전 참 좋네요. 자, 제가 음악 앞에 소개한 이야기는요. 작가 김진태의 책 하염없이 무엇을 에서 일부분 발췌한 내용이었습니다. 아, 오늘은 오프닝도 그렇고 제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오프닝에서는 그런 지나친 계획형인 저를 되돌아보며 반성했는데 또 역시 스트레스에 취약하고 예민하고 민감한 성격인 저를 돌아보면서 또 반성하는 글을 오늘 읽었습니다. 근데 뭐 스트레스 없이 사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없겠죠. 다만 사람마다 그걸 견디고 풀어내는 방식이 조금씩 다른 것 같습니다. 뭐 누군가는 운동을 하고 누군가는 여행을 하고 또 누군가는 오늘 글처럼 이렇게 따뜻한 밥 한 끼와 푹 자는 잠으로 다시 버팀을 얻기도 하겠죠. 저는 이 스트레스는 인생의 부가세 같다는 표현이 참 재밌으면서도 현실적으로 들렸습니다. 피할 수 없다면 너무 완벽하게 없애려 하기보다 나만의 방식으로 잘 해소하며 살아가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뭐 반성도 하긴 했지만 꼭 원만하고 둥글기만 한 사람이 무조건 좋은 사람인 것도 아니지 않나 하면서 자기 위로를 좀 해봤습니다. 이렇게 좀 예민한 사람들은 또 그만큼 더 깊이 느끼고 더 섬세하게 바라볼 수 있고 타인에 대한 공감 능력도 크단 말이죠. 제가 그래요. 예, 다른 사람의 불편함, 아픔 이런 게 아, 얼마나 아플까, 얼마나 불편할까 이렇게 좀 더 크게 느껴지는 그런 편이거든요. 결국 중요한 건 뭐가 옳고 그러다가 아니라 남의 기준을 떠나서 내 결을 너무 잃지 않고 살아가는 일 아닐까 싶습니다. 별빛나라님이 생존 신고해 주셨어요. 아유, 반갑습니다. 29일 퇴원한다고 하셨는데 예정보다 좀 빨리 퇴원하시는 것 같아요. 아유, 잘 되셨네요. 빨리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함께 아당 정원에 함께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진 곡은요. 시벨리우스의 바이올린과 피아노를 위한 4개의 소품 가운데 두 번째 곡 로망스 보내드릴게요. 트루스 메르케 첼로 그리고 짱 이브 티보데이 피아노 연주가 함께합니다.

스벨리우스의 바이올린과 피아노를 위한 4개의 소품 가운데 두 번째 로망스였는데요. 바이올린이 아닌 첼로의 연주로 보내드렸습니다. 트루스 메어크의 첼로 그리고 장 이브 티보데의 피아노 연주였습니다. 자, 클래식 전곡 감상 시간으로 이어집니다. 오늘부터 드볼적의 슬라브 무곡 전곡을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브람스의 추천으로 세상에 알려지게 된 드볼작은 이 작품들 통해서 자신의 고향인 보헤미아와 슬라브 민족 특유의 리듬과 정서를 아주 생생하게 담아냈는데요. 민속 춤에서 출발한 음악이지만 단순한 향토색에 머무르지 않고 드볼작 특유의 따뜻함과 서정 그리고 사람 냄새나는 활기가 가득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슬라브 곡 전곡을 듣는다는 건 단순히 짧은 춤곡들을 차례로 감상하는 일이 아니라 한 작곡가가 사랑했던 고향의 공기와 사람들 그리고 삶의 온도를 따라가 보는 경험에 가깝습니다. 또 흥미로운 건 이 곡들이 처음에는 오케스트라가 아니라 피아노 내 손을 위한 연탄 4핸즈를 위해 쓰였다는 점인데요. 이후에 드볼작 자신이 직접 관현악으로 편곡하면서 오늘날 가장 사랑받는 오케스트라 작품 가운데 하나가 되었죠. 자, 오늘은 첫 번째 곡 작품번호 46의 1번 C장조를 만나보겠습니다. 프리안트라는 체코 춤곡 리듬을 바탕으로 하고 있는데요. 강약이 계속 엇갈리면서 밀고 나가는 특유의 리듬감 때문에 시작부터 굉장히 생동감 있고 에너지가 넘습니다. 마치 축제의 문을 활짝 열어젖히듯 드볼작 특유의 건강한 생명력과 흥겨움이 한순간에 펼쳐지는 음악. 오늘은 오케스트라 버전과 함께 이 작품의 원래는 피아노 4핸즈인데요. 제가 고민을 했거든요. 이 곡을 오케스트라로 들려드릴까 피아노 4핸즈로 들려드릴까. 오늘은 오케스트라 버전으로 들려드리고요. 중간중간 피아노 4핸즈도 섞어서 들려드리도록 할게요. 이반 피셔가 주연하는 부다페스트 페스티벌 오케스트라 연주로 함께 하시죠.

안토니인 드볼작의 슬라브곡 오프 46 가운데 첫 번째 곡 1번 C장조였고요. 이반 피셔가 지휘하는 부다페스트 페스티벌 오케스트라 연주로 함께했습니다. 이 드볼작의 슬라브 무곡 하니까 자연스럽게 브람스의 헝가리 무곡을 떠올리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실제로 브람스의 이 헝가리 무곡 큰 성공 이후에 출판사에서 드볼작에게도 비슷한 성격의 작품을 의뢰하면서 이 슬라브 무곡이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작품의 분위기는 꽤 다르죠. 브람스의 헝가리 무곡이 집시 음악 특유의 강렬함과 즉흥성 또 불꽃 같은 에너지를 담고 있다면 드볼작의 슬라브 무곡은 조금 더 따뜻하고 사람 냄새 나는 정서에 가까운 그런 느낌입니다. 흥겹게 춤추다가도 문득 서정적인 선율이 스쳐 지나가고 화려한 리듬 안에서도 어딘가 고향을 그리워하는 마음이 느껴집니다. 오늘 1번은 굉장히 화려하고 축제같이 시작했지만 또 중간중간에는 구슬픈 그런 또 슬라브 민족 특유의 또 애환이 느껴지는 그런 선율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곡 감상은 이렇게 단순히 춤곡들을 이어듣는 게 아니라 드볼작이 정말 사랑했던 슬라브의 공기와 온도를 아마 따라가보는 그런 여정이 될 것 같아요. 앞으로 남아있는 여러 무곡들 속에는 오늘과는 또 다른 표정

색감과 색깔들이 다양하게 숨어 있으니까 계속해서 함께 걸어가 보시죠. 자, 이어지는 곡은 프란츠 레하르의 오페레타죠. 유쾌한 미망인 가운데 빌리아의 노래 준비했습니다. 주인공 한나 글라바리가 부르는 서정적이고 낭만적인 노래인데요. 숲의 요정 빌리아와 사냥꾼의 사랑 이야기를 담고 있으면서 이 오페레타 전체에서 가장 널리 알려진 곡 중 하나입니다. 소프라노 레슬리 가렛의 노래 그리고 제임스 홈스가 지휘하는 로열 필하모니 오케스트라 연주로 함께 듣죠.

프란츠 레하르의 오페레타 유쾌한 미망인 가운데 빌리아의 노래, 소프라노 레슬리 가렛의 노래와 제임스 홈즈가 지휘하는 로얄 필하모니 오케스트라 연주로 보내드렸습니다. CBS 음악FM 피아니스트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듣고 계십니다. 0616번님이 사연 주셨는데요. 정원님 안녕하세요. 저는 74세 황혼 육아를 하고 있는 할머니예요.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고 나니 따사로운 햇빛이 너무 아까워 동네 산책길에 나섰습니다. 물가에 핀 노란 수선화가 참 예쁘고 늠름하게 늘어진 수양버들은 그림처럼 아름답습니다. 게다가 이어폰에서 흘러나오는 아름다운 당신에게 음악까지 함께하니 더욱 행복합니다. 계절 계절마다 온몸으로 느끼며 오늘도 걸을 수 있음에 감사한 마음이 듭니다. 제가 퇴행성 관절염으로 고생을 좀 했던 터라 이 순간이 더 소중하게 느껴집니다. 아당이여 영원하라,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아유,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묘사해 주신 그 풍경들이 정말 제 눈에 쫙 펼쳐진 것 같네요. 얼마나 평화로운 풍경일지. 자, 오늘 1부 끝곡은요, 로만 홉슈테터의 현악사중 F장조 세레나데 가운데 2악장 안단테 칸타빌레 듣겠습니다. 이무지치 연주로 보내드리고요, 오늘 1부 끝곡입니다. 이 곡 듣고 우리는 잠시 후 2부에서 다시 만나겠습니다. 2부도 끝까지 함께해 주시고요, 광고도 같이 들어주세요.

0: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1: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0: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3시를 알려드립니다.

오늘 2부 첫 곡은 박태준 작곡 찔레꽃이라는 곡이었고요. 이원수의 시에 박태준이 곡을 붙인 그런 곡이었습니다. 신날세의 보컬과 해금 연주, 함춘호의 기타, 김윤의 피아노 연주로 함께한 음원이었습니다. 이 5초의 법칙님이 아 울컥 향기로운 찔레꽃 그리운 엄마 이렇게 또 감상평 보내오셨습니다. 이 해금 연주자 신날세 씨가 노래까지 같이 했는데 참 목소리도 예쁘네요. 이 아쟁과 해금이 종종 좀 헷갈리곤 하는데요. 두 악기 모두 우리 전통을 대표하는 현악기죠. 이렇게 검은고나 가야금처럼 현을 퉁기는 악기가 아니라 활을 가지고 현을 켜는 그런 찰현악기인데요. 아쟁은 크고 묵직한 울림으로 장중한 분위기를 더해주는 악기. 그리고 해금은 두 줄의 가는 현에서 아주 맑고 애절한 소리를 내면서 사람 목소리처럼 이렇게 감정을 섬세하게 표현하는 악기죠. 참 우리 악기들의 소리 아름답습니다. CBS 마이 FM 피아니스트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 주 아름다운 당신에게서 드리는 공연 선물입니다. 서울시 국악관현악단 프로젝트 형식의 재발견 공연이 열립니다. 국악관현악의 새로운 음악적 틀을 제시하는 창작 프로젝트죠. 최수열의 지휘로 함께합니다. 5월 29일 금요일 저녁 7시 30분 세종문화회관 MC어트입니다. 음악감독 김선아가 이끄는 콜레기움 무지쿰 서울 공연에 여러분들 초대합니다. 조재혁의 합시코드, 김다미의 바이올린, 이석준의 호른 연주와 함께 바흐의 브란덴부르크 협주곡 전곡을 연주합니다. 5월 30일 토요일 저녁 8시 예술의 전당 챔버홀입니다. 서희태 지휘의 KG 필하모니 오케스트라 공연 열립니다. 바이올리니스트 핑커스 주커만의 협연으로 베이토벤의 바이올린 협주곡을 들려주죠. 5월 31일 일요일 오후 5시 예술의 전당 콘서트홀입니다. 음악감독 김민희 이끄는 코리안 챔버 오케스트라 공연 열립니다. 초청지휘 최재혁과 함께 뿔랑의 피아노와 목관을 위한 육중주, 바흐의 바이올린 협주곡 등을 연주합니다. 6월 2일 화요일 저녁 7시 30분 예술의 전당 챔버홀입니다. 끝으로 최영선 지휘의 밀레니엄 심포니 오케스트라 공연에 여러분들 초대합니다. 피아니스트 일리아 라시콥스키, 첼리스트 문태국의 협연으로 드볼작의 첼로 협주곡과 쇼팽의 피아노 협주곡 1번을 들려줍니다. 6월 3일 수요일 오후 5시 예술의 전당 콘서트홀입니다. 공연 선물 원하시는 분들은요, 공연 제목과 함께 반드시 본인 성함을 적으셔서 유료 문자 샵 9390으로 보내주십시오. CBS 마그 FM 피아니스트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쇼팽의 화려한 대왈츠 E플랫 장조 스타니슬라프 부니의 연주로 보내드렸습니다. 라이브 음원이었습니다. 사실 스타니슬라프 부니는 쇼팽 콩쿠르 탄생시킨 정말 최고의 스타고 당시에 그 신드롬은 역대 쇼팽 콩쿠르 중에서 가장 크지 않았었나 싶습니다. 많이 잊혀져서 조금 아쉬운데 정말 오랜만에 들으니까 그 젊은 부니의 연주는 살아 숨쉬네요. 그리고 이 뭐랄까요. 당시에는 조금 너무 이단아처럼 쳐서 저는 약간은 거부감도 가졌었는데 지금 보니까 와, 이 생명력이 대단합니다. 그리고 독창적인 어떤 그런 해석도 이렇게 맛있을 수가 없어요. 아주 맛있게 들었습니다. 부니의 연주. 폴라리스님이 아까 전에 찔레꽃 들으시면서 찔레꽃이 우리 엄마의 기억 속에 있었으면 좋겠어요. 치매로 기억을 잃어가시지만 꽃을 엄청 사랑했던 우리 엄마 이렇게 보내오셨어요. 아유, 그러시군요. 얼마나 안타까우실까요. 기억을 잃는다는 건 정말 슬픈 일인 것 같아요. 이제 찔레꽃 한참 피잖아요. 6월까지 계속 꼭 꽃을 어머니께 보여드리고 꽃 향기도 맡게 하시면서 절대 찔레꽃 잊어버리지 않게 해주세요. 아까 전에 또 5초의 법칙님이 이야기 하나 코너를 좋아하신다면서 덕분에 좋은 작가님과 책들 접하고 있어서 감사하다고 하셨어요. 그러면서 이 배경으로 들려주시는 그 음악, BGM, 기타 음악 정보를 알 수 있을까요? 했는데 제가 지금 막 알아봤거든요. 캐롤라 비머의 칼레나 카이라는 곡이래요. 저도 조금 낯선 음악이긴 한데요. 저도 들으면서 항상 아, 이야기와 참 잘 어울리는 배경음악이네 생각했었거든요. 케올라 비머의 칼레나 카이였습니다. 자, 이어지는 곡은요. 멘델손의 무언가 가사 없는 노래 25번 G장조 5월의 산들바람 보내드릴게요. 원곡은 피아노 솔로곡이지만 오늘은 크리스티앙 페라스의 바이올린과 장 클로드 암브로스니의 피아노 연주로 보내드립니다.

앤더슨의 무언가 가사 없는 노래 25번 G장조 5월의 산들바람 보내드렸습니다. 크리스티앙 페라스의 바이올린 장클로드 암브로스니의 피아노 연주였습니다. CBS 음악 FM 피아니스트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저는 5남매 중에 큰딸로 여동생 둘이 있답니다. 여행을 좋아하는 제가 우리 세자매끼리 한 달에 5만 원씩 저축해 1년에 봄, 가을 국내 여행을 하면 어떨까 했더니 동생들도 참 좋은 생각이네 하며 저축을 시작했습니다. 이번 봄에 우리 자매들은 1박 2일로 KTX 기차를 타고 순천으로, 녹동항으로, 고흥 쑥섬으로 꿈에 부푼 봄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제 나이 75살, 여동생은 72살, 막내 여동생은 65살. 황혼의 나이지만 여행길은 행복했습니다. 녹동항 드론쇼는 정말로 멋지고 찬란했습니다. 동생들은 언니 덕분에 이런 멋진 쇼도 보고 우리 언니 최고 하며 엄지척을 해줬답니다. 함께 웃고 함께 먹고 함께 걷고 또 함께 자고 기차에선 이어폰을 끼고 어릴 때 좋아했던 음악을 들으면서 멋지고 행복한 추억 쌓기를 했습니다. 결혼 후 이런 시간을 가지며 멋진 인생길을 만들 수 있어 감사했습니다. 저의 찬란한 그대들은 바로 사랑하는 여동생들입니다. 동생들아, 삶의 주인공이 되자. 단풍지는 가을엔 우리 세 자매 함께 아름다운 곳으로 또 떠나자.

프랑스의 기타리스트 니콜라스 앙젤리스의 연주로 슬픈 안나를 위하여 보내드렸습니다. 이 음악 듣고도 또 많은 분들이 추억에 빠지시면서 좋아하시네요. 우리 유경주님도 아드린을 위한 발라드에 이어서 이 슬픈 안나를 위하여까지 하면서 반가워해 주셨고요. 이 세 자매가 한 달에 5만 원씩 차곡차곡 여행 적금을 모았다는 이야기 참 따뜻하게 들렸어요. 거창한 계획보다도 우리 같이 한번 떠나볼까 하는 마음 하나가 또 이런 찬란한 추억을 만든 거겠죠. 75세, 72세, 또 65세 이 세 자매가 함께 기차를 타고 웃고 걷고 음악을 듣는 모습이 눈앞에 그려지는데 한편에 영화나 드라마처럼 예쁜 그런 장면이 상상되더라고요. 특히 언니 덕분에 행복했다는 동생들의 한마디 참 뭉클하네요. 나이가 들수록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큰 선물인지 더 절실하게 느끼게 되니까요. 올 가을에도 이 세 자매분의 두 번째 여행 이야기가 꼭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때도 나의 찬란한 그대에게 사연 보내주십시오. 그리고 윤동래님 말씀처럼 앞으로도 세 분 모두 각자의 삶에서 오래오래 빛나는 주인공으로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아당 엿장수님이 저희도 어제 팔남매가 목포 가족여행 다녀왔는데 마침 오늘 이런 사연이 나오네요 하셨어요. 이렇게 형제자매 많으신 분들 너무 부럽습니다. 저도 뭐 형 하나가 있어서 참 감사하지만 이렇게 많으면 얼마나 북적북적 즐겁겠어요. 같이 여행을 가도 그렇고. 자, 오늘 아름다운 사연으로 참여해주신 윤동래님께는 코르테 화장품과 모바일 커피 쿠폰 선물로 보내드립니다. 나의 찬란한 그대에게 이렇게 참여해 주시면 돼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담긴 음악을 누구에게 보내는 건지 같이 적으신 뒤에 유료 문자 샵 9390 앞으로 보내시거나 홈페이지에 있는 나의 찬란한 그대에게 게시판에 남겨주십시오. 지금까지 나의 찬란한 그대에게였습니다. 아유, 좋네요. 이런 사연. 정말 좋은 계절에 이렇게 그냥 보내지 않고 이런 여행을 다녀오시는 건 그 여행 비용의 몇 배의 소득인 것 같아요. 더더군다나 이렇게 소중한 자매들,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한 여행이면 말이죠. 자, 이어지는 곡은 마스카니의 오페라 카발레리아 루스티카나 가운데 감동적인 간주곡 보내드립니다. 말스 얀손스가 지휘하는 오슬로 필하모니 오케스트라 연주로 함께하죠.

마스카니 오페라 카발레리아 루스티카나 가운데 간주곡 보내드렸습니다. 마일스 얀손스가 지휘하는 오슬로 필하모니 오케스트라의 연주였습니다. 이제는 오페라 하면은 우리 아리아 초상 생각나죠. 첫 순서로 보내드렸던 오페라가 바로 이 마스카니의 카발레리아 루스티카나였죠. 9212번님이 사연 주셨습니다. 정원님, 숲의 마을은 뻐꾸기가 돌아왔어요. 요즘 합창을 해서 새벽 4시 30분에 기상해요. 딸이 결혼해서 연차 내고 와서 토요일 결혼식 두 곳 가고 주일 할머니랑 예배도 드리고 오늘 점심 먹고 다시 인천 집으로 가요. 함께 당향로 듣고 있어요. 데크에서 당향로? 이게 뭐죠? 커피 한 잔, 마당에 핀 작약꽃, 아카시아 향, 강아지, 새들, 지나가는 고양이도 인사하고 좋은 음악 많이 들려주세요 하셨습니다. 오타이신 것 같은데 뭔지 모르겠습니다. 아름다운 당신에게 듣고 계시다는 말씀인 것 같아요. 보내주신 사연 들으니까 이 숲의 마을, 우리 912번 수평님은 항상 이렇게 아름다운 풍경을 묘사해 주시는데 어찌나 묘사를 잘 하시는지 풍경이 눈앞에 착 그려지는 것 같아요. 뻐꾸기의 노랫소리, 좋습니다. 너무 아름다운데 제가 이 뻐꾸기 소리를 원래 참 좋아해서 뻐꾸기에 애정이 있었는데 이게 그 남의 둥지에 알을 낳아가지고 다른 새한테 알을 품게 하고 그리고 또 그 알에서 나온 뻐꾸기 새끼는 태어나자마자 원래의 그 본래 알들을 밖으로 밀어내버리더라고요. 그리고 저 혼자 먹이를 받아먹더라고요. 와, 그 아이들의 번식 방식을 보고는 아주 제가 충격을 받아서 정이 뚝 떨어졌거든요. 그런데 또 생각해보니까 걔네들 잘못이겠어요. 자연의 섭리 속에서 타고난 본능이겠죠. 그래서 그래, 뻐꾸기 미워하지 말자 생각이 들었습니다. 뻐꾸기 얘기한 김에 우리 이 곡 듣고 갈까요? 핸델의 오르간 협주곡 13번 F장조 뻐꾸기와 나이팅게일 가운데 약장 알레그로 함께 듣죠. 트레버 피녹이 지휘하는 잉글리시 콘서트 그리고 사이먼 프레스톤의 오르간 연주로 함께합니다.

핸델의 오르간 협주곡 13번 F장조 뻐꾸기와 나이팅게일 가운데 2악장 알레그로 트레버 피녹이 지휘하는 잉글리시 콘서트 그리고 사이먼 프레스톤의 오르간 연주였습니다. 제가 몰랐네요. 당향노가 당신을 향한 노래 조이 포 유였군요. 우리 수평기님 왔다 갔다 하시다가 저한테 아주 딱 들켰습니다. 한 곳에 좀 머무르세요. 농담이에요. 원하시는 대로 왔다 갔다 하시면서 이 음악 저 음악 다양하게 들으십시오. 자, 이어지는 곡은요. 아, 조지 걸쉰의 He Loves and She Loves 보내드릴게요. 예후디 메뉴인의 바이올린 그리고 스테판 그라펠리의 바이올린 연주입니다.

아이, 거시인의 이 노래 참 예쁘고 기분 좋죠. He loves and she loves 이 노래를 오늘은 바이올린 연주, 예후디 메뉴의 바이올린, 또 스테판 그라펠리의 바이올린, 두 대의 바이올린 함께 연주했나 봐요. 기분 좋게 들었습니다. 제가 또 오해를 했네요. 그 당신을 향한 노래가 지금 동시간에 방송되고 있는 프로가 아니래요. 아유, 제가 CBS의 음악 방송 이렇게 몰라도 되는 건가요? CBS DJ가 저녁 방송이시래요. 그냥 착각하신 거라고 제목을 그렇게 보내오셨습니다. 죄송해요. 자, 이어지는 곡은요. 안형수의 기타 연주로 과수원길 듣겠습니다.

0: 안양수의 기타 연주로 과수원길 보내드렸습니다. CBS 음악 FM 피아니스트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1: 아름다운 당신에게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소중한 순간을 함께하는 한스케이크에서 모바일 상품권, 메디컬 스킨케어 전문 DMS에서 코르테 화장품 세트, 라헬 화장품에서 라헬 데이케어의 나이트케어 수분 보습젤, 지니더 바틀에서 아쿠아 봉봉과 어린이 전문 스킨앤바디케어 아임나러 베이비 세트, 정식품에서 오리지널 두유

오늘 마지막 곡입니다. 요하네스 브람스의 바이올린 협주곡 디장조 오프스 77 가운데 2악장 아다지오. 길샤메 바이올린과 클라우디오 아바도가 주연한 베를린 필하모니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함께 듣고요. 지금까지 피아니스트 김정원이었습니다. 저는 내일 아침 9시에 다시 찾아올게요. 아름다운 당신에게.

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서울에서 방송하는 FM 93.9 MHz CBS 음악 FM입니다. CBS FM은 아름다운 음악, 좋은 음악을 통해 청취자 여러분께 사랑과 기쁨을 드리기 위해 방송 제작자 모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CBS의 편성 책임자는 변희철 콘텐츠 본부장이며 광고 책임자는 최승진 마케팅 사업 본부장입니다. CBS는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지키고 있습니다. FM 93.9 MHz CBS 음악 FM입니다. HLKY
1: 아름다운 라디오 93.9 MHz CBS 음악 FM입니다. HLKY
2: 장수하세, 건강하세, 장수는 별이 다섯, 장수 돌쇼파.
3: 별이 다섯 개.
1: 면역력에 좋은 장수 돌쇼파가 4시를 알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선을 행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은 우리에게서 멀리 떨어진 일이 아니었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날 때도 고난당하는 이들을 향해 먼저 손을 뻗은 의인들을 기억하여 주소서. 우리도 그 뒤를 따르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 오늘 함께할 첫 찬송 312장 보내드립니다.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LA 남성 합창단의 곡입니다. 이어서 가난한 자 돌보아주며 517장 찬송을 이장희의 음성으로 함께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묵상합니다. 생명의 양식. 베드로전서 4장 11절 상반절 말씀입니다.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어떻게 지나왔는지 기억나지 않는 깜깜한 시간. 이름 모를 누군가가 우리 곁에 있었습니다. 말 없이 소중한 것을 건네주었습니다.

찬송가 221장 주 믿는 형제들 오라토리오 합창단의 찬양입니다. 이어서 괴로움과 고통을 473장을 유창환의 음성으로 전해드리고요. 나의 죄를 씻기는 김혜영의 찬양으로 듣습니다.

주님, 오늘도 저희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와 함께합니다. 중보 기도하실 분은 CBS 홈페이지 라디오 음악 FM 내가 매일 기쁘게로 들어오셔서 게시판에 기도문 남겨주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에 글을 올려주셔도 좋겠습니다.

천국에서 만나보자 서울 방합창단이었습니다. LT방님께서 신청해 주신 곡 함께 했습니다. 이번에는 세월이 흘러가는데 김성길과 국립합창단의 찬양을 준비했고요. 이어서 나의 죄를 정케하사 권숙희의 찬양입니다. 윤경주의 피아노 반주와 성엽의 오보의 연주로 함께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를 듣고 계십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는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방송되는데요.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를 다운로드 받으시면 음악 FM과 24시간 크리스천 음악 방송인 CBS 조이포유 채널 어느 채널에서도 방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는 CBS 조이포유 채널을 통해 내가 매일 기쁘게를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보내주신 문자 소개합니다. 명랑명랑님, 주님 참 감사합니다. 온유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얻는다 하셨는데 여호와여, 우리의 마음이 아버지 아브라함의 뒤를 묵묵히 따랐던 아들 이삭의 온유함을 닮게 하옵소서. 아, 성경에서 보면 참 이삭은 온유했어요. 맞아요. 아버지를 따라서 산에 올랐던 그 어릴 때 모습뿐만 아니라 성장한 뒤에도 참 온유했던 사람. 그래서 가는 곳마다 분쟁이 생기면 물러나곤 했었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또 우물을 내어주셨던 이야기 우리가 성경에서 만날 수가 있습니다. 이삭의 온유함을 생각해 보게 해주셨네요. 회개 화평 거룩님, 아드님과 관련해서 참 속상하신 그 마음을 전해 오셨는데요. 아드님이 사귀는 여자분이 그 어머니가 반대하고 있다고, 반대 이유가 참 세상적으로 부요하지 않아서, 더구나 그 부모가 교회 직분자시라고요. 제가 다 속상하네요. 그런데 이 아드님의 말이 정말 멋집니다. 같이 있는 일은 빨리 되는 게 아니니까 한 번에 잘 되려고 조급해서는 안 되고 포기하지 말고 꾸준히 열심히 해야겠죠. 이렇게 보내오셨는데요. 지금 세상적으로 돋보이지 않는다고 해도 꾸준히 열심히 한 발 한 발 가치 있는 일을 위해서 나아가겠다는 이 아드님의 말이 정말 멋집니다. 이렇게 건강한 마음을 가지신 우리 아드님을 못 알아보다니 그분들이 오히려 안 됐네요. 정말 이 아드님 자랑스러워하셔도 되겠습니다. 우리 회개 화평 거룩님 너무 속상해하지 않으시기를요. 라시님께서는 오늘 인사하면 이번 주는 못 올지도 모르겠어요 하고 글을 보내주셨어요. 여행 가시는군요. 토요일에 돌아오신다고. 그 사이에 올 수 있는 상황 되면 올게요 하고 보내셨는데 저는 매일 기다릴 것 같네요. 편하게 행복

행복한 시간 보내고 오십시오. 유동근님께서 신청곡 보내주셨어요. 새벽기도 준비 중에 인사드립니다. 감사 위에 감사 정해주셨습니다. 민호기와 지선 고정민 함께하는 찬양이고요. 이어서 꽃마리님께서 신청하신 내 이름 아시죠? 디사이플스의 찬양 함께합니다.

0: 지금 여러분께서는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를 듣고 계십니다.
1: 은혜로운 찬양과 함께하는 내가 매일 기쁘게, 이 시간 듣고 싶은 찬양, 나누고 싶은 이야기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 이용하시면 됩니다. CBS 인터넷 라디오 다운로드 받으시고요. 또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 정보 이용료가 있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샵 9390, 우물정 9390번으로 문자 보내주셔도 됩니다.

0: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최석조의 찬양으로 함께 했습니다.
1: 하수구는 왜 이렇게 자주 막히는 거야? 아랫집은 물 샌다고 올라오고 또 냄새는 왜 나는 거야?
2: 빗물 누수까지 가능한 현대환경에서 근본적인 해결을 해봐. 현대환경은 준설차와 내시경으로 건물의 모든 문제점을 해결해준대. 초장비가 없다고? 1544-4469 1544-4469 현대환경.
3: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4: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3: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회계 프로그램 경리.

0: 예금 적금에 대출까지도 저축은행에 기대세요.
1: 기대만큼 기댄 만큼 행복이 온다. 저축은행.
0: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천등산님께서 신청하신 곡 예수님은 누구신가 블렌딩 노트의 찬양으로 전해드립니다. 잠시 후 내가 매일 기쁘게 2부로 돌아올게요.

0: 아름다운 라디오 93.9MHz CBS 음악 FM입니다. HLKY
1: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0: 생명을 살리는 세계 최고의 바이오 그룹 한바이오가 5시를 알려드립니다.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 2부의 문을 엽니다. 흑진주님께서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신청해 주셨어요. 천인안의 찬양으로 함께 하고요. 이어서 나의 믿음 약할 때 이미경의 찬양 보내드립니다.

한국기독교가정생활협회가 엮은 2026 가정예배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5월 19일 화요일 묵상입니다. 오늘 함께 하실 성경말씀은 베드로전서 4장 7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요절 말씀은 베드로전서 4장 10절 말씀입니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오늘은 은혜 맡은 청지기로라는 제목으로 묵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은사를 주셨습니다. 그 은사는 단지 나를 위한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이 땅에 흘려보내기 위한 통로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라고 부릅니다. 청지기는 주인의 뜻을 따라 맡겨진 것을 관리하고 사용하는 사람입니다. 청지기로 부름받은 우리는 주인의 뜻을 따라 은사를 사용하고 서로를 섬기고 교회 공동체를 함께 세워가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말씀으로, 어떤 사람은 봉사로, 어떤 사람은 기도로 섬깁니다. 때로는 작고 평범해 보이는 섬김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해 은혜를 나누시고 공동체를 살리십니다. 문제는 무엇을 받았느냐가 아니라 그 받은 것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느냐입니다. 때로는 나는 별다른 은사가 없어요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진심 어린 위로의 말 한마디, 작은 친절의 행동 하나도 하나님께 쓰임받는 은사입니다. 은혜는 언제나 크고 거창한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바로 그 자리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각자의 자리에서 은혜의 관리자처럼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은사를 기억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 기도와 손길이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되게 하소서.

주님, 제게 맡기신 은혜를 기억하고 기쁨으로 섬기며 살아가게 하소서. 아멘.

사랑하는 주님 앞에 숭실 남성 합창단의 곡이었습니다. 이번에는 나의 반석, 나의 방패, 권성순의 찬양 준비했고요. 강무림의 음성으로 큰 물결이 설레는 어두운 바다 이어서 듣습니다.

0: 지금 여러분께서는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를 듣고 계십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는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방송되는데요.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를 다운로드 받으시면 음악 FM과 24시간 크리스천 음악 방송인 CBS 조이포유 채널 어느 채널에서도 방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는 CBS 조이포유 채널을 통해 내가 매일 기쁘게를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1: 슈퍼별님, 명희님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하고 들어오셨어요. 성함을 보니까 네, 정말 오랜만에 뵙는 분이네요. 아, 반갑습니다. 휴대전화 뒷번호 0702번 금요일까지 아들 군대 전역 기념으로 아내님이랑 일본 오사카로 여행 갑니다. 안전히 즐거운 시간 되길 빌어주세요 하셨어요. 아내님과 아드님과 잘 다녀오십시오. 행복한 시간 보내고 오십시오. 그리고 유리정은님, 두 달 반 파견 근무 마지막 날 세 번 전철 갈아타면서 좀 먼 곳이었지만 너무나 좋은 분들 만나서 일도 많이

배우고 행복했습니다. 이렇게 보내 오셨어요. 몸이 많이 힘드셨을 텐데, 그럼에도 이렇게 행복했다 말씀하시는 유리정우님의 마음이 참 보배롭습니다. 지기66님께서는 교회 창립 50주년 행사 준비로 많이 바쁘시다고요. 그런데 모내기까지 해야 하신다고 하네요. 모내기 잘 끝내셨나 모르겠어요. 의미 있는 일입니다 하고 보내오셨는데요. 교회 창립 50주년을 미리 축하드립니다. 주이포유 저녁자 방송으로 들어오신 평생감사님, 요즘에 저녁 기도 시간에 부르는 곡입니다 하시면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신청곡으로 적어주셨는데요. 포스의 찬양으로 보내드리고요. 유해피봄님, 창문 틈 사이로 솔솔 불어오는 바람이 더 상쾌하게 느껴지네요. 새벽 공기를 마시면서 아, 봄이 참 좋다. 마음속으로 여러 번 고백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봄과도 조금씩 안녕을 준비해야 할 시간인가 봐요. 짧아서 더 아름답고 지나가기에 더 그리운 계절인 것 같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주신 계절의 은혜를 마음에 담으며 하루 시작합니다. 봄과 같아서 신청합니다. 아, 맞아요. 이봄 가기 전에 이곡 들어야겠네요. 봄과 같아서 이대귀의 찬양 이어서 보내드릴게요.

우리는 영원히 잊을 수 없다고 생각했던 것들을 너무 빨리 잊어버린다. 우리는 사랑과 배반을 똑같이 잊고 속삭였거나 외쳤던 말을 잊고 우리가 누구였는지를 잊는다. 나 자신으로 존재하는 게 어떠했는지 기억하라.

조앤 디디온의 베들레헴을 향해 웅크리다 중에서 한 부분을 전해드렸습니다. 우리의 작은 마음, 작은 기억도 주님은 소중히 여기십니다. 겨자씨만한 믿음까지도 사용하십니다.

매일 은혜 충만케 하는 찬양 잘 들으며 하루 일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전 민희 님께서 조이포유 저녁제 방송으로 들어오셔서 신청하신 곡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아롱별 님께서도 이 곡을 청해 주셨어요.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도 주만 바라보게 하소서, 이렇게 보내주셨고요. 성진영의 찬양으로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보내드렸습니다. 그리고 먼저 들으신 곡은 어둠의 권세에서 최승태의 찬양으로 함께했습니다.

0: 은혜로운 찬송과 성가를 전해드리는 내가 매일 기쁘게 여러분의 신청곡과 사연도 받습니다. CBS 홈페이지 라디오 음악 FM 내가 매일 기쁘게로 들어오셔서 게시판에 신청곡과 사연 남기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을 이용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짧은 글 50원, 긴 글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샵 9390으로 문자 보내주셔도 됩니다. 인터넷 라디오 조이포유에서 다시 방송되는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는 샵 7997번으로 문자 보내시면 됩니다.
1: 신예숙님 신청하신 곡 보내드립니다. 주의 영광 가득 찬내 안산시립합창단의 찬양입니다.

0: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1: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0: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회계 프로그램

0: 서울 성북구에 있는 서경대학교는 79년 된 4년제 종합대학입니다.
1: 하수구는 왜 이렇게 자주 막히는 거야? 아랫집은 물 샌다고 올라오고 또 냄새는 왜 나는 거야?
2: 빗물 누수까지 가능한 현대환경에서 근본적인 해결을 해봐. 현대환경은 준설차와 내시경으로 건물의 모든 문제점을 해결해준대. 초장비가 없다고? 1544-4469 1544-4469 현대환경
3: 신축도 리모델링도
4: 경동하우징.
5: 경동하우징 42년 노하우가 담긴 빌딩 투자 솔루션
6: 빌딩앤리치.
5: 매입, 밸류업, 임차, 매각까지 컨설팅을 받아보세요.
6: 빌딩앤리치
3: 신축도
6: 리모델링도
4: 경동하우징.
7: 쇼리실라!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아미란 가족력으로부터 불안한 시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 준비는 지금부터. NK 세포 보건, 내 몸 안에 NK 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 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2: 여기가 뉴욕입니까?
3: 이곳이 파리입니까?
2: 여기는 인천 송도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아파트 새로운 브랜드 호밍루츠. 호밍루츠가 인천 송도에서 1700세대 분양을 시작합니다.
3: 기대하세요. 호밍루츠. 인천이 대한민국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0: 아티잔
1: 싱크볼 교체는?
0: 아티잔
1: 프리미엄 사각 싱크볼 아티잔 CJ 온스타일과 함께합니다.
2: 소화는 느낌이 아니다. 분해다. 그래서 다제스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 소화 성분도 위상부, 위하부, 소장, 소화 위치도 3단 분해로 소화를 빠르게 3단 분해 소화제 다제스 캡슐 한림제약
3: 나르지오 새 모델 김용민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편한 신발 뭘까요? 2025 올해 브랜드 대상 기능성 신발 1위 미국 메디케어가 선택한 독보적 기술력 세상에서 가장 편한 신발 아시겠죠?
4: 역시 맞다 나르지오 맞다
5: 한국소비자 브랜드 위원회 주최 한국소비자 포럼 한국경제신문 주관
6: 낮에

기온이 부쩍 올라가서 이 벌써 이렇게 더우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이 살짝 들죠. 이화라님, 실록이 푸르른 계절 한복판에서 평안을 외쳐봅니다. 모든 일상을 지키고 보호해 주시는 주님의 은혜가 함께하길, 더워진 날에 건강하세요. 이렇게 적어주셨고요. 휴대전화 뒷번호 8751번께서는 계속되는 더위가 걱정인데 잘 지낼 수 있겠죠? 그렇겠죠. 잘 지낼 수 있을 겁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신청곡으로 적어주셔서 오늘 끝곡으로 함께 할게요. 이곡 정혜욱의 찬양으로 듣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이명이었습니다. 주님의 평안을 빕니다.

0: 하수구는 왜 이렇게 자주 막히는 거야? 아랫집은 물 샌다고 올라오고 또 냄새는 왜 나는 거야?
1: 빗물 누수까지 가능한 현대환경에서 근본적인 해결을 해봐. 현대환경은 준설차와 내시경으로 건물의 모든 문제점을 해결해준대. 출장비가 없다고? 1544-4469 1544-4469 현대환경.
2: 나를 돌보는 시간 1분.
3: Hi everyone, 영어 강사 케일린입니다. 저는 하루에 딱 1분 냄새를 맡는 시간을 만들었어요. 아침엔 커피 향을 맡고 밖에 나가면 공기 냄새를 느껴보고요. 또 음식을 먹기 전에 냄새를 맡으면서 먼저 음미해봐요. 처음엔 별 의미 없을 줄 알았는데 그 1분 때문에 하루가 더 또렷하게 기억되기 시작했어요. 그날 맡았던 냄새가 그날 있었던 일들이랑 같이 남더라고요. 그래서 하루가 그냥 흘러가는 게 아니라 하나씩 구분되는 느낌이었어요. 돌이켜보면 그 1분이 제 하루를 기억하는 방식을 바꾸고 있었던 것 같아요.

0: 아름다운 라디오 93.9MHz CBS 음악 FM입니다. HLKY
1: 장수하세 건강하세 장수는 별이 다섯 장수 돌침대
2: 별이 다섯 개
0: 면역력에 좋은 장수 돌침대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화가들이 그림을 그릴 때 가장 공들이는 부분 중에 하나가 그림자라고 합니다. 그림자가 짙을수록 작품이 더 입체적으로 살아나고 존재감이 더 또렷해지기 때문이라고요.

빛만으로는 완성할 수 없는 깊이를 그림자가 채워주기도 합니다. 살면서 마주하는 어두운 그림자 때문에 속상할 때도 있지만 그것이 오히려 우리의 삶을 더 선명하게 만들어준다 생각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죠? 화요일 아침 CBS 라디오 정미나의 어메이징 그레이스입니다.

0: 충실 사이버대에서 수실력자 나의 꿈을 숭 실력 발휘 쏴 수실력자 내 실력이 숭 실전으로 쏴 쏴 실전형 커리큘럼 숭실력자 숭쏴 여기는 숭실사이버대
1: 자 따라해보세요
2: 이카운트 ERP
3: 4만원
1: 회계관리
2: 이카운트 ERP
4: 4만원
1: 재고관리
2: 이카운트 ERP
1: 4만원 생산관리
2: 사업성공
4: 함께해요
2: 이카운트
1: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2: 이카운트
1: 가입비 부가세 별도
5: 중동 사태로 에너지 수급 우려가 커지는 지금 에너지 절약은 선택이 아닌 필수 에너지를 절약하는 슬기로운 국민 행동 함께 해볼까요? 가까운 거리는 걷거나 자전거 타기 승용차 대신 대중교통 이용하기 전원 차단으로 불필요한 에너지 사용은 줄이고 전기차, 휴대폰 등은 낮 시간에 충전하기 우리의 작은 실천이 일상을 지키는 큰 힘이 됩니다 에너지 위기 극복, 모두 함께 해주실 거죠? 이 캠페인은 기후에너지환경부와 에너지 공공기관이 함께합니다.
6: 요리 냄새와 씨름하는 셰프 에드워드리도 집에선 완벽히 해방되죠.
7: 왜?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6: 제습 환기청정기 매직 플러스로 주방 음식 냄새부터 집안 전체 습도까지 쾌적하게.
7: 오,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8: 경동 나비.
9: Good Music Station. CBS FM.

조세핀님께서 평안하고 안전한 나만의 공간에 있는 느낌이라고 이 방송 느낌을 평해 주셨어요. 너무 좋은데요. 편안하고 안전한 나만의 공간 좋습니다. CBS 라디오 정미나의 Amazing Grace, Lily of the Valley, 내 진정 사모하는 I know whom I believed, 아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 계신 곳에 오늘 하늘 색깔은 어떤가요? 서울은 오늘은 아니고 원래 내일 비 소식이 있긴 한데 오늘 아침부터 많이 흐린데요. 짙은 회색빛입니다. 예, 5월 19일 화요일 오늘 날씨 예보를 좀 다시 살펴봐야겠어요. 사연과 신청곡 참여 방법 안내합니다. 문자 주시려면 샵 9390번. 짧은 문자 쓰시면 50원이고요. 긴 문자 쓰시거나 사진 전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추가됩니다. CBS 레인보우 앱을 스마트폰에 다운받고 게시판 들어오세요. 프리마돈나님께서 앤머레이가 부르는 찬송 원하셔서 How Great Thou Art,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제가 지금 들으려고 걸어놨습니다. 그리고 마늘 농사를 화성에서 지으신데요. 8513님, 마늘밭의 아침 공기가 상쾌합니다. 한낮엔 뜨겁고, 그리고 아침 일찍 마늘종 제거하는데요. 마늘밭의 찬송이 행복하네요. 요새 한낮에는 30도가 넘어가기 때문에 농사 짓는 분들 한창 바쁘실 때 요즘 아침 일찍 부지런히 움직이고 계십니다. 이분은 This is my father's world. 참 아름다워라 신청하셨는데 준비해 보겠습니다.

All creatures of our garden king. 온 천하만물 우러러. 김효선님 인천 계시네요. 인천도 많이 흐리대요. 웃음꽃님 안산도 흐려요. 비가 내릴 것 같아요. 전 비가 오면 일하는데 불편하고 힘들어서 일 마무리할 때까지 비가 내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요. 웃음꽃님 외부 바깥에서 일을 하는 분이실까요? 힘드시면 안 되는데. 김영호님 이것도 엄청 흐려요. 양천구 목삼동입니다. 열심히 운동하면서 잘 듣고 있어요. 그렇군요. 여기 저 있는 곳과 그럼 가까운 곳이니까 제가 지금 보는 하늘 색깔과 같겠어요. 김영호님 계신 곳. 주아랑님 새벽 예배 드리고 나왔는데 해가 중천에 떴습니다. 오늘 허락하신 주님께 감사드리면서 아 바닥 가에 계시는군요. 오늘 바다의 파도는 어떤가 잠시 한 바퀴 돌아보고 오려고요. 주아랑님 신청하신 곡입니다. To God be the glory. 그 큰 일을 이루신

올해는 옥상 텃밭에 고추 모종을 심었습니다. 고추가 제법 많이 열리더니 금세 빨갛게 익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나라 음식 문화의 역사는 길지만 매운 음식이 나온 진 오래되지 않았다는 게 기억났습니다.

원산지가 남아메리카인 고추가 우리나라에 들어온 건 임진왜란 때였습니다. 김치 하면 당연히 매운 배추김치를 우리는 먼저 생각하지만 김치에 고춧가루가 들어가기 시작한 건 그때부터였죠. 떡볶이, 매운탕, 닭볶음탕, 고추장이 들어가야 제맛인 비빔밥, 이런 음식들도 모두 고추가 들어온 뒤부터 사랑받은 음식들이라는 거 알고 계셨습니까?

고추가 들어온 뒤에야 만들어진 매콤한 음식들이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음식이 된 게 참 신기하다는 생각을 하면서 문득 예수님 말씀이 떠오릅니다.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마태복음 19장 30절 말씀.

나중에 만들어졌지만 대표 음식이 된 이 매운 음식들처럼 나중에 믿었어도 얼마든지 하나님 나라를 대표하는 믿음의 큰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믿음의 몇 대 가정에서 태어난 사람들이 부러울 때가 있는데요. 하지만 믿음의 시작이 좀 늦었다고 기죽지 말아야 합니다. 나중에 믿었어도 얼마든지 하나님 나라의 대표 주자가 될 수 있습니다. 아멘.

국민일보와 함께하는 아침 묵상. 상일교회 손석일 목사님의 나중에 된 것으로 먼저 된 매운맛.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네, 시편 23편 말씀이 생각나는 찬양, 논모엔이 부른 You make me lie down in green pasture, 푸른 초장 위에 였습니다. 5월 19일 화요일 CBS 라디오 정민아의 Amazing Grace. 날씨가 너무 흐려서 이상하다. 오늘 원래 비 예보는 없었는데 비가 오늘부터 오려나 하고 예보를 보니까요. 예, 역시 이제 우산 표시는 없어요. 이렇게 오전 내내 서울은 계속 흐리다가 오후에 다시 해가 난다. 이 정도의 예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와, 거제도 계시네요. 거제도 남쪽 바닷가 망치 몽돌 해변입니다. 해가 떠있지만 여기도 흐리네요. 바다 파도 소리도 실종된 잠잠한 아침인데요. 걷고 뛰고 하면서 듣습니다. 예, 데니보이님 계시는 거제 망치 몽돌 해변으로 이 곡을 띄워요. Jesus loves me. 예수 사랑하심은

0: 엘레스타.
1: 제조원 우리바이오, 판매원 COK 컴퍼니, 건강기능식품 광고.
2: 아, 또 눌어붙었네.
3: 음식물 처리기에 음식물이 눌어붙으면 작동이 멈추는 고장의 원인이 되니까. 그래서 음식물 처리기도 결국 쿠쿠. 국내 유일 누름방지 모드로 고장 걱정 없이 속 편하게 쓸 수 있죠. 쿠쿠 에코웰 큐브 음식물 처리기.
4: 잘 돌아갑니다.
5: 잘 돌아갑니다.
6: 잘 돌아갑니다.
7: 시스템이 일을 하면 회사가 잘 돌아갑니다. 영림원 ERP가 시스템 경영을 만듭니다. 사업이 잘 되는 시스템 경영 ERP 영림원 ERP. 서울

0: 아이를 위한 엄마의 선택 셀로맥스 사이언스 일반 식품 광고
1: 고려용접봉 그린 KR3000
0: 피부과 그 용접봉의 세대교체 고려용접봉 그린 KR3000 그린

친구들과 정말 오랜만에 하루 나들이 갑니다. 전주 수목원과 옥정호 붕어섬을 가서 작약을 보려 합니다. 나이가 들어서 다들 운전을 못하니까 여행사 프로그램을 이용하는데요. 5월의 아름다운 산야를 눈에 담고 올게요. 상크모디님. 와, 상상이 안 가요. 작약 명소가 있군요. 예를 들어서 작약과 장미와 카네이션이 섞여 있을 때 제 눈에 가장 화려하고 예쁜 건 작약이거든요. 둥그렇게 얼마나 탐스럽고 예뻐요. 장미는 사실 한 송이로는 좀 약하지만 작약은 한 송이만으로도 존재감이 큰데 그 예쁜 것이 야 명소를 이루고 있다니 상상이 안 가요. 아, 다녀와서.

이야기해 주십시오. 상큼 오디님께 띄우는 소풍 노래가 오늘 정민아의 어메이징 그레이스 1부 끝곡이에요. 레나 마리아 Put your in hand in hand.

0: 하면
1: 비욘드 비타 모든 인쇄 가능한 서머네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서머네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서머네드피아
2: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서머네드피아
1: 국민 인쇄 서머네드피아
3: 어? 필립스가 멀티탭도 만드네?
4: 차원이 다른 멀티탭 안전한 필립스 멀티탭
3: 디자인도 예쁜데?
4: 과부하 걱정 없는 멀티탭 화재에도 안전한 멀티탭
5: 필립스라 다르다 믿을 수 있는 전기 브랜드 필립스 멀티탭
4: 필립스 멀티탭
6: 하루가 다르게 자라는 감귤 새순 숨어있는 진딧물 깍지벌레 누가 잡을 수 있을까요?
7: 정답은 엘레스탈 깍지벌레 탈탈 진딧물도 탈탈 빠르고 오래가는 엘레스탈
6: 봄순 나오면 탈탈 엘레스탈 신젠타 코리아
8: 비대 살 땐 당당하게 3년 애플 비대 전국 무료 설치는 애플 비대 온 가족 믿고 쓰는 애플 비대
9: 3년 무상 AS부터 전국 무료 설치까지 비대는 역시
8: 당당하게 3년 애플 비대 애플
1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이로구나
11: 매출이 쭉쭉 성과가 쭉쭉

0: 예금 적금에 대출까지도 저축은행에 기대세요.
1: 기대만큼 기댄만큼 행복이 온다. 저축은행.
2: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0: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1: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0: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그대와 여는 아침 김용신입니다. 왜 우리는 빠른 배송에 열광할까요? 하루만 늦어도 답답하고 배송 조회를 몇 번씩 새로 고침하게 되잖아요. 전문가들은 이런 마음을 기다림 비용이라고 하는데요. 물건값보다 기다리는 시간이 더 크게 느껴지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빨라야 안심할 때가 있죠. 엘리베이터 문이 늦게 닫히면 버튼을 한 번 더 누르고 인터넷 화면이 잠시만 멈춰도 답답해합니다. 물론 가끔은 느린 시간이 반가울 때도 있는데요. 요즘처럼 이른 더위가 이어지는 날에는 저녁 바람이 시원해지기를 기다리게 되고 비 소식이 들리면 또 마음이 놓이죠. 이런 기다림은 즐기기도 하는 것 같아요. 오늘은 무엇을 빨리 얻고 싶은지보다 무엇을 천천히 기다리고 싶은지 떠올려보는 하루여도 좋겠습니다.

0: 뭘 기다리세요? 저는 비를 기다려요, 사실. 마침 내일 비 소식이 있어서 저는 좀 천천히 기다려보겠습니다. 오늘 하늘을 보니까 살짝 찌푸린 하늘, 집빛 하늘이거든요. 노라 존스의 Come Away With Me 오늘 첫 곡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5월 19일 화요일 아침 CBS 음악 FM 김용신의 그대와 여는 아침.
1: 안녕하십니까.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입니다. 응급 상황에서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짧은 시간을 골든타임이라고 합니다. 대한민국의 인구 소멸을 막을 수 있는 골든타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아이를 낳고 기르는 것이 우리들의 밝은 미래를 준비하는 일입니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 가득한 사회 모두 함께 만들어 갑시다.
2: 기독교 대학의 글로벌 리더 백석대학교가 함께합니다.

0: 5월 23일부터 5월 31일까지 우산시 고인돌공원에서 오해피 장밋빛 축제가 열립니다. 아름다운 조명으로 밤까지 빛나는 꽃내음 가득한 축제 속에서 소중한 사람들과 특별한 추억을 남겨보세요.
1: 하수구는 왜 이렇게 자주 막히는 거야? 아랫집은 물 샌다고 올라오고 또 냄새는 왜 나는 거야?
0: 빗물 누수까지 가능한 현대안경에서 근본적인 해결을 해봐. 현대안경은 준설차와 내시경으로 건물의 모든 문제점을 해결해준대. 초장비가 없다고? 1544-4469 1544-4469 현대환경
2: 카티프로 시

0: 행복이 함께하는 곳. 그 자리에 장인 가구.
1: 잘 돌아갑니다.
0: 잘 돌아갑니다.
2: 잘 돌아갑니다.
3: 시스템이 일을 하면 회사가 잘 돌아갑니다. 영림원 ERP가 시스템 경영을 만듭니다. 사업이 잘 되는 시스템 경영 ERP 영림원 ERP.
4: 현대 큐밍 큐큐큐큐큐밍 렌탈은 큐밍 큐큐큐큐큐밍 청소기는 큐밍 큐큐큐큐큐밍 렌탈은 큐밍 큐큐
0: 청소기 공기청정기 비데 렌탈부터 관리까지 큐큐큐큐큐밍 역시 렌탈은 현대 큐밍이야.
5: 클레오?
6: 네, 현대자동차의 AI 클레오입니다.
5: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6: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오스 커넥트와 6분 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5: 또 한 번 새로워진 더 뉴 그랜저.
7: 나르지오 새 모델 김용민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편한 신발 뭘까요? 2025 올해 브랜드 대상 기능성 신발 1위 미국 메디케어가 선택한 독보적 기술력 세상에서 가장 편한 신발 아시겠죠?
8: 역시 맞다 나르지오 맞다.
9: 한국 소비자 브랜드 위원회 주최 한국 소비자 포럼 한국 경제신문 주관
10: 서울사이.

마이클 부블레 Save the Last Dance for Me 0676님께 전해드린 노래 폴 맥카트니의 Another Day 앞서서 들었습니다. 저도 비를 좋아하는데 하는 일이 걸어서 하는 일이라 걱정이 좀 되기도 해요. 그래도 저도 비를 기다리고 있어요. 새벽 공기님이세요. 실비아님은 저는 차를 기다려요. 아직 차가 안 나와서 새 차 기다리고 계시거든요. 차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달의 세상 구경할 손녀 기다리고 있어요. 하이빌님이시고요. 발주 물량이 아직 도착하지 않아서 지금 그거 기다리고 있습니다. 배송 물량이 많아서 더뎌지나 보다 하면서 캔디님이 지금 기다리고 계신데 노래 계속 듣다 보면 네, 오겠죠 빨리. 7시 17분인데 기다림이 너무 초조하지 않도록 싹 잊을 만한 좋은 노래들 많이 준비하겠습니다. 우물성 9390 샵 939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드는 문자로 레인보우로 오세요. 어제도 전국 곳곳에서 30도를 웃도는 때이른 불볕더위가 계속된 가운데 경주가 35.9도, 대구는 34.7도까지 오르면서 5월 중순 기준 역대 최고 기록을 갈아치웠습니다. 오늘은 고기압의 힘이 약해지고 구름량이 늘면서 어제보다는 더위가 다소 누그러지겠지만 서울은 27도, 대전과 광주 30도, 대구 33도 등 여전히 평년보다 3에서 7도가량 높은 낮 기온이 이어지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건조한 고기압의 영향을 받고 있어서 강한 햇볕과 함께 대기가 메마른 상태인데요. 오늘도 구름 사이로 볕이 강하게 내리쬐면서 자외선과 오존 농도 높겠고 일부 지역에는 건조특보가 이어져 화재 예방에도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이번 더위는 내일부터

I'll be over you. 토토의 노래 2691님께 전해드렸습니다. 피터 세트라 쉬어가 함께한 After All 0337님께서 신청해 주신 노래였어요. 저는 예쁜 원피스를 사서 사실 지금 택배 아저씨가 너무 기다려져요. 수선화님이세요. 군대에서 풋살하다가 인대 파열 수술하러 나온 아들 목요일에 복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2주 동안 좀 많이 힘들었다고. 수술 잘 된 거죠? 건강하게 잘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5693님. 저 1년 만에 주말에 캠핑 가는데 캠핑 기다려집니다. 9908님. 와, 어쨌든 우리는 이렇게 작은 뭔가 기다림 하나 딱 가슴에 품고 나면 그래도 한 주 지내기가 꽤 가벼워지고 괜찮죠? 제가 보내는 문자가 방송에서 나오기 기대하고 있어요. 아, 다들 그거는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그죠? 6585님. 예, 제가 잘 받았고 그리고 이렇게 소개해드립니다. 7시 28분이고요. CBS 음악 FM 김용신의 그대와 여는 아침. Maroon 5 피처링 크리스나 아길레라 Moves Like Jagger. 청해주신 분은 5693님이세요.

작은 거인님이 청해 주셨어요. 일렉트라이드 오케스트라 Midnight Blue 들으셨습니다. Coldplay A Sky Full of Stars는 5780님 신청하신 노래였습니다. CBS 음악 FM 김용신의 그대와 여는 아침

지금부터 5분 동안 쉬라는 말을 듣는다면 당신은 무엇을 할 것인가? 아마 핸드폰에 손이 가 있지 않을까? 우리는 쉬라고 해도 잘 쉬지 못한다. 지금부터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말을 들으면 어딘가 불편하다. 뭐라도 해야 할 것만 같아서. 왜 그럴까? 그건 아마도 제대로 쉬어 본 적이 없기 때문일 것이다. 7년 동안 회사 생활을 빠듯하게 한 친구가 있었다. 일이 많은 회사라 야근은 필수였고 주말에도 출근하는 일이 잦았다. 그러던 어느 날 친구가 갑자기 일을 그만두었다. 회사를 때려치운 것이다. 하지만 좋아하는 것도 잠시. 퇴사 후의 첫 휴일, 친구에게 걸려온 전화의 첫마디는 뭘 해야 할지 모르겠어 였다. 황당했다. 쉬고 싶다는 말을 7년 동안 입에 달고 살던 친구였는데 뭘 해야 할지 모르겠다니. 나는 친구에게 그냥 쉬라고 말했다. 그러자 친구는 어떻게 쉬어야 할지 모르겠다고 했다. 우리는 쉬는 시간이 생겨도 쉬는 법을 모른다. 제대로 쉬어 본 적이 없기 때문이다. 우리는 노동에 너무 익숙해진 나머지 쉼이 주어졌을 때에도 불안한 마음에 일을 찾아서 한다. 학교라는 사회에 들어선 순간부터 경쟁하며 심리적 압박에 시달리기 시작한다.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대학에 가고 스펙을 쌓아서 취업하고 성실하게 야근에 주말 출근까지 해서 승진을 하고 커리어를 쌓고 틈을 내어 선까지 보러 다닌다. 남들이 결혼하는 시기에 뒤처지지 않게 결혼하고 아이를 키우기 위해 갖가지 노력을 한다는 말이다. 친구는 결국 다시 일터로 돌아갔다. 친구는 자신의 시간을 파는 것에만 익숙했지 사는 데에는 익숙하지가 않았다. 그래서 시간을 가지고도 시간의 주인이 되지 못했다. 시간을 제대로 갖지 못하니 시간을 버리고 있다 느꼈고 차라리 남에게 파는 게 낫다는 결론을 내리게 된 것이다. 내 시간의 주인이 되는 연습을 해야 한다. 오늘은 5분, 내일은 10분, 모레는 1시간. 그렇게 온전한 내 시간을 갖고 제대로 쉬는 법을 배우다 보면 쉬는 시간이 불편하지 않게 된다. 그리고 더 이상 불안하지 않다. 로버트 그루디는 행복은 주로 시간에 대한 태도에 의해 결정된다고 말했다. 시간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를 고민하기 전에 먼저 내 시간의 주인이 되어야 한다.

월간 좋은 생각과 함께하는 아침 공감, 오늘은 정다희의 힘들면 힘 내려놔 중에서 읽어드렸습니다. 어떻게 쉬어야 할지 모르겠어. 이건 정말 자연스러운 반응 같은데. 왜냐하면 제 개인적인 생각일 수도 있는데 일을 많이 해봐야 일머리가 생기고요. 노는 걸 또 쉬는 걸 많이 해봐야 쉴 머리가 생긴다. 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계속 이러던 사람이 갑자기 이제 덩어리의 시간을 딱 얻었을 때 저는 뭐 당황할 것도 같고 처음에는 어떻게 해야 할지 잘 모를 것 같기도 해요. 근데 약간의 시행착오가 필요한데 왜 너는 제대로 놀지도 못해 막 이렇게 하면 너무 막 그러지 않아도 그런데 너무 위축될 것 같아요. 너무 다그치지 말고 우리는 이제 좀 쉬다 보면 아 이렇게 쉬는 게 나에게 맞는 쉼이구나 이런 것도 찾아가는 것 같더라고요. 누구에게나 똑같이 쉬는 시간이 그 같은 일만 그리고 뭐 바람직한 어떤 일만 그렇게는 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뭐 나 이렇게 쉬는 게 나에게는 정말 쉼이 되고 어떤 사람은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뭘 이렇게 이렇게 해가는 거 이게 또 쉼이 된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아니 그대들의 사연들을 보면서 제가 이렇게 깨닫는 바입니다. 잘 쉬고 계시고 잘 일하고 계시죠? 글렌 캠벨의 타임 전해드린 노래였어요. CBS 음악 FM 김용신의 그대와 여는 아침. 관절 연골이

0: 제조원 우리바이오, 판매원 COK컴퍼니, 건강기능식품 광고.
1: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2: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1: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0: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회계 프로그램 경리나라
1: 신축도 리모델링도
2: 경동하우징
3: 경동하우징 40여 년 노하우가 담긴 빌딩 투자 솔루션
4: 빌딩앤리치
3: 매입, 밸류업, 임차, 매각까지 컨설팅을 받아보세요.
4: 빌딩앤리치
1: 신축도
5: 리모델링도
2: 경동하우징
6: 도심지 공사 전문 비싸난 건설
7: 도심지 공사 알아서 척척 잘하는 곳 어디 없나?
8: 도심지 공사는 달라야 하니까 비싸난 건설에 맡기세요. 빌딩 신축 리모델링까지 복잡한 도심지 공사는
6: 도심지 공사 전문 비싸난 건설
9: 폐암환자나 그 유가족은 직업병 산재 보상 대상이라는 거 알고 계신가요? 과거 건설 현장이나 공장과 같은 환경에서 일했던 분이라면 가능합니다. 일용직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해결해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보상 전문
10: 노무법인 폐
9: 1544-7575
11: 좋다 좋다 좋다 좋다 좋다 좋다 너무 좋다 참 좋은 여행
12: 경험한 분들의 한결같은 추천 좋다 좋다 전 세계 7천여 개의 여행 상품 중에서 좋다 좋다 좋다 당신도 골라보세요.
11: 이제 여행 갈 때마다 찾을래요 참 좋은 여행
13: 높아지는 AI 반도체 비자 완성된 고덕 1단계 인프라와 학교 공원 기대되는 행정타운까지 앞선 차이를 노리는 압도적 고덕 라이프 고덕 국제신도시 수자인 풍경채 1, 2단지 견본주택해관정 문의 1544-8802 BS안양 제1건설
14: 자기 그 김치 알아? 김치 품평의 두 부문 대상 받은 김치 허, 무슨 김치인데?
15: 참매실 새벽밤 김치 2023년 배추김치 2025년 무김치 김치 품평의 최초 두 부문 대상 대상답네
16: 새벽밤 김치
15: 새벽밤 제조 새벽판매
17: 하이 하이 하이퍼스 반가워요 하이퍼스 하이 하이 하이퍼스 진짜 가고 하이퍼스
18: 사무용 가구 업소용 야외용 인테리어 가구까지
19: 잘나가는 가구 하이퍼스
20: 멀쩡 많은 사람들의 진짜 가구
21: 하이퍼스
22: 여기가 뉴욕입니까?
23: 이곳이 파리입니까?
22: 여기는 인천 송도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아파트 새로운 브랜드 호밍루츠 호밍루츠가 인천 송도에서 1700세대 분양을 시작합니다.
23: 기대하세요. 호밍루츠 인천이 대한민국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24: 네, LG전자 유지보수 자회사 하이엠솔루텍입니다.
25: 시스템 에어컨 고정 걱정 없이 세척할 수 있나요?
24: 특허받은 LG정품 세척 하이엠솔루텍입니다.
25: 환경까지 생각하는 세척제도 있나요?
24: 1등에게 물어보세요.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1544-8777
26: 오늘도 소화불량으로 고생하시는 분들께 다제스가 전합니다. 소화는 느낌이 아니다. 분해다. 그래서 다제스 소화 성분도 소화 위치도 3단 분해로 소화를 빠르게 3단 분해 소화제 다제스 캡슐 한림제약
27: 제이슨 무라즈, 벨라 루나 들으면서 2부로 가겠습니다.

0: 202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수도권 대학교 취업률 1위, 취업률 82% 경복대학교. 성공을 준비하는 학생들의 선택 경복대학교.
1: 비대 살 땐 당당하게 3년 애플 비대, 전국 무료 설치는 애플 비대, 온 가족 믿고 쓰는 애플 비대. 3년 무상 AS부터 전국 무료 설치까지 비대는 역시
2: 당당하게 3년 애플 비대. 애플.
3: 당신의 아파트는 어느 곳을 향하고 있나요? 휴먼빌은 생각합니다. 살수록 더 나은 삶이 당신 곁에 머물 수 있도록. 그래서 휴먼빌은 오늘도 사람을 향한 집을 짓습니다. 사람과 함께 사는 아파트 휴먼빌 일신건영.
4: 뉴바옴이 떴습니다. 혈당 건강에
5: 뉴바옴,
4: 운동할 때도
5: 뉴바옴,
4: 장 건강에도
5: 뉴바옴. 혈당도 활력도 장 건강도 종합 건강기능식품 브랜드 뉴트리바이옴 뉴바옴. 검색창에 뉴바옴.
4: 뉴바옴.
6: 쇼핑몰 오픈하셨어요? 그럼 당연히
7: 구스팔로셀러스.
6: 주문이 늘어 관리가 어렵나요? 그럼 당연히
7: 구스팔로셀러스.
6: 셀러라면 당연히 셀러스 하세요. 주문 수집, 송장 전송, 출력까지 단돈 5,000원이니까
7: 구스팔로셀러스.
8: 안녕하세요. 헬리코박터 마이크로바이옴 연구의 심기남입니다. 매년 6월 첫째 주 수요일은 위건강의 날입니다. 정확한 위 건강 정보를 확인하시고 건강한 삶을 지켜가십시오. 여러분의 위 건강, 헬리코박터 마이크로바이옴 연구회가 함께하겠습니다.
9: 지금 외로움을 느끼고 있다면 이 사연을 한번 들어봐 주세요. 저는 집에서만 생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딱히 갈 곳도 없고 그러다 보니 우울증은 더 심해졌죠. 그때 서울 마음 편의점에 방문해 편하게 라면을 먹으면서 저의 힘든 마음을 위로받고 상담까지 받을 수 있어 공허했던 제 마음의 허기까지 채울 수 있었답니다. 외로울 땐 찾아주세요. 서울 마음 편의점.

0: 관련 문의는 120. 이 캠페인은 외로움 없는 서울을 만들어가는 동행매력 특별시 서울시와 함께합니다.
1: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일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2: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하늘을 보며 외쳐봅시다. 오케이, 다 괜찮아질 거야. 음악과 함께하는 그대, 오늘 하루도 오케이. 매일 아침 7시, 그대와 여는 아침. 오케이, 렛츠고.

8시 그대 아침 뉴스 콕. 어제 열린 2차 사후조정에서도 삼성전자 노사는 입장차만 확인했습니다. 협상은 오늘 오전 재개됩니다. 한일 정상회담이 오늘 경북 안동에서 열립니다. 한일 양국의 협력과 이란전쟁 대응 방안 등이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스타벅스가 5.18 민주화운동 기념일인 어제 계엄군 탱크를 연상시키는 탱크데이 행사를 열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도 비인간적 막장 행태라고 비판했고 신세계그룹 정용진 회장은 스타벅스 대표를 전격 해임했습니다. 어제 서울 강남에서 처음 본 여성을 무차별 폭행한 20대 남성이 구속됐습니다. 현장에 있던 시민들이 남성을 뒤쫓아 제압했고 경찰이 현행범으로 체포했습니다. 칸 영화제 경쟁 부문에 진출한 영화 나홍진 감독의 호프가 어제 처음 현지에서 공개됐습니다. 관객들은 7분가량 기립박수를 쳤고 또 하나의 괴물 영화 명작이 탄생했다는 호평이 나왔습니다. 오늘은 구름이 많다가 전국이 밤부터 흐려져서 내일 전국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오늘 경상권을 중심으로 낮 최고기온 30도 이상 올라 덥겠는데요. 낮 최고기온은 서울 27도, 대구 31도 등 전국이 24도에서 31도로 예보됐습니다.

0: 칠리차차 제시카 제이의 노래 들으셨습니다. 0299님 청해 주신 노래 2부 첫 곡이었고요. 8087님이신데 저 그대 아침 이벤트 통해서 크루즈 여행 다녀온 청취자입니다. 사실 처음에는 내가 정말 가게 될까? 이런 마음이 컸거든요. 오래 기억에 남을 만큼 참 따뜻한 시간 보내고 왔어요. 바다를 바라보면서 아무 생각 없이 웃었던 순간도 좋았고요. 잠시나마 일상에서 벗어나서 마음을 쉬어갈 수 있는 시간이 됐습니다. 살면서 이런 여행 정말 이상하게 오래 마음에 남을 것 같아요. 잘 다녀왔습니다. 감사해요 하시면서 후기를 남겨주셨거든요. 저희 크루즈 여행 보내드리잖아요. 잘 다녀오셨다니까 정말 마음이 뿌듯하네요. 그대들도 한번 가보시죠. 바다 위 테마파크 펜스타 미라클 크루즈에서 크루즈 승선권, 부산에서 오사카 왕복하는 크루즈 여행권입니다. 저희가 그대 아침 함께 듣고 있는 두 분의 사연을 받아서 뽑고 있습니다. 누군가의 친구 사이일 수도 있고, 뭐 남편, 아내, 누구와 형제, 자매, 뭐 선배, 회사 동료, 친구분들 많이들 보내주시는데 두 분의 사연이 모두 접수되어야만 하고요. 제가 간단하게 이렇게 말씀드렸더니 아, 저 가고 싶고요. 제 가고 싶어요. 이렇게 너무 간단하게 써주시면 저희가 이 사연을 알 수 없잖아요. 두 분이 어떤 사이이신지 그리고 이번 여행 꼭 가고 싶은 이유라든지 이런 사연을 좀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크루즈라고 말머리 달아서 보내주시고요. 우물정 939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요가 드는 문자로 보내주시거나 레인보우로 또 홈페이지 사연 신청란에 남겨주시면 됩니다. 가실 분은 저희가 매월 마지막 주 일요일에 소개하고 있어요. 일요일 그 시간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CBS 음악 FM 김용신의 그대와 여는 아침.
1: 한국인은 밥심이다. 이런 말이 있을 만큼 쌀밥은 오랫동안 사랑받아온 한국인의

0: 주식인데요. 최근 다이어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탄수화물인 밥을 멀리하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탄수화물은 우리 뇌와 신체의 에너지원으로 쓰이는 필수 영양소고요. 또 식이섬유와 단백질, 비타민 등 다양한 영양성분들도 함께 들어있어서 건강을 생각한다면 매일 쌀밥을 잘 챙겨 드시는 게 좋습니다. 건강한 식생활 캠페인,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1: 송실사이버대에서 쑥! 실력자! 나의 꿈을 쑥! 실력 발휘 쏴!

0: 여기는 숭실 사이버대.
1: 자 따라해보세요.
2: 이카운트 ERP
3: 4만원
1: 회계관리
2: 이카운트 ERP
4: 4만원
1: 재고관리
2: 이카운트 ERP
1: 4만원 생산관리
2: 사업성공
4: 함께해요.
1: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2: 이카운트
1: 가입비 부가세 별도.
5: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6: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차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차 하루 5분 쉽게
7: 쓱 닦고 차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올리브영 어워즈 1등 토너 패드 쓱 닦고 차
6: 메디힐 토너 패드.
8: 안녕하십니까 KGI 한국판촉물 제조협회장 황준수입니다. 새로운 판로가 필요한 중소기업이라면 판촉물 시장에 주목해 보십시오. 중소기업의 새로운 성장 기회와 판로 개척을 위해 협회가 함께하겠습니다. 성공적인 판촉물 시장에 진입, 지금 한국판촉물제조협회를 찾아보세요.
9: 시원하게, 상쾌하게, 인생 칫솔 왕타!
10: 타왕타 왕타 시원해, 타왕타 왕타 상쾌해.
9: 왕타 칫솔! 한번 써보면 평생 쓰게 되는 가족 칫솔!
10: 왕타 칫솔!
9: 30여 개국에 수출하는 자랑스러운 왕타 칫솔!
1: 시원해.

0: 국가자격증부터 민간자격증, 수료증까지 한 번에 세종에 응원합니다.
1: 소화는 느낌이 아니다. 분해다. 그래서 다제스.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 소화 성분도, 위상부, 위하부, 소장, 소화 위치도 3단 분해로 소화를 빠르게. 3단 분해 소화제 다제스 캡슐 한림제약.
2: 동결건조기는 설계부터 달라야 합니다. 동결건조기는 건조 효율을 극대화해야 합니다. 해외에서도 호평받고 있는 일신바이오의 동결건조기는 믿음입니다. 당신의 성공적인 비즈니스를 원하신다면 동결건조기는 일신바이오.com

We are young 들으셨어요. Fun featuring 자넬 모네 5730님께서 신청하신 노래였고요. Family of the Year Hero 1182님 청해주신 노래 전해드렸습니다. 1420님이신데요. 아침잠이 많던 제가 어느 날부터 6시쯤 눈이 자꾸 떠지는 거예요. 그래서 알바 자리를 찾아보기 시작했어요. 5월부터 아침 6시에서 8시까지 스터디 카페 청소 알바를 시작했는데 어느 날부터 청소기 돌릴 때 회원들이 일찍 나타나는 거예요. 공부하러 왔는데 방해될까 봐 제가 30분 더 일찍 가서 하기로 하고 요즘은 5시 30분부터 일하거든요. 일하다가 7시에 CBS가 딱 켜져서 세상 사는 이야기 들으면서 좋아하는 음악 들으면서 마무리 청소를 끝내고 자전거 타고 신나게 집에 가는데 이런 제가 너무 좋은 거예요. 53세의 저를 다시 보게 됩니다. 지금이 참 행복하고 오래도록 이 일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열심히 페달 돌리면서 집으로 갑니다. 파이팅! 8시 21분이니까 진짜 딱 일은 8시까지 한 7시 30분까지 끝내고 막 가고 있는 중일 것 같아요. 1420님의 사연이 진짜 좋습니다. 나의 일을 즐겁게 여기고 어느 자리에 든지 내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고 스스로 응원하는 모습은 우리 모두에게 생기를 주고 힘을 주는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어요. 5837님이신데요. 강릉에서 야구하는 중학생 아들 재원이의 엄마입니다. 재원이 아빠는 해외에 있고요. 아무 연고 없는 강릉에서 둘이 생활을 하는데 이제 아들은 사춘기가 오려는지 그리고 저는 갱년기가 오려는지 많은 말씀 안 드려도 느낌 아시겠죠? 제가 좋아했던 음악들과 공감되는 좋은 사연들 들으면서 그래도 저 위로받고 있습니다. 라고. 이 노래도 함께 들어주세요. 5610님께서 청해주신 노래인데 테일러 스위프트 러버.

오퍼스 Life is Life 5626님 신청하신 노래였습니다. 로버트 파머 Bad Case of Loving You 1022님과 함께 들었고요. 채프로운 Good Luck Babe 8887님 신청하신 노래 보내드렸습니다. 지금 속초 가는 버스 안에서 듣고 있어요. 혼자만의 당일 여행 즐겁게 갔다 올게요 하시면서 희찬 다연님이시고요. 카페에서 달달한 커피 마시면서 책을 읽고 있어요. 생각보다 좋아요 라고 이 시간 태어나는 푸르름 태연님께서 주셨습니다. 와 일찍연 카페도 있고 여기에서 이미 앉아서 책을 읽고 계신 손님도 있고 오늘은 막둥이 재원이가 군 입대하는 날이에요. 남쪽에 신병교육대로 가고 있습니다. 4시간 걸릴 것 같은데 까까머리 보니까 아직도 중학생 아이 같은데 군 입대를 하네요. 엄마 보고 싶으면 어떡하지? 아들이 이런 말을 해서 꾹 참은 눈물이 새어나올까봐 입을 앙 다물었어요. 좋은 사람들 만나서 아말 다말 아프지 말고 다치지 말고 국가의 아들이 되었다 만나기를 기도합니다. 5387님께서 주셨어요. 아이고 아들이 엄마 보고 싶으면 어떡하지? 이런 얘기를 아들의 한마디가 너무나 강력하긴 하네요. 엄마의 막 심장을 터뜨릴 것 같고 눈물볼을 터뜨릴 수 있는 그런 말 한마디 남기면서 잘 다녀오세요. 그리고 다음 달이면 친손녀가 태어나는데 저희 며느리가 친정엄마가 대학 때 돌아가셔서 엄마랑 못해본 것들을 저랑 하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며느리랑 화담숲도 가자고 해서 둘이 다녀왔고요. 마이클도 개봉하자마자 보고 왔어요. 남들은 며느리랑 둘이? 시어머니랑 둘이? 이렇게 하는데 저에게 손내미는 며느리가 너무 예쁩니다. 세대가 다른데도 저랑 함께해준 며느리에게 진짜 고맙다고 그리고 나도 사랑 담아서 너에게 많은 걸 주고 싶다 얘기하고 싶어요. 6923님께서 또 보내주셨거든요. 브라이언 아담스의 I do it for you 1405님 청해주신 노래도 함께 듣겠습니다.

0: 에어로스미스 드림 온 들으셨어요. 799777님께서 신청하신 음악이었습니다. CBS 음악 FM 김용신의 그대와 여는 아침.
1: 콜레스테롤이 걱정일 때 콜레스테롤

0: 콜레스타.
1: 제조원 우리바이오, 판매원 COK컴퍼니, 건강기능식품 광고.
2: 요리 냄새와 씨름하는 셰프 에드워드리도 집에선 완벽히 해방되죠.
3: 왜?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2: 제습 환기청정기 매직 플러스로 주방 음식 냄새부터 집안 전체 습도까지 쾌적하게.
3: 오,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4: 경동 나비엔.
5: 암이란 가족력으로부터, 불안한 시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 준비는 지금부터. NK세포보건,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6: AI도 생각지 못한 완전 새로운 치킨을 저 조정석이 소개합니다. 자담 부슐랭 치킨. 라면을 부셔 만든 바삭한 튀김옷과 촉촉한 닭다리 순살의 소울 뿌란 만남. 치킨이 라면을 부셨다. 자담 부슐랭 치킨.

0: 싫어.
1: 아이를 위한 엄마의 선택 셀로맥스 사이언스. 일반 식품 광고.
2: 하수구는 왜 이렇게 자주 막히는 거야? 아랫집은 물 샌다고 올라오고 또 냄새는 왜 나는 거야? 빗물 누수까지 가능한 현대안경에서 근본적인 해결을 해봐. 현대안경은 준설차와 내시경으로 건물의 모든 문제점을 해결해준대. 초장비가 없다고? 1544-4469 1544-4469 현대환경.
3: 평택 고덕에 매일매일 커지는 집이 있다.
4: 단지 앞 더 가까운 배움이, 중심을 누리는 즐거움이, 더 커진 고덕의 부러움이, 첫 우미린의 놀라움이.
3: 고덕을 크게 사는 기준, 평택 고덕 우미린 프레스티지. 5월 오픈 예정. 031-666-0045 우미건설 컨소시엄.
5: 당신은 클래식과 만날 운명입니다. 9시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기다릴게요.
6: 김용신의 그대와 여는 아침 선물입니다. 아름다운 사람들의 밝고 따뜻한 이야기, 좋은 생각에서 정기구독권, 아름다운 비주얼을 만드는 아비주에서 네일아트 상품권, 맛깔난 순두부와 솥밥, 오늘 점심은 건강밥상 북창동 순두부에서 외식 상품권, 꽃수와 아로마 오일로 피부에 수분 팡팡, 닥터아스킨 아토 하이드로 크림, 바다위 테마파크 펜스타 미라클 크루즈에서 크루즈 승선권을 드립니다. 5335님 신청하신 이 노래가 오늘 끝곡입니다. M83 피처링 메일란. Go 들으면서 마칠게요. 손명의 PD 박현주 작가, 저는 아나운서 김용신이었습니다. 오늘 하루도 당신 거예요.

0: 비타민 그 이상의 가치 비타민 하면
1: 비욘드 비타 실사 출력 가능한 에드피아몰 판촉물 주문 간편한 에드피아몰 아크릴 제작도 쉽고 빠르게 광고의 유토피아 에드피아몰 쉽고 빠른 홍보가 현실이 되는 곳 광고 만족 에드피아몰
2: 어? 필립스가 멀티탭도 만드네?
3: 차원이 다른 멀티탭 안전한 필립스 멀티탭
2: 디자인도 예쁜데?
3: 과부하 걱정 없는 멀티탭 화재에도 안전한 멀티탭
0: 필립스라 다르다 믿을 수 있는 전기 브랜드 필립스 멀티탭

0: 3년 무상 AS부터 전국 무료 설치까지 비대는 역시
1: 당당하게 3년 애플 비대 애플.
2: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이로구나.
3: 매출이 쭉쭉 성과가 쭉쭉.

0: 당신의 기대, 당신의 미래 저축은행에 기대세요.
1: 내게 기대 당신의 저축은행.
2: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3: 휴레기

0: 이적이 들리는 랄랄라 라디오 광고.
1: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2: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1: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